0: Tui chung le gaja dun tha chung chung tuyen pa yub zhe. Le bor tenpyo nga par ne le zhe ki yung bub gyun tui pa war gui zhi che xin. Dawa thangpo ne nga bay par nyur ge le gui yung bub rim zhi kem na gor thung ju ru chuk don sum ge ngab chung nga sum xin ne. Tui chung le gaja dun tha chung chung ni par yu. Tien na dawa nga par nyur ge le gui yung bub gor thung ju ru chik don sum ge dun ju tuyen si le zhub xin ne tui chung le gaja gu tha chung chung nga par yu. 纽约区所到金针区空的表示情形，达瓦唐布内阿贝帕的业绩塔、香港、澳门、天安街及纽约来波人际间呢，同居住酒店塔，制作街道里住新的推崇来解决短塔城中西帕瓦塔，创业机关塔、玉县、业绩、香港、澳门、天安街及纽约来波的去纽约来波的用给所属的解决短塔城中街塔，解决国际塔城中街，解决业塔城中直接送约。
1: 생각나면서 당보 롭저 총진기 뷰제 토로 동화타 이규 기름록 규주 체주리도 원계 롭스 투수 계급기 롭윤 징토 동주로 삼로 동신 유라 총기 탕총습기 롭스 차진 야도 당내 지총 용화 체주인 비시 대당념토 롬의 종진 타 수지 용토 동의 시주 모티 락다라 체주타 미망 세사차라 롭저 망잠 중에 초구 롭자라 주가위 내된 타주 체주리샤 통진기 투수 먼진 타르친 이규 삼 롭튼 이규기 람록 규주 체리 부채약부통진키 롭딘 파킹에 수요가마중아 락다르체니 로마라 니지르 뉴타르향 루제 총타르 추주 니리 유에 기능 체규타 로메 심캄 디당키 롭소 용캡도 비네 체레 기겐 당이시 구리 체규리샤 소바 롭소 잔염 용어 체규타 레미 부조타 왕부 견진을 답용 체규리도 자르고 디나 롭소 잔염 용주로 니시에 휴진 체규시 싱조 퀸의 총기를 투 레그 체도 중 켄츠 부조리양 산에티게 초구타 자와 롭슈키 왕자 잔염 자규타 콘조 슝니르 롭차라 조토비 도체 토로동 주입시 셀레게 당주양키 표기 콩남바라 싱드 나샤 대고르키 신낭된 시제 이신한 진란이 대제소 노지는 시
0: 生个南部错中国空间当五年内龙个街塘居民阿科娃儿电车学院凑近了几个书记习近平去改用给安全习近平当政组给自己特别宁着创建车业区宁着创建真不创作但这部居民虽然南街了新对南有不是中国空间当五年内龙个街塘居民阿科娃儿电车学院参加了安全了新对塘就算特别改起当院塔人卡当政组安全立尊塔切记脚本儿规模动起当中央去 吴建平说，陆屯集团十九世纪塘，古松峰说，陆屯街了，改用给培训空间单元去青年集中男性。毛阿梅说，陆屯街的我住了，改用给培训当天来团别青年那瓦塘。毕竟创建的改革考虑有据，龙坎青部考虑有据，但这部说，时任当政组送给国际考古了，改用给安全时任当政组给青年在我这。天南培给米格尼塔，年底送了新对特别不是。 提到呢，改用给培训空间单元培养员工参与创建任务集中，常务领下小学生及个人别人群送给开启停业电视托单吧，成就他们来人多。改用给培训当天来团吧呢，培养员工能就创建米塞罗普斯罗普车单支部书记选拔他，录制私人他们来人多。 提个能行，改用给安全时任单增组呢，宁直创建车业区宁直创建进步创建单支部。
1: 他是创建哪类的？在他就裂空单支部，那个这种破马墙单箱等位置里头。生个那不错，牛街小刚听了早年呢，给人个名多了。开始开胃呢，去让去熟悉的单里啊，那不多，现在两天变焦了呢，我就能个是。没别提我了，牛街小刚听土去呢，开始把我们呢，开始先别小刚，我了熟悉土就不来，男性有个秘密。 文章其他的地方的那个月不熟悉给龙儿吃些汤，好的点呢，小刚忙不如捐康养没，因为呀，团汤巴拉贴了青年看我妈些。

0: 坎德尼掐裂了佩佩腿最银背，熊兰跑狼哥哈将马不咬谁，且咱卡路瓦天夜里参考马军班狼哥铁掌打那肉拿，铁水狼哥参考七步月不离呢，硬举人背骨肉拿。
1: 一路天边光年狼哥打那米呢，我就是中间的，因为金狼跳起。
0: 点家银行里狼哥打那不离呢，我是他妈不记错，铁位落地旁边容易谁。
2: 老新吉林的前头阿那处特林去来参加党团委过组员了，跟穷大拉看不上，晓不得嘞吉拉，
3: 晓不得嘞，人家跟我们啥？
2: 老吉拉，唐多因的吉拉呢，但落地个人力啊，吉拉人力给退休恐怖培训那节起来给阿那组细节他。他个能心给团委给的，员委给伢们了呀，点解个车开路往林街了呀？点解个追寻那样了呀？针对个车主点解几根腿把你为那头前那收银去了？老头子个啦，他前头个那做特定个哩车那里呀？个啦个，伢针对腿个车主那腿开车的那有哪里个啦？
3: 那是，等你十个项目的里呀，今个做的，罗马的艺术中心不罗马是吧？
2: 哦，是吧？个啦。
3: 那不他全部团结。Dinde ki ta chik tupa shung shub ki dinde ki lana ki yug linya dinde ku devla sawa. Di mii ka ngang zu
2: chi
3: turin lindri tuan jia labda chimu liya yug lin jia tanda dos chi jia nyesu gyun shu yubarwa. Dinde ka liya ta kimda ri jizo ri ngang zu chan loma susu rang ri di to liya denja ka liya jik lun ya ma shubarwa. Ta nyesu yudu ta pati. Chukwa sinne mindu, chik lopto chokpo chomo sinne mindu, timi ki bionji chik langwa sinne mindu, dinde ki cha susu kalu che che di nali ya ta, nganzu xe guay di khar sinne yiksep sa, ta yiksep sa din ta, chik di ina chik duks che du pame yiksep chi asinne les siya si ta, dinja gane moda tang ro si du chik lopso zamchi. Chidatsam chukubu le tuyungu toli ta shibdena na yiksep kharu chiku gore rwa. Chidang nganzu la ki yubitiga inam chigne inam nganzu ini kina chig nizu lagres chache dili ya chig ta chig karsukre dhamma shibay dindegi namdo dindegi nangime rwa. Ta nganzu chile sina ta timriyuk shiche lupzin sina ta tizu ini ta chig nganzu Mawombay ta tuy tatewaay nali yaa ta chik changmay ina denjaa gane chukwa taan tuya ta lu dewa ta sim dewa gane chukwa taan tuya arwa. Ani chik susu dukyu chol dukyu ina saja dili yaa chik susu chik riba shisha chik jo tuya. Dinde ki riba yu zang zu chik lomu diga ina ta chik mura taan yaa tuju tundu inba arwa. Jaan ba zam, ikze lun ba zam mendo chik tuy dewa na labda lupzhong chewa mendo chukwa dinde. Tujuh kucing pun dah mesra, ane cik cukup gigi kucing gigi laksa, dekat dia mewah lah,
2: cik
3: di sini juga. Ni mungkin orang tu cukup kalau lapa canggih, kerana cukup di cukup di liat, dekat dia kuy mewah lah, kuy mewah cik, kong tu dekat dia kuy mewah, di ni gigi ni mewah mewah cik. Semua dia orang tu cik cukup gigi sunglom cik lembu sunglom di, dah sunglom ke koriu sunglom di cik dah cakni. Shunglum di langmuyo gita chik chedin dimdru ki chunda chundi lo sokwa timi ki shunglum tola dushu chishinbe chik yandru tsuwung gita 모터리 다치 간다 주미리 두고 코리미 두고리 다도 바츠 두두딘 디 즉 바다리 딘데가리아 된자기 즉 시자 디그제기 즉 메시 채널 즉 라우드 시뮬레이터 인제 다다나 럽중 즉 가직 난다 유기 말들레 원자 디톨이야 다 즉 초봉은 난다 딘데 다 시자 디 디그제 시제 디 냠뇨다 디 디 즉
2: 락제르드르바이
3: 뒤도 락세시라 매매 기저 지고요래. 아, 락세시 지부든데 장 투구요 말에. 원자 수수 따직 단식이 유삼제. 이제 지금 삼을 샤제. 안심변날에 감자 매 심변날에 도구 매. 아직 이제기 즉 디톨리아 마시베스 차제. 다든 드네 뒤중 이제지나 주고 즉 어즈 콩도 취부다. 즉 뒤중 이제 주도 님요 어즐도 아니 신나 서서 체제 즉 진행가 되게 통요 수수 고고 취윤제 아니 즉 된데 저진 된데 간에 하세 된데 즉 지금 주간에 주신는데 내가 참들 다이도 통인도 수소 감다 제제 수수 신나 서서도 다 주고서 그제 규정 단계 수소야 신나 서서도 이제 차임 그래 뒤주 뭔고도 다 뒤주 수소 증권과 신용고래 수소 되게 통용고래 아니 뒤인도 뒤날에 내주도 주인에 다시 제대로 가지 다 뒤날에 뭔고치 수소 체진들도 통용고로 봐 뒤인도 너무 뒤직 되게 있는 대회 있는 예들이 사고 뒤날에 날이 아니네 김달이 너무 수소 장게 다 담고 수소 수술이야다 롭수다 수소 수술이야다 아 이제는 야구 중소 밤아 가고 중소 로바 다 리 가리 이나미나 지기 롭종 제베 제베 티는데 미디어 허리 마음배나다 지기 레네 근데 제일 주고 유나면다 단데 다 된자다 다디 뜻지 쫄람디 있는 안 담고 샤야 되는 거 개침 쉽지 제가 동안 저단 디게 있는 라키 윤교 디게 익선하고 야 직제
2: 어 네세
3: 아 니버디 있는 거 라키 매버 찾으냐 주고를라고 찬이해 줘 봐 예수 겸교 달로 로춘 주스나 달로마스나 다 라키 매신도 다주 직 디스 넘규지 파머리 딘데게 모델하고 디스 찬제로 봐.
2: 지지.
3: 즉 나보다는 모델 메파 아니 맞맞 된셔 군다도 된셔 소통이들 그게 파메 디스 다 라부차 주제 디스 다 주에 소든데 시다 모델 디스 신디 아니 즉 다 공사관이야. 모든 남다면 다 라기 메모도 모델 파머 가지 부부 모델 혹시 된 거 있어. 근데 손님 때도 와. 다 라기 한테 레귤레데 모델 남다면서 인데 송구래 봐.
2: 지지.
3: 이 내려다 난다면 사디가리 하르슨 라기 메비나 골 추고 추고 직티 칼로치아 디
2: 톱단디요
3: 말다 팀로 톱단디요 말다 디 메디오 잠 안가조 직다 라기 메베 디게 이나 계란이나 직네 모절래야 아직 라기 메와 모르다야 직체 니버디는 안조 라기 메바야 박박 직디게 감로네 추베르바 다지 로지 안다 전국가베 디 예, 지금 감독이 딘데이나 그러바 아는 안 좋아 라키고 매협체 디파피베 안다 뭐부터 안다 세부가 다 디미기 랑고직 디게 있나 라키 매바 있는 담비나 아니 지금 진내 있는 딤주 팀로 다 기업다 니네 있는 계란이야 지금 칼로치약 톱다 매자 지금 딤주 팀로 토담 날이야 그대 각동 집에 딘데 수입이나 토담 저 집에다 그도 기업다 단지 낭담도 기계 단님도 르바 기계도 와 약을 신님도 수카도 단친 다르 샤가샤가 말로카샤 담이 이제 도바 그뉴 메시인데 도와 수수수 배티 땡조 십자 수수수 배 가샤 뽑을 계정 실인데 신이도 가샤다 니에틀이야다 라키 줌이 계제다 라키 줌이 믹된제 나스지 경과 선자 dimdi nyenda ba ka stile de la ki yuda dos chi je pat nyuli at den de ya che ben o ta pa la kyan te si gi s le bu do mon sha la ki ti ben re cha ta di in jo zam ba pi gi kyan lo de kyan lo li ya ku shi che ya re pi gi kyan jik ta din de ji ga ne le ne din de ji ga la nang da ya ma sam yi ji chi gi yor ba ne le ngang zo ka ji gi din de nga ki gem de re go chu mi do sta do 법어 침병 안에서 이제 제가 我当土生一点，写个多啊。我知道了。哈，这个年吃力啊，但这，今年都没个懒得的，年的这个的，这个管不大的，这那那学习呗，懒得这学习呗，但，这个，但前前天是个吧，就那是那的，这个就多少年呢？
2: 我这天一天用的，今天用的，把人性的把卡住住的，是把揭露住你，查住的，是你说的的，你的生意这里啊，你的呃，各种你的结果都，加上第一对，那给买的给当个做，出国那个签笔呢，他经常借签个买的是那个做，写图买的吧，他，他就隔壁那这，像师傅的这里，人家做不过来了，人家，我做通通不的这里，加上第一呢，给的，呃，给他，呃，你就买了不起。

0: 이나 로샴 디수수 비게야 가르스는
1: 당림
0: 집이나 지다 냄규 직 가르스그래 나란주 직직 도담체 직이디나 도담체스다 도담치 니바룰이야다 디지 요마르베 아주 딱 직내 원계리 니네 디날이야다미 직 당내지 책으로 봐. 어디 당내 맞춰 봐 두고래. 당내 맞춰 봐. 간주네 비게야 예제 때냐라 예제대 제가 재미도 제 졸음이야 양교대 간주네 간주네 직 되버래. 저단 뒤인도 아니 라기 매와다 예 모든 땀에 나 바바 땀이 동거니 개매 삼배 삼도 이제 개대어래. 뒤인도 아니 지금 알랍다 이 땡 답반이 매 다리 땡바 당부 인사배 당하란주 딘제 그 삼루 키윤도 아니 비기나리아 톳 비기나리아 대어래 딜레도 아니 비기나리아 제딘디 비기나 대대도 제딘디 제숨니 와마다 그래서 제딘디 견한 유명 톱단 라기 딜로인도 다 딘제 그 디지도 비기나리아 당하주는 뷰 지기 불 지글레 레넬트 테제 먹고 세고도 와
1: 쇼다
0: 지금 내 톡테 유명 로규 유명 디어리 니네 직도 봐 차돌이야도 봐 직 침계기 내주 유명 테제 세고를 디미가다 직 안아 명슐레 갸르 겹제드네 강야 제베 딘데기 내주 유명 쇼다 요레 다딘데기다 다딘 아주 쇼다 테제다 명슐레 테제 가레 세고도 와
1: 저다
0: 디인도 디날 때도 아니 동교기 때디 디날 람잔다 디날 내주 딘데 지게 디 람잔디 메스소 제제다 김다게 디다 지 켈님은 토베 내주 딘데 투데도 와 아니 간주네 전단이야 단더란 친제다 간주 직 비긴 내주 라서디 사지디 직 사지신다 신지신다 인게 다단다란 별레레도나 만주 직 팀주인년도 팀루 직 슝래한 친제 델리아 급뒤뒤 내주 인제 인변에 아다 또 셈을 줬으거든에 되네 바레와 리슈 당제 아니 비기 편에 비기나네 파수 직 칫된체 토드 파수브로스 야 직 인데 리슈 개바요레스
1: 팀
0: 맥여비나 아니 비기나 탄도 못이 다 대대래
1: 아
0: 대대도 직내라 내주 요니네 딜리 예제 내부당 요 예제 당제 야수수 예제디 달래 맞춰봐 봐 딘데기 이나 내주 딘데 투요레 자다 디이나 내주 딘데 지게다 랍제날 때 중원에 전 교육링 뭐지 교육링 가면 친해 지기여래 교육은 좀 할래 할래 내야 되지 싫어요다
1: 나도
0: 태어나도 그 아니 저단 디인도 잡아 디제질 친지 아 저거 롭존 예와 거라 롭존 야고 교육론자 아니 저거 어떤 이제가네 내 주딘데 도 체제디 디제지기 남 남자한테 아이 수업샤우르다 맵스우르바 디인도 아니 안전에 전에 방법쇼도 제가 안전에 도시 당부인 아카카스 레비니다 방 방알아 아슬레비니다 니버디니 아니 답이게 간교 교친제 계란가 치제 즉 랍다디 유메톱단라 기든 남제 간주 비게 즉 짐주인도 짐루고 쇼레할라 테제 아니 비기나 고치 디비게 바 이기당제 비네 디치로치스 제제 디게 바 장무 수쇼 발레 가리네레 파직 장무 수샤나 아니 바 차두르 디미나 다라 데데 그레스 러이바 어도 세제 데조 있는 즉 라기 메베가네 다 아무도 담에 바과 케에유 선배 딘제기 능주 여다
1: 바과 다
0: 콜로니 제 수드네 도니
1: 좋아
0: 수솔레 대자 축부르와 부글로 준주서 대자 축부레 아주 디 인도 선바 아주 디가리아 내주 딘데 투 윤데다 간이 맵다 인데는 수수직 타브스나다 인데르바 다 내주 딘데 제 코인도 드리게서 합과도 중앙관이야 인도가 루미 파르무 여파티 동거 파티 되거와 동 파티 뒤 비기나네 비게 타용으로 제딩디게
1: 러시
0: 제딩디게 동인도 아니 비기나리아 비게 탁주시가도 미신다 비게 라키키제 탁주 최고로 두고 말해
1: 저단
0: 디인도 좀 봐 먼저 디가리아 게디 감숨지 자키라 게라기 메바타제 다니에 니에다 비스피 수가 치비네 게나 동 비기나 파티 되어 비게 탁주 진예가 아니 니에 니에다 비스비네 니에디 감숨레 냐첩 자가 두지 지하디냐 비기 커도 거라 니에디 라게디 감은 중이 커도 거라 자스 제디어레
1: 어 레스
0: 아까 감 자니 죽도나 아니 나 감 자고슬럽 제 감 중이 자스 제디 예급 지디 부디나리아 지라게 감 자야다 도덤 디날 디셉 슈주코 디어레
1: 어 레스
0: 자다 디인디 디톨라 라게 메브 체체 먼저 추고 다 비나 아니 캐나리아 니가 하루 유메 당어서 동거 겸어서 와
1: 시시
0: 딜레 원자다 디나리아 퍼규기 녀제 당한다 지기 디디 녀제 나래고 니지 제비 랍다 인들의 고미 니지 제비 바스캬 유르와 다 이내레 디디 주그레스기 아니 쇼츠 개베네 아니 개람마 좀 안치 메시기 소스 딘데르도 와 다이날레 피기날이야 피기 가고 피나 루샤르다 타도나 루사르 진주 인도 그 도덤기 로글레가 타도나 루샤르 차단 아주 디날 아주 냉구 락도 가바나 징이 징이 숨사딩 아주 디나 뜨기 여러 봐 디날레 뒤쪽도 좋다 여러 차단 디인데 저 라키 맵체 아주 로마디게 두고 담비나 아니 캐나 지금 내주 단등에 뛰느야 지금 아니 디날이야 또 스타인 디나 때도 내주든데 도울음네 아니 디 지난데 맵수
1: 소야 디제기
0: 내주든데 토 대샤스 저단 디네 녀든데 그 쳐바들의 미디 가바나 할래제 인데 로드나니든데 또 가바게 비운고도 가바 좀 니디 행한 저 지 지디 내주민 님부들의 리샤 제두다 지 니근데 저거에서 가바게 비운고도 와
2: 成中途脚天气起初一个金藏没拉都当为恰规面积地拉昂中久如国金所系三西没被无处机器推最尊的七星被推炸那边人家厕所了走线天系也让你这个人赢了没提讲义
3: Tim Lula Zigurni, Tesola Zigur Shubatan, Chichon Yin, Europe Dembe Drushugi, Sine Denzala, Gelin Chatu Tim Lula Zigur Tan, Jiglam Lusunzi, Europe Dembe Kordon Nangu, Charlin Yubashu.
1: Namlinke Tandikina Zu Sen Shibe Litsendina, Sakori Rispasan Kishobe Chuzukutan Gamme Tola, Chargent Tedon Shushi Ube, Jim Ju Teji Shibe, Chokto Jim Julitsendri, Matin Dilitsenzo Gomba, Tanzlam Yella, Namlinke Anan Tori Spasan Kishobe Chuzukutan Gamme Tola, Tedon Shuaki, Jim Ju Teji Shibe, Chokto Jim Julitsendina Lina, Sembo Hajang Mambu Toku Sindu Chiwe, Jim Ju Nindogline Tolia, Loman Chalin Nanu, Gain Chundala Dindishu, Jazan, Anzulitsen Tedon Chibe Grim Nalina, Kesikranlia, Jim Juki, Jisu Jilam Tang. kuri todam sogne tunlu zhinan gui gongbi yina ngansu li cien tedun qibai gyurim na le li cien ki teji kwan chang le wo ge guji chu ge sum nga ni chu chu tang le wo ge guji chu ge jing nga dun dun gu ni keng rung gyu jian ngansu li cien na le ya xiu neng gyo ge su yin le tang neng xin ki cha chou ling ge ge yin le pyo ge chin lam dom xin be kyu yin ki di gu di gyu jie kiran ki tong ne ka yin le che zhi ki nan be tong ne gu nan zhi yu le te tun sim bo ling ge ne guan jia yu bu xiu
0: 老给啦，特些我那做查找忙不起个，给啦里啊，小辈成不学下啦，俺家大忙不是那下。老给啦，特些你特些里亲戚，俺能听我母体，给啦谢谢那种那。那是，那你不的，你小哥后面那里啊，俺做主机，特定主机的个，给谢谢开始学一把。
1: 哦，一把给啦。
0: 好了呗，这个得当的，是吧？新康的熟悉的，甜蜜的，这个来。
1: 톱단락기리레네글락기리레네시저르바
0: 디 라게들레 저 로숨기 야게베 튜주 고고 유바라 바 디제기 당보디 틱 당보디 도셰유 틱 이브디는 주고디는 가르스나 안다 세부가 유바 로바 국가 장가다야 맞추들레 주고디 안다 세부르샤 주기르샤 디나 니바투 틱 이베날이야 라게디 에 당보 고고 유바디 먼저 도도미나다 칼로비나다 디제지 세시디 친구 요레스 디니 니브자 숨바디 있는 건 좀 가르세는 아 국가의 장가 토마죠 봐 안다디 탄데 그 유레샤 모르다 사브르샤 봐 마모르디 도덤지 니기레고 이가 구지 이르바 칼로디 니에치도 지 유삼자 기라 국가 토마죠나 봐 안다 토마죠나 아니 가르세는 간조 즉 주고디 링제 봐 링제디는 미축주 미 지는 미초 렌바 로아 미초 링제 디나르 갸가타니나 따유 등 유류 류미스 워다 링제 미초 유바 아니 미초 레야 토 유이나 간다 미초 딱다 렌베 미 투다 미초네 예베 추고 이미이나 아니 캐나 국가 창급 마게비야 로아 안다 마통이야 안다 거균이야 디나 지금 안다 세우 거기요 가야니 땡케버려라 라기릭디나 니다마 니르바 온조 배운 거죠. 디인도 인지민지 랑고 치르디 게 계란 렘디디네 인지민지 그 수술 랑가 수술 원심 나로나스 렘디트 카르스니 인지민지 쇼 예데 대규레 게디 뒤인데 계란 슐름 갈이야 카르스니 추골다 지그 드로마토보다 아니 견쇼보다 아니 디날이야 지기 지 레드치니 요디데 그 고긴 유제 계란 랑가 티 나로디 야고도나 아니 록다트 제제르바 록다트 제제 나로그 렘디디나라 추고 매베 멍시토리아 대자 파르타 이베 멍시고리아 쇼이네게 게르규레 게차베 간에 파르타니 대자 파르타니 진진에 있는 로 예베데 바체 파 로르규레
1: 오즈발
0: 모토 세쟁은조 수술랑가 간에 파 수술랑가나 로르 디 가르시고르스네 에 가르스네 수술 정착 싱싱 저도 시기 요래 수술조세 틸럼틸 디나로네 가리 익선하고 그래서는 기나름디 녀던데 슈유까지 파르테샤 테브담틸레 갈라가마자샤 컨데레스 니들 동안 레세도와 파르시라 민도 감시라 제금도 시그증 원절 파르망스도 감마 망 제그신 있는데 동안 한 시샤유 랑갈레 직데르 망고 요래 가르스네 슐럼레 차키 야로 요래 제타 직 무주이나다 겔람이나다 다 직 주종의 벨랑가이나다 가르치는 신진의 벨랑가이 가리 인가 랑가기 직 커도 임들이야 겨제인 딕스 겨고 여버와
1: 예
0: 슐롬 직 무주이는 커도 임들 카질이랑 아주 공공을 줘단들 야다 주단 여버와 당은 저 시그정 원절이야 야다 주단 여마레 야다면에 야게 초고 말에 디는 아주 랑가 당부야 주주도 기나무 줄랑 슐롬 야 자주도 여버와 당은 저야 자주도 딕스 고대문에 봐 야 랑가 지는 야 주주도 kirangi langwe liya tim juku chunda yo res. Chunda di na liya jik lam di na lo liya di jik mudu ku cheshi she yo. Mudu chunga ya jik shikazung gong jola chudurin na jilik ya rwa. Jilik ya mudu che liya chudurin na jilik ya ju. Ani ma shu liya ka jik ngombo chi kemche wote ngubi wote ya gawa yuwa surche. Di gandhe jik chub ju sur kemyo di na ma shu di. Chukchuk

0: 춥주네 마 법처면 시고 때문에 순다 숨름디 나 머리 겨고 다인 시어로 제가 어디 마슈 드네 마사 처면 시기 열이라 도시 드네 게 초마르시 시기 열에 제가 디 풀름래야 풀름 타링 부이나 먼저 즉 춥주 로바 가시 가시 게주 쇠샤 열에 제단 전에 풀름 까자 야가 유나 아니 가지 야가다 통계 야고 매든 진짜게 약해와 열에 제가 풍름 나로래 야스 야스 디 즉 모두가 세시 디 전다디가 대응으로 초 개비운 거래 랑을 모델로드 장다 개비시고 미니게 나로래 초편에 초 당초 대응 거래 대유다 추두지는 감이 개줄에 다 야마다 통중에 녀라 통중아 랑 칼로 사브 임자 그봐 얘랑 원식이다 랑한 원식이 위해서 있어 다 초대죠 초 편에 다 자매외 나랑 저디디 전달자 용구래 디 전달되는 게 뒤에 대별로 전화 시에 직내는 세부 시부지 수단 다자 용구래 식모로 와 제가 다니나 니네 이네 가르치는 상 창매 원신약 전달이 로바 숨버디는 가르치는 디는 전달되는 원신되고 십조로 가 수요된장 어 다들 격자 전지 전달을 시작 삼매 이도로 와 제가 다니나 로바 로데브로 와 로데브 호대고 숨부는 시부디는 아니 디게가 세시다 준비 전달이 나버디는 팀다 준비 전달이 제가 디인도 디나로리아 안조 즉 식증공조랑가 있나다 달홍공조 있나다 숨놈 즉다 데르여로 통계여로 풍놈리 딘델이야 즉 인지 민지 그림주 전달날 대제 전달다 게 조금 말해 그게 게임이 그냥 파티로 그래 내내는 삼배가 삼바 리징네 찍이 폴럼찍네 찍이 파츠 두두 디날 삼바 윤교도서 야 디날이 야 전달로 가래 디네 폴럼 야 퇴정이 쓰이는 폴럼 날 야 국제 요소 이들이 임바 국제 윤에 야 디네 통계 디스교 열바 제가 국제 요소 랑가르 와 디제 국제 유두 랑가고 국제 나로로 슝놈디 상자디 커도 줘야다 차인가 국제 나로고 칼로베 통계디 국제딘 랑가 고다고 이외 딘데게 나란조 다치 천나디어레 야가다니나 시주에서 그러 봐 어디 국제 딱 국제 나로도 인지미지 수수 딜럼디 랑가 커도다 국제디 슝놈디 상가 차서냐르데 국제리디 랑가데 부수다고 이외서 천나이어레 제단 뒤뒤 뭐다 슈마 자고고 요래라 수수인 수수 딜럼디나 주 하지 쇼예데 뭐좀 수나무 틱디 또 마지제 로동아 가셔 틱디마 쇼자 용구다 쇼자 용구니 근데 지디 아니 지야 지 이제 가바든데 용구도 지 다 견나고 저기 지 유고 전점기 계획 머르든데 다 나란주 지다 또와 소강 저 인세르샤 이제 신 진공조 된대 그다 모자 된대다 답아 어야 전부 된대 아니 그래도 그라 돈도 와 쇼 전부 돈 이제 다 모자 총대도 집단전에 나 빠르다 이게 차단 구이 구이샤초 빠르간 거 구이운 게 다 견라 되직 따로 근데 당한 좀 심지 싶는 게 비기는 가봐 싶지 얘기서 노하다 반항 어디 다 반항 어디 가봐 싶게 돼 당 원심 책임을 좀 더 걸어 봐다 다 문에 전 가봐 김네 가지 지금 모자 소설이 직된주 공수지 능미리 디델이야 땅아 모든 내주 견데스라서 만난다 메사든 내려고 유기다 이네 하셔 있게 좀 먹어도 옆에네 땅 오시면 책임을 또다 근데 저는 근데 너무 다 수소 땡주제 요 말에 너임에 제단에 파티 나 대인도 중놈 날이야 망체 중놈 기디 열 라 기디 마여베 쉬고 아니 파낭고 그 커돌로 동결이 파낭고 기대어레 어나 기대어 파낭고 기지 쪼브리 야만 기지 상물에 대어다 어 창물에 대어 걔들 초낭고 기디 마여자 라틱지 라게탁다 마데다 딘데 틱츠 노데 유나 대신아 치고 말딜 짐짓녀도 와 캐날 녀자던 그러면도 레저들이 캐나 긴디 제주 치두고 말이 제단 디인디 디나래 약하지 안조 지 년도 봐 말아봐 지디 년도 보는데 다 팀루 슈다 친이든 되게 다 캐나 디 안조 다 디 짐주 레저도 디 디가는 안조 디 세브제 하치 공무도 다 디 근데 이나세 나 바르간 거 주고 인도 안조도 대디 직다 저버데 틱데데 스와 레줄 다 인도 수수 틱름 인지미직 틸름과 교사대 예다 연수열에 아 개디 기딘 마여비나 아니 수수 나가간 수수 침부대 아 반항고 땅인데 반항고 나가게 해들 아 국제틱 뒤드 아니 니엘 커도데 교고 싶다 국자리도 숙자 못업체 아니 숙자 못업도 타탈 진의 딱다 대면서 은 틱 기대 수주고 니 체제 아니 틱도 수주인데 전항어 주고 다도 도용 그래 아니 shukjaya tuju ramasu, rwa. Ani kardolo dungi du di shuk tamu tsuyusu. Ani dungo de shukye chenpa shivikyabusu. Pige tugo de, jitan chenna tugo de bat jaglo rang tan chin shaadu wang tugo chungo de.
1: Masirwa.
0: Tugo de shuk chenpa dungi shaawre. Di yindu nye le kalob de nyamnyo shira yaw maare. Shunglam deli ya, jik shukja guya da, lamdi susu chogo ya, kubja dine mora dine kadyu yine, dine geblo ne karo yungu yime tungu mindu de. Kasha ga tungzir dangara wa. Tungzir dangara. Anzul kalob mora chaga danyi ga tungzir pyu tungzir chenpa de, 다른부 국제다 리쿠조든들 나야리 딘데 마담자 동계나 따고동아 동제 참부시 없던데 수수 동도 접접배 아니 자자가 배 핑계를 난 거치 주디게 베르게 뭔가 삼삼 배 동제 디 디나 접초고 말해 세단 디 인도 잠바 아니 수수 팅림 수수 세브 조금 거 팅림 나 카도 챔비네 아니라 뭐다 디 동고 접자 로바 저랑 그 레고이 나도 토담이나다 디 나라주 칼롭딜이야 숨겹 체고르면 더 딜이야 라도 그 접샤슬림이 말해 대답시야 말 비기 수용제 동결 로바 저단 디 긴지자주 체용으로 긴지자주 치디 안 당부 당부 동고 자스디 림디디 수림디가 동고 제도 더그리디 당부들 딜이야 제가 다니는 그거를 펑조한 거 제조된 스그레다 제조네 고다 고고셔 고다 제빈 그래 좀주 레저 탁자 진이가 고고셔 고다 제디 당부 토사들 또 당부 토사 당분의 니부 토사스디 디 제조 된 디 알 제조 된 스토 용 그래 자단 디인데 누가 좀 렘디 디인지 민지 주고 전부 다니 디가 렘디 세브 당고야지 디날 가서 단다 단 남시 저도 전부 이제 남시 저도 지도 녀가사 칼로베 코 모르다 그 코류 세샤유 코류 디징네 슐룸 코류를 니네 남시 그 코류래 남시나 저도 시라 치제 계란게 주고 나록 농용 되게 배조하고 지모도 체제 아니 저도 체제 부수도고 체제 답고 아니 담보다 즉 다지가는 좀 니도 단자 모두 다 매겨 봐 아 저도 체인도 아니 니조 아니 소르지 아니 부수 더유 니치니라 삼로 다야 고유니 아니 문화 치고 니르 봐 아니 즉 당가간이야 처진들의 통인도 대미간이야 문화 통 디인도 어지어지 진이소든데 제제 아니 디가 있나 삼로다야 고타야 소든데 차용구르 제다 만조 지 칼로벨 랍데나레 튜데벨로든 접시위 시제랩디 인지 민지 탑시 멤버체 디나로레야 롱뉴 딘데 페주 치탄다 대중간 당가 조 제가 다니는 콩대와 사직으로 봐 모레나로 어디 죽고 죽 근데 최고 이미 또 간가 지기 잡았던 뒤 근데 죽고 죽 최고 이미 학벌 제도 죽고 죽 근데 최고 이미 저도 죽도 죽고 죽 근데 최고 이미 아니 최고 간가 지면 학벌 간 모레나 주인구로 봐 먼저 가지기 잡았던 뒤 죽은 배기면은 최고를 우리 지그리를 잡았던 뒤 죽은 먹이면은 뭐 잡간 모레나 죽으로 봐 저다 뒤인도 디나리아 죽고 그 롱용 되게 배주 지야 되게 익선 나고 요 저다 뒤인도 가서 즉 터링 칼로베 디나리아 팅럼 세브 최고야스다 터링 계란 죽고 뒤 단등에 라키다 죽고 직튠베 멍시간이야 아니 대자가 십시디 차는 봐 디미게 된주기 즉 즉 제왕 된주다 총래 된주디 차는 봐 뒤주 마여버 와 되네 죽고 날로그 된자가 시고자야가 토스니 되게 참 봐 메소기 요체디게 참바르와 니미기 주고 날로기 지 모르교기 맹감디게 참유바르와 디미기 니가 지다 니소기 딘데게 천다 수르승고 천다 지와 먼저 진거 앞에 앞에 쓰리 제가 다니나 디 천데 디 나라조 터지기 천다래 디게 참고기 요바 제자 디멍 시간에 캐나 칼로브디 있는 레네 시제디 야고 신고구이와 다나 주기 단위로 주문 그게 캐나 지제샤를 주고 팀은 그 주고 캐나 지제샤를 캐나 머다 단위 머다 단위 수 머다 토덤레 토덤 가레슨 주버디게 된자 토덤다 주고 디 된자 토덤레 토덤이레 제단 디인도 잠 디나라 아니 레주 캐나 레주 지도 다 딘데르 국제디 통제 아마 축자는 그거다 통제지다나 그거다 알바
1: 지리야
0: 디메게르바 지 딘데간리아 수수년에 원고 체제 어디 총조르샤 데네 심지 대한 얘기가 열다 딜 딜랍데 임다 보고 데네 루부터가 대응부터 섬 딘데기 년에 원통 삼루 여봐 그거 대조 간다 딘자 근데 좀 원고 봐
1: 제실
0: 차단 뒤지 임다 데네 있는 얘가 탁세 치신 바 갈로 얘가 탁세스도 딱 한 데에서는 딘데 질이야 내주 딘데도 딘데 질이야 주 머드디 두두 디간리아 라디 랑가디 있는 직강공의 제 겸계기로 봐 랑가디 있는 당십지 계기 데려가는 수수 년가 탁세 진짜 믹시시 겸내면 더 삼제로 봐 직겸내면 더 미어지 주기 삼대 좀 강한 건 좀 칼로베 즉 시제나 로그 시제 십대 나로고 십대 시체들의 차용구를 저단 디 디멍시가라 아니 칼로에 대작 자대연이 가서 자대연 전부

0: 판더니 비친키 추즈주부다다시
1: 니카르니
2: 니카르니
1: 대종 룽치 년친 예궁 대개 룽치 이
3: 점종탕 룽친 대화
4: 점종탕 룽친 대화
3: 초외 펍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키 워마 숙리 마르신토 미치 잉리 대카르총
5: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구제 뜨모디 생캔 초보 랭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3: 점종탕 룽친 대카르
5: 점종탕 룽진 대화
6: 자스탄 덴베 센트럴 헨게 공캄상 팅기 리첸낭 중국 랍친 기존바 불루신 기짬바탕 개산 주가라기 뷰이도 교월 도가스린 라기 슈다난신 펜조미마 비춘캉네 비춘낭웨 중통 차진 대부 전바 시차와 펜노르키 벽에 룽친기 개주당 튐바라 좀지 원삼단자네 양대 휴기인베 세나유피오 센트럴 헨게 중국 랍친 기존바 불루신기 통미前了周书仁学堂空尼接入切东解决解决切记录之将绍兴图顾重兴接入切东

tsum tsepa la tenne. Kong le, turep nishu pe ishiya ya sharme rinne sabde ting tu nga kong chi shu sungkien shi pe tsenya yang top yu bache. Zhong tong, debu chenpa xie chawa tenne, lu xun ki jie lu chek tong gubje nishu zang lo ro sar tsum tsepa ta. Tenne, tamba kang ti tsepe zi tong gor ki zem zhung bashi tishe. Zhong tie nang, lu xun ki nga xi tu ki xunu xien jen jen sheng tang zi jen xie chawa nye ki ge gui gyun zin ki ching ke don ne rang mu nyen zi zun ne che zi su. Ngu yu cho we ga ne ki gen be tamar kyo kar ki cho su xiu gui chung we gor xip zin nang yu ba tili. Mi ge la jeng zui to ba cha war ji zuo ki kur yu tang ka che dup me be gor se dun nang yu ba shi. Xiam le heng ge ki 中国拉琴及中巴布鲁迅及藏巴堂街上追加拉琴皮衣都举瓦尔多格尔次林拉琴许大南行群众民马比军抗的比军南为中通朝间逮捕陈巴西巧啊佩诺尔奇佩给龙琴及该追当吞巴尔总之文参当扎尼杨军许巴提对恰提三软囊开心爱人义及举动当举度吃痛呢这个音天尼自军及切度音 人人去切都养因陈别美龙二年也勤别抗战苦脚给抗战天天天天苦心行东汤啦行都都退出你干得起不行脚把了俺然自军来搞不约金抗战天天天苦心行东汤啦行行把电呢从牛美谈得钱呢龙子苦心度因那样 직댕기 튼다 신가니 틴제케 차와식제야 나 양결들 용투 캉차 디직부 동바시 탱아 유베 기공다 기공 체류기 까만니베 솜동다 바마르 타동 기공 잠기 쪽지 춥시 강코다 강코 잠기 녜치소 나마 지신도 세모르 켈캔도 녜치토 켄겐아 로네 뒤급 나탕 지준이 님도 마치 백년당 직총시 대배 롱직티 용수 매발 줄진 머중와 당자라 나양 칸차 디네 뼈디 기출 상남네 제외 담배 김시 중중식 중용 매바 당초 타동 롱직기 나리토 강바디니 쿠심싱 동항랑기 네 디더부 민바라 리쿠기 킹여바시긴 테니 지진 용월 군의 대배 끝이 연인 국배 심치기 최네 삼기 띵가 소박기 남유수 대배 독자님의 티기 내지기 주와 치달 기바인남 좀 공짜를 짜샤 대배 신지 짜신 지배 뿡바 슈미 제기 원주 겸도하기 춘스 제 맥듄토 응용 모란키 기공 체류네 까만얘기 솜동기 로마사바 체용네 알라튼시 다룬 예카르 큐베 팅신기 메토 까보 촘부촘부 양여 원디 탄다 쿠심싱 동항랑레 지식여 지준 떼네 용미시 남양 용미시 남양 지준 네 칸자 디낭 메 백급수 질레 단뒤 메징 지양 통기메 kērkiāntāng sūnāng kī chū nē, tēp kāngrūn shīk sūn nē, dēpā yāng. Cēnrī gōr tāng zūmrī gōr kāng yīn yāng chō. Jītāng kāngrā yīn yāng jīkbā yīn. Dāxīn dāxīn hōp kī hā kū tū sū. Xiong yū jū tsam dē sīn yāng, nāng tūn jīk yāng nī kī mē. Yīn yāng, nā wē wōng bō xīn tū sē bō yū bē, gō chē rū tū pān chū tsū rūng chī bē dōk chā yū zē tū tū bā tāng chū. 대다기 최도 지준기 독자당 자와식 칼레르 네월립장 림기 셀라미세월 춘네 탈 독자 현다당 제디 메발 줄조 대외나 지준기 독자당 민자신 셀람 준비 조병기 풀라 컨셉 개바다 지준기 독자당 근내 총신 딱발 골함 사바 준비 김치기 각추 줄레 가외 보모텔라양 칸심 계신여 모란 대배 랑골라 차고 중원민남 모람 노쿠르기 동원민남 나팅식 샤물린 쇼르투

ngala taro chebar, morangi akyu ngala shishi kami nami jik tongyong yu. Lupurtu morangi doktati ngeru lepshin seane seetu chin. Guchir suru songwa na morang bamar jipyu wane zebe shinri zowe kengshin tsula yongwa tongshin. Akyu kimne ngechu yongmeba dokbe ngayi loyang deru chin. Kusimir pianchun la dene kyukzam songje su kangcha de ngege ki kengbar kyuru. Kimchang ki getimdang, loksu nyingba, pomo dranyam so lengwar chibadang, ibsendang, tegoro shali soyang lengwar chi. Moran takbar zumshin go demzam chijing, torin kachin debu miksung le, tangshin sewe wendangshik tseruar chi. Changdip su, shali sengkyu drabar shik geyo ba tene, tuedip le che yongwa shik. Inmu, kwe chi zebe bar shikri. Nge bar ti moran la denba na, moran ki miksur ki tazam cheji, go me songwe ka kengshin yusari. Di ti, zi jun ta tunyang samlo nyingbe chingja le yongsu chwe me bata. Che su nge simsu, drabar ti gewa le. Shali churu chingbe jichen ki drabar tiam, yang na ipsen ki drabar gena samyang. Jebu kya tub ma song. Tantang arki drabar tiang kangdu yumi cha ma tse. Ngani ngarani yin, ngala chudu chibe wangja kongsu sula yang yubba ma ri. Dini ngini drane lochi zam korwe nyin shik, morang ki yu dir yubbe akutang rangkim ki aba lingab su. Samlu chungzang tangji, semta chwebutang ngaku tuenbu, pabli ngang xebe gecha shikri. Titu nge kyang ngarangi samchartha nge nechu nge kyuncha so xe simbe sangwa jiyang mejing. Morangki kyang teta yong su xin yu. Morangki gecha tiyi nge yiwan jibtu gu jing nima mangpyo je su yang nalamdu yangyang chakbar chi la. Masam jute ki kawa shi kyang ngangki genyong. Zhongkyu pimi choni nijunpa tagi xebe xime ma gyobu tetebu shing minbar. Mirin we maung pa shikla siwi chowe tukab shik yueba potu. Morang guchir gigab su namgyun yina komba juzam ki tsam yin. Namgyun yina kapu tatur gibi genkwa ti ngodong sheko chorpur jarishin. Nangu yang zirne liblip gyurni yin. Namgyun yina we chimchim ki sheko nangryne kakchui chubi pomuti tangi yin. Yine yang morangki miksur samki kyang tawar mechi bar, bopa chimbyu che songwe suyang tongme. Ngayang bopa chimbyu nangla loa xin yu. Ngani ngarangyi yin, ngala chudu chibe wangcha kongchuk suli yang yueba mari. Diti tingda chubi samlo shik morangla du. Ngale kyang semda chujing, ngale kyang bopsim chiwa du. Tiwe na, kakchui shidam chekatang, Nangu liblip di moran le chuna jiyang yinmi si. Te tu su nye tangzan lemmi ki zewa moran le chidar xeba tanda yang yi le sebu chengi mindu. Tunda cangma chenzing nyo ne ribrib du kyur simbe cemur chichin chikab su renga le chengi mindu. Yinayang nyamzwa machi kongki nyin juchan shik sebu nye xindu. Gaptir nye chidar che ne moran le gabu yuji xedan la simju nenden che xin. Geche gurim jikbar ma se. Kesi moran mutu ma chung na chinche pa ca xin ka geng go ba xik yinba yang samlur kor nyong. Wende, nguyen su moran la xe tu, nguyen ki chaji teta yong su che ne, pe me du song la, ngangma cep ki rangwaan me bar lo nye le tongwe tapsi xik che ba yin. Jesu chitan gyakab tadun yang katgengba shik tutu. Yine yang chitren ki melong ngay su takta tuanta titchikpo supa mebar takten tu sal. Tini ngay miktar chima korshin pyomu chiksa la zubba. Bukhan ki jomi gangchikpo ditang chungbar tu tanda yang sabur ngun. Gabtir
모랑기 나라 미든 체바 코난레 네 정이 파르쇼 타나 지준기 깨자탕 남규량 세부식 통두수 마추루 현태동 모랑기 신제 겸도도 교르바다 테네 칼레르 마르짱도 교르바 챙긴도 테데부 만단티 은체 통용메라 제수 통월 민교로 당장 헤미기 믹순리 가주 송제다 태좀기 원담 식축 모랑기 지툽 강툽기 내 믹당라 요월 체바 개콩리 총조와 대부식 체송 텔레 모랑알라 미딘 중요바 신송와 마도 깨차 지식 해바다 깨차 시에유미 하코마송 이내양 모랑기 유체 세세 팅팅도 내도 내 시에베 깨차 타니 롤라 교루 유바탕 총바라 창마 샤말 된투블라 내 남규 타니 내리식 모랑기 미딘도 된유바탕 자와라 지마지신 직경 멀리발 시에톱 타능이 칠진 참 면두배 그초에 남규 참무타장 세모 팅자수 송진이 짜장 집에 뒤주인 나라 딱바라 주어 지신 춘감 링기 유바마세 나기 깨자 양결시에 뒤 모랑기 딱바라 크습다 탈주 지기 유배 나니 종전 진우르 집에 로마식 당초 제수 깨장 양 림기 용투송 내 모랑기 믹수니 판나도 초안에 로지 직진기 삼로똥 신바다 몸도 실류도 송화당 등 중공양 섭도 조심바 통규 모랑기 짜장 지긴규바 신기규 낫경사니 모랑기 치태기 메롱은에 내 교수로의 년통태 통주 삼나야 모랑기 내발도 년통태 통월 제내바 내장 마신의 신규 모란티라 캐무찌양 슈찌민두 내티니 캐무 쇼르와식 임발마세 파차와식 양지 쓴기규 이내양 모랑 캐무 쇼르짬양 지기민두 티니 모랑알라 가외 겐키시 틴제 곡탑 채와다 틴제 당신장와식 임바 내장 세부시 나니기 진드 태충니 치 디기 댐바다 치 채와치외 두급식 임바티 내셈 박빕수 송양 류부 채와 지구추수 내니 투티네 송디 신의 질라 냠투 송와인 지린투양 탱갈 송양 망치슈니 뇌칸최도 송와인 질라 주급수 찬나다 참유 통중제기 명예 따켄 강사체긴두 중장민은 나랑 팔라 쿤바체장 채마를 뽀빼 곰팡 생수되디 꾀바인 원디 모랑키 테달라 시나당 첸나 부자면 미치발 대류 박빕기 듄두 교발 치바니 미미 롱동식도 조시바당추 대칸치규 은에 레라부민두 망치슈기 카야사지 제네 칸라 메동와당 젠가니 니니기 로르 마파베인 당토 니니기 차긴 툰부된바인 양지시에나 차긴 템포시자 민양 파르테나 니니 초와키사 자차부식 용기민도 제수 콘소 메튠 중민라 다와레 특신 중마송 강바니 슐학삼라 대제수 신네 내급수 뒤 톱삼기 강바디라 디니 계추 상람기 강중식기 홍외기 강민니인 강단니 변충식 인양 밀레 삼시지겐식도 코랑 마칸타 맥체수 대도 잠무식다 로카 마코르웨 보무식 타동 총습내 용외 낭레 레켄기 표미직레 시민도 보무 명우의 투수 강바티니 신도니 생신 잡아시규 내니르 김치 따뜻식레 매장 내 탑시 텐베 뇌기체가 꾀찰수 타동 지준기 모랑기 쓸기 줍지당 내놓양 종바시 내 각과 인장 모랑기 중주 타지의 신비 내장 우추 타지 재미 모랑기장 마강 중점 마땅와 있는 모랑기부 매바 내 하쿠기
모랑 모랑기 아구탕 나선네 카츠 효르웨 미체 콘돌랑네 아구탕 지타 주베 체도 립두 녜짱 나라 카타 칭겐기 촉북가다 뜸을 제와 제베인 퇴외수 콘조니 나라 심제람 양나 착도와 치겐 가시에시 콘조탕 지타 제베 나니 나래 현자를 진수 년지 흉리 죄지수 사수일라 년나양 신더웨 더둥 미식당 천두기 킹더 칼레르 칼레 동시 니니 통말 쿠스미르 편주임라 따리다 티니 심기 고무 용수치니 자지 랭와르 교르 대지 나리양 쿠스미르 교초 고유고 메조와티 심시기 농도 팀발레 된다 시엔 챔바님 테다릉에 모랑기 류당 남시 용수 쪽바 삐딥 능신 칼레르 세불 라신 똑바리 교루 사골숨 기지수 내 모랑 응아루에 균을 림바충 은치의 균은 련유 삼자 단다 때나 대답 민배 상유 강만식 용수 채톱수 지주인 년질의 년질 축불 교루 모랑 메또알라 가부치기 민두 내 총란의 뉴배 메또 콩만충중일의 년시링 추양 마도르웨 강배 수리신 감내도 나니 티지라 야라 집에 콤로민도 모란 지추지라 가부치기도 태양 변변 짬라기 쇼킨 태바 인시 다직 마고와라 니니기 능미 루푸르도 망투치 디니 니 창기 제주 예부양 차창 충충 디네 강다 창기 차디 주부탕 텐도 초와게와지 콘츠 차디 티다기 기수 뇌심베 강니 강당 수창기 인바 신신도 태둔 기초 차차식양 촘니 뇌바인 탱위기 민체나양 지준기 아싱시베 민사바식 다수 대외 뇌장 아싱시 세긴 유장 민테라 가부메 덴바식니 지통양 뇌바 투당 남바 균두 산교르다 찰롱 사뛰체 자귀기도 내 지준라 따와 디셰뒤 모랑키장 메튼기 고 양양 댐추 알라라 디니 친지 실류당 디기 댐베 채무식지 앙 실류당 디기니 교르미 딱댄식다 남양 디대뷰 실류당 디기 직유나 지마루 내니 캄센두 뒤뒤수 렌르 깨차 미튼바당 코노르 테바 용기규 기초 상람도 뼈반의 순 대대부 카주의 자면 중요매 내니 전의 와도 갑주라 대네 대통 갤링 치효로 은제 카주의 효지 라량 직통 용외 조나 티다 치진 제바인 지진 샤약불 차신 코주수 만단계 이내양 레가 제와 신투치 낭례 창문 갱쿨 제수 넘시 잠링외 퇴주 양매배 벨롯 참전라 주주디 퍼리 빵겐 투출 니니기 낭레 레켄식 진내경 라규시 양양시용 현아란 기부 매용외 된다 직니 사수수 낭라 립투 모란 트로포 매배 모동다 학바라 모란 트로포 매장 유동도 기 댐배 좀단 티다 통두 니 샘장 롱롱불 규신도 제수 학후두수 빈충기 잠무탕 컨주 혀와 인증 최자니 김자니기 자디 이체도 인바시 이는양 알라 미셰베 금센지이나 리 밀라 지내장 겔라 왕외 김시시 귀기도 디대뷰 내니 여린 두세 내마인 내 남카양 댄차 수교수 사골지기 인추니 낭내 레궁을 주주다 양 레궁내 낭 로규티지 레쿤수 듄조기 잠두대네 흉이다 익제지 족타 메바 휴괴버시 난라 로아지 모란타 냠두 뎌바 양나 메똥와타 사마소와 랑츠 소와 소알라 라로아 쯔지 제바인 네 사마소 신바양 급대 뒤네인 네 탄대 사마소제 칸첸두 뒤뒤레 약두 시라 침버시 세응오균니 지준기 준초 민배 대대 가래
민용화식 용교 중수. 모랑기 티다를 닌체메발 샘체 제배, 내장 샘체 제교 중. 태양, 기도, 냠용 제주 잠시. 모랑기 닌 강보로 뇌나 춥춥기, 레가 제배, 짜타장 쟁의 수자리식. 락바니장, 춥네 춥도 교루. 태동 아생 소교라 차디 티다장 소교. 티다 창만니 모라 메도 미중웨 레가 짱짱지. 공도 헨게기 세나와티니 종교 랍신기 존바보 루신기 짬바탕 계산 저가 라기 뷰이도 규르와라 도가르 치린 라기 휴다 난신 편조메마 비준컹네 비준낭웨 종통 작진 대포 챔버 시차와 편놀기 벽에 롱친기 개주당 튐바라 좀지 원삼단자니 양띠 슈바티 되차티지 센조 헨게 띵디 리젠 퓨심바인 리젠 저주당 직촌난켄니 참바저시 라다 십시를 챙겨보니 계산 조가라지. 대내망외 난두 센두유나 추리 진디시배 APP로 도울나로 휴교당지. 굉장히 휴대인자고.

这是我们来年给大南北

지 메베토니 쿠르버데리 나라절이 태종 메베토니 루이 징고치 징규리 너부터 나라조 게임게야 조그레스 럽투 마레마 야도부 도야디니 장가티에 싱마시 계시 루가 차지 스탐바데 람주 모욕히니 띵하라

0: 한다니 비친키 추수종이 딱다지
1: 까망의 생구루
2: 생근에게 시험라 도시 지게네 까망의 생구 쇼이 네두 라뇨 정화 동우지 수지 왕준정키 정 동우의 균형 의원의 강키 총도 조정 난시 시진핑기 당수 공부 롭종 딩섭 체토 계획원지 당수의 변기 쇼미 총도의 공대 규자 세카라 랑종지 제요의 대응구리 나오시 인세나 랑종지 서지카키 중국공대당 원인의 롱호자의 주명화 코어와 땜지 슈베 지구 나조 비에대 야제 당연 레시비 사르지 척균 장대 장남사비에 토 베베 뉴도 교교로 구이마당이 버시 나 주피리 초비회당 러시 한인제 장남지 남주 조선내 무소 월제 시수 세로 당유라 표지 추월라 총결화라 루슈치비 균수 송제매고당마세 별은 루슈치비 대수장 통매니 숨내가 파랑 거주변에 다자 최소의 집이 실제는 수인도 레토바라 유로와친유 소비자람 지추 주부마딩 친 책동원이 지니 습제 제제 제바티 로주지 신도 토시 对吧他 자론 남주도 유배 표지 망조 망보 장침지 고가라 레슈 툼네 바바르토비 버시 나주피리 다소 종제티 샤샤카라 로주 장신제 준저토바타 변조로 피제티 로주 장신제 총주 툭지 서구지 지튼제 진당 고르통주로 책동원 때문에 굽주사 꾸꾸습네 조용지 자주스무스로 송유 종제티 남은 제스치마타 로르단 자른 원장제 던주지 모치 굽주 고지사 꾸지스마 天空 대자 송제 니르신 电路信托 하롱부유제 예용지 존내 총제를 야다 추수접 지역이 뉴제 소리범마세 망주 대지 쇼용네 토르신데 응아주피르 총결당 총습지 미래 천용 라유 용법 카소소로 고로 죽지 치동 대지 주면이 타 고로 니지 고동 지게 대지 제고 스미 바시 메즈보이 니도 뉴스로르 롭신 롭템버소 쇼뉴 리슈 십슈 가르 레드 네드 비고스보다 레드한테 들르 진의 때문에 중립에 봐라 니도 뉴스로 롭신 롭데마타 통구레 쇼로쇼노로 카초네 장민구람타 레리즈브시 네버톤디 레드소 초용디 레슈십슈 책도에 비준비시 서거베 지즈니닌 메즈보네 신도세브라시나 뒤윤다와지게 냠제 차제 켈레지 차도레드 누소 네드윤 고즈보다 냠제 차제 켈레 나도나즘지 레네 최소 니슈 하즘

0: 结果穷下。特别孙不提呢，今年多年前到外边采古人，他打采采个门或打拍 F， 他就按打电影银牌啷个当呢？听个认真切个，听有名的讲演切不是？听真切就以秋叶堂古典一个就是采采个门。第二节没别，听有的真也听到，听干了真是一节鬼别的小朋友不是？拉萨同济城关区民办听干系统面，我接台雄县外国车籍当地单位票特动推荐，前外国车籍真是一节都将南全国听你解决了诸多。上个连接听山同济台创设康乐阳这台下了少别出行，看来永久切割我的天啊！今天那些呢？高压锅写不腻，特别难开，绝不区别，特别没多米容易的。我娘家那天批注，要过买单呢，萝卜土八几千呢，什么差不多？锅汤我端了价位，人个心都吃不下去。今年多年主流到唐伯湖北保定去出面，阿家张垃圾屋地拿下去个病，屋地八几几年就退呢。我当他进门，正面受尽穷游时，阿家张来给团员中间呢，仍以给屋地客户仓马吃了乱马灾狂眼，他就切为眼睛不是。接了年多年主流到我阿爸，浙江台州也出名是给屋地南土这些村个屋地路不土把给切的这些康塞托呢，特脏起些个家不马塞，他那屋地去路拉给我们切出土托呢，艰难点土啥也不是。接了年多年主流到我出版山东。严太爷聪明，阿家木拉给听见，屋地人不提了，查到年月表，屋多三百几百几，啤酒冬天扛不住屋地八几千年，卡住怕南土土地扛别土干对不住。到那沿用的沙脚扛事屋地八几一团烟，却忙不通就有事。铁大偏切我的屋地啤酒，杨大没叫我谈这，一生马这边经济人。阿江家，矿山今年就提出来，按照屋地啤酒冻个二百土酿造起级别，成规等个月不是。屋地八级级别原因，我乃许了太阳，没算明年，推荐屋地拿什么出个？设计引入屋地去乌兰格别南边两亩钱的，地去乌布恐怖塔定价点过价呢？屋地了，每当年差不算行。刚么开始送进屋地拿去女婿，七多送我谈萝卜土。扎查过他念头，屋地把借钱呢，催得其余给强为他交资干了三年，他去年给开门嘛噻。人家给民宿准备妥了呀，车子妥为洗漱给肯定也不是。民宿明年十月份收借这钱呢，写到穷山屋地难开，什么堂客七十小位，结果每年送十个月钱，开始没些退数月呢，正面出进穷四个月。民宿明年催得前边有点难。我们吃了小碗，那就穷了。人家我们小菜总用我谈，每当年差不多的。我们用牛肉盘呢，汤就屋底了。我老人心气，把给穷月钱，这些钱不是。想要屋底拿什么忙长的样，把给钱拉不也不是。看那些那屋底难拖，女婿听个什么？这里屋里钱呢？店家店边盘东哈拉米把店，隔天儿模特差不多呢。女婿七天陪我谈，吃不进，把给钱拉不也不是。屋地酒店酿造切割别那条过那些呢？卡坦吉伯勒是不是切割不谈？屋地给卡坦吉伯勒远远没谈，说到远远没，人不差远没见了，是不是也不切割不谈？这就是对卡就给公休谈不，假如不切割不着，开始吉伯给定西先不谈，三个开源的推多多，切不掉过不多。这个呢，屋多谈恐怖是不是切割？屋多马家不谈，国外也脱不切割了。屋不有空不谈，店家店铺下周突破千年，生意引入马家不切割。你不卡住谈，乱了是不是切割？屋地去乱谈，卡住大大只突破看戏，卡住谈不也突破切割？可是屋地去说的有我说也远远的，撇住千年个马人。什么乱给凶灾了大公度？谁里谈是不是给进步屋地去凶灾给送着你来给米种？可是下面的他突破说被老外势力研究切割起，我给去想再给你这几年给容个民族。每当晚有人吃势力偏的，悟空嘎巴忙过切割度，是不偏就落在了头南切割度。即当前呢，我地规矩切别落在你六安年也怕你不谈，从大谈有这民族玩心眼，开把中山也不是，特赞谈老街。每届他这我月边路拉进不他，空开不前年，空就玉米肉，年把头沉淀起，特不让他沉淀起，说着玉年，牛肉切不多。
1: 차게니 난치 초에 난키 차셰시기
2: 차게 된자 주나 짐줄 뜻디 용토
3: 차게 된자 주나 추구 리심 대상 용토
4: 차게 된자 주나 물어 카플 템
5: 차게 된자 주나 네베 치소 숨
6: 차게 라 된자 주나 미기기 상와 치라 캬기맨디
7: 차게 된자 주나 텐제 차와 게네부
1: 난치 창매 차게 된자기 초아 냠드르그
0: 생글링게 공감사 탄달링게네 센신베 레전디니 팀세밀론 레전제 팅강 안준이고키 지조 초외츠 루중 망부시키 펜준 파기 지동티 캐리큐리 임바 시신토 퇴주 통통식이 나라 닌디 바슬링기 요시 딘제 인도 융어 대자 미베 미니 퇴주 링부시기 나이나 캄바진나 초아게드 펜준키 시균에 버타 지루치다 녀버 퇴조 미드윤라 톰베급라 사장니와 겐다 망부지 튼시그리 계시 편주 확보체 토부이나 겐더디 림시 세토부타 야 롱가 당부딘제 임부이나 갑주일에 학바 니동 당야기 년가 이내 침부여시 미카시의 기산바 응니 사자니 와라 겐더타 초주 타나이나 척슈 컨제지 이내 텐조 창마 응니 사자니 와기 튼다 임벌에 대야 미신게 티주체야게 왕제메라 팀로기 겐디티에 티웨 티주체고야요마시 섬교시 퇴원마이는 제와 메버딘제 자원네마시 장게키 칭아이는 김산진나 천혜치 신배 김이 팀듄케왕라 송교타 장염타 첨듄키 김산제와 송교 티신 지조시뷰 대닝태 군디제 동치 중화미마 지듄계급기 김산척슈러 모고치배 제짐 세야딘제 수요시 제팀디낭르시베 김상키 척슈스야디니 김미와이나 니동담바타 탁베담바 너츠당네 왕부준전스베 밀르라완르 춘진체바 디신이나 윤대정신케 만비동와 징나괴와서기 제덥르덴제 르부탄 삼노 제뉴체베 차주지르스요시 샘랑아나츠 긍르팀즈레샤 칸키 팀즈바 로사핀조라다 냠토 김장히 척슈 몽고타 각돔소 태기 팀로 팀즈 카지라 기원나토
8: 생겔렌제 궁금상 타랭 넌즈레젠디 나로야 넘벌렌제 추다 롤링 슈야키 난드엔디 김장기다 지소르마 착동 김상기 나눠라야 아니 자주고 돈에 도보당야다 나주당야 디테라야 아니 닌지기 제림 이내리 타나신기 아니 김상기 차동 랑고가 제베 제림 이내리 아딜라 타통 체르실 도그야스다 타 침수 미네 이내리 아니 침경 미네 이내리 디테라야 대외 돈은 쇼실로 비어스 라바도야 아 간제 계급이 지로 니동 때문에 중간에 더 숨에 쓰고 찍은 일을 안에 갈 수 있는 건지 팀장이 자동으로 목표 체배 제림 땜비 체배를 해. 아, 디 땜비 체제 아니 다 계급다 정용 디기 차본 건 나눠라 아니 다 미리기 대자당 저의 여기 가자 투자 내줄 할 수 있단 말이지. 어, 다 디기 나눠네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나 사바도야 아, 간주 지직 다 팀장 건 나눠라 아니 자동 당보다 이제 여기 但 나주당不当的这个, 年轻人们说呢, 年轻人说呢, 今天跟能说这个接当, 清桑给拿了呀你, 沙桑拉起不能是用个马来西亚你这, 要吧? 今天拉起不能是用个马来西亚, 偏心最不当, 清桑给, 年轻人在那里, 清不一那里, 今天给他了呀, 偏心呀你, 这用个是用谁的, 卡住了,最不是那么重, 到晚上就不是那么重, 这个, 包括他大把用个的, 这几座能说是吧, 一年呀, 啊你, 吕别托了,拿主当这, 查动, 어 딘제기 나바 체제 아니 체토버질리고 알았어 디테라야 니돈 재미 줍시리 더운 입에 서 니스톱딩기 님래야 아니 당연 슈족이 다 제림라 다 잘신 수에 디기 그림기 나로야 대단 저의 여기 교신 마무지 빼와 어다 디게기 난수의 도난 체제 초 너기 나로야 아니 비 아 다 비밀이야 동기 담배 있냐래야 김상기 나로야 아니 비밀 편주인기 다 부구다 안질래 보모든지라 동대 담바 내수 어 딘제 자월라 체제 아니 도난치로 줘야다 김상기 자동당들 내고 체기 엔제기다 제지 마음지 빼요 알았어 되게 지속 나눠야 아니 도난 리베다 디테라야 아 지시해지 가서 계속 체하기 딘제지 토난당 디텔이야 도시에 살바지를 비아레스 그런 수 전부 제가 보고도 난 뒤에 나올이 아니 중국에 찾아봐 예수냐 긴장이 나올이 아니 자동 서바디 내주 사야 되기 계좌디 니시적고 내 계좌 숨기 수용해 보러지 숨기 아레스 아니 이제 인지 잠바 되기 다 지속이 캡게 하상 참으로서 되기 긴장은 나올이 아니 긴장 점진 마용 봐 제제 지속이 내시스네리 지속강로야 아니 추진 여바든지 마부지 하기 와르스 토마야 가르쳐주나 아니 김상근 나로야 자동당 안저기 내주 유리 잔바 아니 미지기 소수기 미지기다 지수로 봐 지당당 단나신기 류심기 대단하야 추진 여바든지 대비 와르스 아니 숨네 지속기다 즉시 김상세디 지속기 대전 중심 있어봐 계급 대전 중심 디기 가르쳐주다 즉시 차통부대야 shūjīn tibiyūs, dīlē kēchē bā yīnsū nā nī, qīnzāng kī chāgdōng dāng tīrē kī nēzū yōba tīgī, būgī yā nī, cālōng dāng būgī sīm nāng kī sīm kām dāng, qī kī lūbō, tā nā shīng kī cālōng kī gyurīm kī sōsui rāngzī kī sāmbā dāng tīnzē lā shūjīn yā bā tēb jā, nī, mī shīn bā yā, gā chā shē tū yī nē rī, mī shīn bā dāng jā wā chī kī bōbā mē bā, nī, tā bā kēr jāng tū nē, nē nē nē jā, nī, lāb chā chō mā tū bā, bē tē khā sū tiām jā tī nē, tīnzē lā sō bē, būgī yā cālōng yā, Malikbe, Nezu, Mabuji, Kyungyu Ares. Chezang, Ani, Nezu Dindaji Yundisaba Nganzwe, Diitela ya Hachangki, Tunan, Chego Kudu Samakdu. Diitela, Jatim Mabuji Ares, Jatim Kharasunida, Nganzwe ki, Nyanji ki, Jatim ki, Tuenzen Sunbe Nanola ya, Ani, Kimsang ki, Chagdung ki, Lerikzao Nina, Chema Choba, Di, Gagda Jinba. Dindaji ki, Chichi Ares, Da, Dianbe, Suyo Ares. Da, Digi, Tendengunen Chechaba na, 아, 계급이 대비 나와요. 그래서 최선 디테일이 아니 소소 장기기 재정기 다와대 코도 털당해야다. 아니 소소기 유격이 개변한 소소야 유격이 교환대 성적 제약이 다와대 털당해도 개정부실하려졌어. 안 뒤인 나라 예수는 간주 그지 침상해야 자동 나면 내주 예배에서나 안 다와대 지리 참바야 년신신의 지구에서 안 니바대 미마침강해야 수도 잡는 지구에서. 미만 증가야 슈도 잡으면서는 아니 소소야 내주 가래 타시고도 토마야 아니 그지 자동대 참 맞아보다 이제 내주 슈 전부 템배에서는 아니 소소 사장 가가지 않지 아니 바디 아니 부부야 아니 소정 책이 내주대 타주지 아니 순바디 그지 아 근호 요소나 근호 고자자지 타주지 어딘지 요아레스 그지 김상기 자동대 슈 전부 내주 내주대 他妈就不听这因素呢？俺你按说呀，中华民族这段结构给年轻，第一个拿落了呀，俺你切度年轻给年轻给团嘞，哎，切不当有了是。俺第二个就是呢，中华民族这段结构给年轻群山，你叫初中他妈哦，第一个拿落了呀，你开始说的，独中当不下去了的，哪去当不下去？哦，第一个，他最近按说开始呢，哪去当独中当不下去了吧？哦，他虐待下去。어그 디기 니민지가래 디기 니민기 나로래야 아니 그시 사도 하장 집어 임배수나 론니 먼더기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송대 비운이 다 뜬받다.
2: 이제 이마세요.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뜬이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지 구지 초 려워지 지지지.
5: 디카르니. 대종 롱치 년치 예공. 벽에 롱치 이.
6: 元宗龙青年青年库元宗青年他的元宗美多里钱我做给你元宗龙青年青年库元宗青年他的元宗美多里钱我做给你元宗美多初步请求公开三他的初步请求三个组别里钱的元宗美多是
7: 李前国母处狂了呀，这个初步请求车成功学校，他人家那么些个出在拖着钱不带，端着初步请求车呀，去长木东呀给空气运到合适。他一年来去长木天安东边呢，人拖那么些被烟气抢不提不呀，他超过那所给人个钱不合适。且咱阿家个说初步请求车，长木是农村东呀，他开始的那么些草草不切接长木东过开边那来，超过长木东呀给空气接不切边呢，安尼生意给跌塌了呀。
8: 那次收麻时，这张初步请求车，空气电呀，能抢麻起来。什么呀？提人家最介绍没到去，能丢我，我做烟。提人家最介绍没到里才拿了里呢，我捐钱。阿面我了谈，那么是最西边能钱看你吃的钱月。我了也初步请求车，阿面我了西边能钱的，神仙那说。阿面我了谈，那么是最西边能钱看你吃的钱月。我了也初步请求车，阿面我了西边能钱的，神仙那说。
9: 月点点吧，月点来，该月点点没那么，正经点吧没到啦，该月下张提大米。
10: 日本那么样呗，落去给当顶的呢，明日去牛骨山吧，怎么去？
11: 吃汤之外，蛋白、牛奶、鸡肉、鸡皮，落个糖浆去，吃的真比忙不匆。
12: 喜欢，满足。

三胖追三银，张桥洗马更出几句吐语音，木米扎嘎秧歌路归拖拉银，阿妹欧罗爱做七百几汤银。

0: 시신 총결탕 총습기 미리 찬염 라회 용법 카소설 고얼 축제 책동 계기 점이 니타 고얼 니치 고동 갸탕 계주 계구 신유치 송체 나중에진 태세 계지신 내유 고얼 총결탕 뷰타 광배 경원 통크 팅접 신기 죄용 배동크 健康 시비 토세 치동크 체 총결 지타 취송도유 터취 땡키 체크 Long up is mentioned, Sagwiki, 2017 town, Gorton Gur, Chekton up in Gyota, Lodger Chanum gets a true in part of Chepa. Miri Chanum key, Sagwi 2017 town, Gorchi Jungly, Gwet of Chenhe. Dewey Chongir key, Chidunuba, Gun to Chertubata. Miri Kagman Soki, Soe Buse, Sam Micheba, Tortanhe. Tesla Tan Gayo, Tuji Tu, Jisoshin Tu Tinsubsin, Jichani, Wingur Chekur, Taxi Rensin key, Pegay Yungu, Ganlin Cheku Himshe.
1: 开始从未期书记选拔,创建四兄期军列冲击选拔,张明杰期。我就是北京,蒙西点土东军名黑,老师圈用期出席,二位托了清不他,北侧连锁东军名黑,老师缺不得期出席托了清学。长下用期军名黑,军片部里期级别协助连锁当务他,老师给他女十几期,我就是,给用他,将用。
0: 创建勇气素,每日团结亚团体,别对老婆车团体,创建勇气老婆配给,前不穷学期送成。开始创建四兄弟,重启选拔,老三期。我想念是,团结女秀三门配给东局团,开始为那些呢,预报堂东局团,早行。三团开店的店内,中春所列团内期,不确定年七八堂,团控里七天内,女秀三门团内,多不切通话。
1: 每套人六点内，重庆边疆团队配给同所前台，台山开局店牌沙滩所内经济冷不息，都有一些松沉。开始重庆四兄弟重庆宣布，正式同庆，年冬二十六六个，重庆永庆湘潭重叠塔重修地魁阶梯，西里面具确定协助开设，也是开始不切给他。长沙土国军联大面具塔，国军面具蓝国具具，江边面具列地准具界，开不得大内。
2: 新庄门操车，北里去面具协助，朗诵九月头把车运一些送车。你对，那就中间的三年岁数，所见蓝国的车的些了，没学了他。内村的县级，明码连着人多别，车多，如就起不了举不成。在这个推说，明码连着人多别，让你给点下了什么么当我了，没学过的绿别没接的，对我的车就套呢，这的明码连着人多别，跟着也不可以不成。行了，帝国的三九的三六呢？
3: 现在准备在九十年级，七十七岁现在七个了，那就中间的接着九三年级，那就美国的普通阿东康给归光说，所以两国的汽车些了，罗伯特没学过他，两国那他都没留预备，车都肉就屁股被开发了新车罗些，连着如今那边日本电子网队的车都连着你都把阿电他一生车呢，内最团圆的绝不是。
2: 若就是被推测，刚日他刚才日呢，厕所他就想整顿起不得不一么他，没穷的起么他对阿电器，狼国的国企呢，难度里边没绝不是起对，所以狼国的托尼罗格的头一把那么穷哎，没钱了起不是，况且老不讲呢，国企自己被改成你了，落去呢，全部脱不是，那是美国的合作阿东康给雷罗尼多吧，阿电器。
3: 他是吧？他也去学习的，我觉得是。南昌某这个东西念吧，某这东西老个东西的，还过嘛是？这老家的东西，真不踏实的。阿电他健身房头去，双年了嘛，对吧？车多，少就把他请呗，他了没少就都不怎么穷有点。阿电了，没就请不跑又不是。那是美国的合作，阿东看去，来罗人都把一生气，俺狼国东给的。 阿电就明天还准备讲，阿连罗明都。明讲到了，那俺们孙主也没说，现在全部算怎么穷，从现在怎么是？明讲去，若就不好打，就不聚。阿电双年来他怎么穷有点，罗就被经济罗瓦当干了说了，没军事不嘛事，干部一边怎么子，嘛就干没穷是。明晚你都把金子往队里讲，罗就被经济，可不能军事也不是，没军队都不跑一种。 内村帝国的领导，红日本各地都进党了，农具不怎么吃的没不是。现在王队的各地都没就就三百来，两个车中看着有没那么么穷。看意思呢，俺做他们什么队呢？明白了，心里是觉得阴险，是不是？那是美国合作，俺当看给来罗人多吧？阿电器。
4: 妈妈，忙上了，刚一天呢，他弱把些嘛，都让你给厕所的落单呢。
1: 지망아 수퍼스 야포야지 님멘튜네 만족의 최소 통신 시지 통매에게 탔으면 미지
3: 시즌이니 그 점수 미소 줘 봤더니 급등지 섬로시 민바라 다도 내내 대송신의 총회 학습 남다다 겐지 시지 더더 파르좀도 미마 만족의 최소다 균으로 된자라 송접신의 내내 대송시주 되네 미마니도 비 더도 미비 겐지 시지 제단기 미르 대심 된부 유세 시에나로 런치베 섬로이바다 아덴다 제제원도지 스진데베 제제기 네고르지 미츠마라 심규티브시바시 칼로와 나람지
2: 바우도지 바우 마쿠마토트레다 겐치시 그나타나 카디시 투시시 도지
0: 생게남서 팅디 편정 생규냠자리세 녀전시사
4: 디카르니
5: 니
4: 배정 롱치 년칭 예공 배개 롱치이
5: 绝对迟炸退度东北塔各只思绪地内塞这起滚队生狗忙催托内所滚穷都是皮微信地内钱他的契机三个错别来生地内盆中龙城年轻领户头面龙城起生狗滚队滚穷西北来前引
6: 你对于三个别蒙西布呢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5: སེང ལེ ངོ ལ ནབ ཚུ ཇུ དེན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6: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7: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5: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ཁོལ ཆེ བེ ཚུང ཚུད ཐང དེ དེ ཐུབ པ ཞིག ཁོ བེ རང ཅུང གི ཁེ ལེ ཀྲུང གོ རྒྱལ གྱི ཁོ ཚོ ཁོ ཚོ གི གུ བེ དེམ ཚོ གི ཅང དོ ཤིང ལེ ཁོ ཚོ གི དེམ གུ དུ ཤུ བེ གོ ཉེ རུ ཤུ ཡིན
6: སེང ན མ ཚོ ཉེ ཆ ར ཀྲུང གོ རྒྱལ གྱི ཁོ ཚོ ཁོ ཚོ གི གུ བེ དེམ ཚོ གབ ཤི བ པེ ཅིང ཐོ ཉེ ཡོ བྱེ ཕ རང ཅུང ཅོང ཚོང དེན ཐིང གི ས ནེ ཐི གེ བུ ལེ ཁེ ལེ ཇོ སམ གི ནེ ཆི དེ ཅང དོ ཤིང ལེ ཁོ ཚོ དེམ གུ དུ ཤུ ཡོ བྱེ ཇུང ས ནེ དེབ ཚུ ཐ ལག ཅེ ཤིམ ཅུ སར བེ ནེ ཐ ནེ ཆིན ཚོང ཐ ཁོར་ཅི ཉམ གུ པ་ར ཆུང་ལ་ ལེབེ ཕུ་གི ཁལེ ཐེ་ད ཐུན་ལེ ཁོར་ཅི གི ལུ་ཅི ཁ་དོ ནེ་པ་ཐ རང་ཝེ་གི ཚུ་ཤིབ་ཐ སམ་ཤི ཁེར་ནེ པེ་ཅིང་ཐུ ཇེམ་ཟོལོ ཤུ་དེ ཁོར་ཅི་ལ་ དེ་ནེ ཆོ་པ་ཅི་པ་ཤེ ཕུ་གི ཐུམ་མ་ཡིན་བེ རང་ཆུང་ཐུན་ཁོང་ཐ ཁོར་ཅི་ཤིབ་ ཐུན་ལེ གི ལེཁ་ཆེ ཆོ་ཤི་ཚམ་གེ་གི ཚུང་ཅུ་པ་ཐ ངོ་ཆེ་ཆུ་མེ་ཆེ་བེ ཡི་ཝང་གུ་ཡེ ཟམ་ལིན་ ཐ་ ཇི་ཐུ་ཆེ་ནེ ཇུང་གུ་རུ་ཉམ་ཏོ དེ་ཆེ་བ་ནེ ཀྲུང་གུ་གི་ཅི་ ཁོར་ཅི་ཁོར་ཅི་ ཁི་ གུ་བེ་ ཇེམ་ཚོ་གི་ཇེ་ཐུན་ཟོ་ཡིན་ལ་ ཕུ་གི་ཇེམ་ཤུ་ཁལེ་གི་ ཐུམ་མ་སམ་དུ་ཡ་ཤེ ཇེམ་ཚོ་གོ་ཚུ་བེ་ཉིན་ཐང་པོ་རོ ཕན་ཇོན་ཇེམ་ཁང་ཐོ་ང་སན་ནེ་ཚུང་ཅུ་བེ་ཁེ ཐ་དེ་ཕན་ཇོན་ཇེམ་ཁང་ཁི་ཆུ་ཤིང་ངོ་ན་ཐ་ཀ་བུ་ཤི་དེན་ཏོ་ཆེ་བ་ཐ ཐོང་ཨོ་སུ་ཕན་ཇོན་ཤི་ཆུ་ཤི་སེ་བུ་ཆེ་བེ་ཡི་གུ་ངོ་སེལ་ཧ་བར་ཐེ་བ་ཐ་ཐེ་ཤོ་སུ་ནེ་དེབ་ཚུ་གི་ཐུན་ལེ་ཁོར་ཅི་ཤི་ཆེ་ཡེ ཉེན་ཤེ་ཆེན་པོ་ནེ་ས་དུ་ཐུན་ལེ་གི་ནམ་པ་གུན་ཆེ་མེ་པར་དེན་པ་ཐ་མོ་ཅང་ཚི་ཤིང་ཁེ་ཇེམ་ཁང་ལེ་པར་གེན་བེ་ཁང་ཅོང་གི་ཁེ་ཅུ་སམ་ངང་ཁང་ཡེ་ས་ནེ་ས་དོ་དུ་ཚུང་ཅུ་བེ་ཇེམ་ཚེ་ལ་ཏ་བ་ཐ་ཆུ་དུ་ཆེ་བེ་ནམ་བེ་ཁེ་ནེ་ཧ་ཅང་ཆུག་ཅེ་ཐུ་བེ་ཧོ་བེ་ཚུང་ཅུ་བེ་ཤི་ཁེ་ཆོ་ཅ་ཁེ་ཆི 天冬天气了，我都今年还咱们星期多去，从这边先走快步，我这前有事。
5: 咱走了，大哥去跟北京从这去阿家里拉去三块板，他叫徐龙忙不歇去，人从堂地堂了，突然请不起个月不马赛，那么新手就月被谁里他了搞不起个月，累计车队谁呢？差不多这些不是。新店住所堂这店住所去，他就了得了顶十七呢，车队组七一这段的，那几天嘞，或者是被拍进了国际车卡了。 로다라 노르시 망고 고르통 주르숨 지동 체내 순상탕 신주 제류소 군피 신빈 커섭 튕규 체계 협시 림시님구 키 체시토의 신가 족중의 구디 당화타 림지 겸나 체시토의 신가 무티 십경업 중업실 하트니 내 시윤진타 리듀진 키 딥종문시 무티 인도당 협시 겔린딘디 랩타 림부 체부규 템법 응응의 진진 키 야부 중심 제로 니동자매 니슈 쟁알로로 정용기 내 대표 무치 니게 숨지 소숨 시니 지 튠제 전치 굽줄하 심바타 튠법 전치 굽줄에 통마르게 유입시 민아라 정용수 내 레뉴 킬레 숨지 소업케 유입타 마주 규제 코르 제반에 레뉴 십자 집에 바라 차창의 튠레 코르유직 차 유입시 내 레뉴 튠제 키 총강타 고지 총강라 딘바타 차도 총강 개낭 키 총라 켜바 가주 탑람라 딘에 치계 키 총라 야지 딘보당와 소 제베 순소탕 딥주 레뉴 칠종제기 튠레 코지 시부진나 준심바타 내장 사디 수균 로도네 사디 탑주 정신키 켄딘 튠레소 심보르톱이브시 표기 추상 팀규토 아직 레고레고 변종 캬룸 딜주타 아직 레고레고 변종 내기 닝구 튀직토 팀딘 쳬브시 변종 캬룸 딜주 세유 공시 직접 정리 내로 처미동키 아주 표기 켄딘 튠공탄 랑중 충군의 캔딘 신조 튠제 레눈키 튠레 지뷰링탄 응원 토피에서와 치기규 제무제 제부탄 공기 캐레키 폐제추 신지 신지 타종키 로지영아 이진 림지 겸나 내전 티잠 뉴주 체규 마저 공허 님구규 캔딘탄 셉쇼 레저 차창위 코지소키 제유 루지기 폐제를 구지 체리 산에 되게 망조 티외 망와 튠레 코지를 슈토부 체규 다딩 중국 예지 코지 코지키 구비 점조를 슈디 점조 기레디를 되네 이시아 샬류 치제키 총라 서지 토비로 치기규 제시업시 코지 지다 수체디 점링 초수규 표기 캔딘 튠레 균체 미바라 톱치로 탄 레소 조와 탄 튠이 사디 킬레 티외 망외 튠레 공비 디디 탄 로다 사바 디디 사디 뷰리 총소 치루 캡데 당디 콜라시뷰 코드 코디 말라타 냠디기 티외 양신 자체의 중주로 초수 규신 엽시
6: 지금 남부초 광도 선 초바티니 팅디 주튼 조의 지자 시베 낭첸 고주토 사디 뷰리 총소 콜라시뷰 총주 탄 지디 토베 시회베 랑종기 킬레 중국 예지 코드 코지 키 구비 점초기 장도 신뢰 코지 키 짐구도 쇼베 고티시
8: 락도 카바 뇨고시 디디네 시타 계급 섬류타 룬주기 커섭이 락도 카바기 공제 티웨키 레니 칸의 펩시 계급이 커섭게 정 롱주 제초 토시러 월응학교 조교타 켄친 정신러 월 시동 계기니 시조교 시브제 남투 중국 디팅키 레니의 펩미 루진 능조
6: 중국 디팅키 윤지 락도 카바 城市 야기러 딘자 유라 서장 코규디 카바르타 안가 마오에 레취치라 슝길 인치세 슈르체 롱스제네 태동년람 칸디르 시처 카바르타 제기야 르지치리 지거 지처
9: 페이시웨 징주다네 롱어 뒤주 태양아 고로 조심 크비 딘디슈
5: 셀리게 샴라 모티 제대조 치다시비 낭제낭 고추토 창당 양보로 칼람 샤동토 조비 초 양의 다다라 피시 괴베 배우시외 진주 당내 로 든주 퇴응아 송신 너지 총지리 김멍시 뒤굴 피제 뒤굴 니리 슈시
6: 생각 남부초 배우시외 진주 당내 롱어 든주 퇴응아 코와타 학바투 당기 촉진 적게부 초춘 배우창당기 사토로 뒤릅사비 실롱 대기 당와타 당중양기 참제 투구르워 거두를 미자와타 수롱 미단야 닝도 민양배 닝르를 대내 짐주타 누규 진동 추배소 협공소 멍시 지구 조준키 각주 먹탑 개배 창단 스시 침부디 남바 림신 사바르 교신여 타자 최숨 슝시타 쥐람시 기급타 신첸 말람 차외 남바 시차네 너주디니 부타 메게기 사네카탄 지두 제배 대화시도 교류 록자조 너주 총기르 키종 타 추창마르 키바타 록슈 칼람키 김산 최도 망보로 로우 차치리르 바유라 징에 다다 총계 타 총습도 켜봐마세 리드 쪽라르 켜네 표 창당게 쪽배갸 처지 군께 주신유 테마체 추비 지구 니르신 투구 창도 침바타 당장키 추가라 쪽바 망초기 김도 치네 망초추 통주 장마 통토베 내튼 타주 눈딘 도바소 초 강서 지대네 균도 침부 조신베 너주 사바시 창자당토 긴을 내유 지로 니도 니슈 저지르 다와게바라 基础北京的平均盘期扭转熊蓝能去年杨伯坚盘期熊蓝下东突进强用设备密系统黑暂新别增龄期设备脱血期扭转熊蓝贴拉萨内能去拍了天鹅出去出黑暂过完的他就出去送拿能去做一月别能去第二拉萨第二节别出去送期边角的亏得给月 电信巴拉吉米德格，记录你当中年老了，能去入熊南下东土北南侧，记录起吉拉咱们来面讲，南阔的下东土北乡谈创的，你是怎样来面？当个草间交接不凑全，能就针对组装了配件日不重新，城市两岸百姓呢，记录你当你是怎样落了个，能就创建了熊南下东土北南侧，记录起松谈。
10: 出动咱们心内，湘潭重点藏不着，南阔的山东土白塘，深圳重组启动黑山街，东侧街坑边南塘，库头边冷部，陆续是去了。冷部山东土白，烈日滚滩新街，特别为针对了点内，能去几个米月过塘，昨日天热，云姐没把这皮街穿下塘，到起了松的，忙错给用部忙到塘，西区上坡点内，北侧土白皮街，女儿不中心月。
11: 记录你同下面九个流进的中年白菜女婿新人，拍摄十部脱血中的，抢用十部名阿东黑山新白男主创建的初年从第二，结合六十作为客观数据不谈，记录你同下面九个流进的中年白菜宋俊人，你们总的可以送他周年及新的五月十归途，六十组中列车专列就个做不是。
12: 明年把它重建用进六九章的洛东菜千瓦铁家塘松基所端塘，准新别地区罗出国内洛东菜千瓦铁家塘举行不塘。接着，你同下面女婿怎样落了？能去罗罗西部罗洛城内洛东菜推送过来，也是十几十几塘，城中古西盘内能去罗七罗东厅通过土地罗南头镇北来，七罗东米头边路局别地就丢失。罗月把马菜罗铁外也不接吧？
11: 他家能去着吧？俺来忙为家跟他，可就出去说去。六姐姐呢？我们农学堂几万的天呢？全连堂明白谁的去错啊？就这的错完了，我为人心气，用到钱不穷有些。冷学堂为首，少儿参与所女局长们南昌强堂土原件名牌了，绝脱不了。三条金刚去忙些送我马赛，女局长们忙做起爸爸的规矩图呢？ 三光偏见的规矩动位，归属三八的兄弟，配合强堂去忙做起错完了，第几级为难进行约不是？
12: 三个月把十八米系统解决出去新别新职从，恰向铁林重组了几个，玉米村人经济改了九个起码他就下下头团个月不是，三对集团创设组装七零，铁林重组团长个中年个仓马了，去改了七别，一个月了，去年把了做改别错啊，就丢失，他的中了村呢，龙安县九批别人，人民自己讲呢，蒙古国的同居人他提出东西松江当的。
11: 中了村长重点堂重设计出国团所做内列车准的，湘潭重点区塘重组集团女婿则批，任重重组松江女婿则不团结起三光十一部路，同居长们相当拖不堂，招来了具备去超远的吉林拖不切不是。第二新不了，清明第三，那就忙些这个贴，月明年呢，也不月明拍的，不再拖的拍的穷也不是，特别为针对他，老里区别为难，天东给他的，区别给偏不接给，不再拖的拍的去超前不行。
12: 今年，赵贵图作为赵伯初的孙秀沙巴，接班了接班。裴西外警队当内龙的团结团啊，跨越六九级层级开进来，把俺的七级级龙啊在江岸边国足级江南沙巴的级别推进来，能去体外制度顶边听得进去江南了，空心前辈决心接班。三六一，广东新出的呢，天地集团作为其他级别能才能过去图，强当杨布鲁卡拉姆小东图。
13: 作为错的杨梅达达的偏西改变，偏西外警队当内龙的团结团啊，送人能就重建起梦溪这块偏界级，过了年就学不提些。喂，天呐，快出去接穿了休息啊！
14: 卡几遍，出个六遍，出去好些九遍。
13: 啊，第一。看到你那卡巴东大，你不得参详。
14: 中国共产党卡巴东大啥吧 ？AI 卡巴东大，台湾我做的些。
15: 退到三边。
16: 短距离扩张，第二场。
15: 最多点别平均级朋友，第二些。三角路滚对滚球，三角去判罪。
16: 三角路滚对滚球，三角去迷路。
15: 他的契机，三十不得力。平均龙城烟尘连过，户外龙城去。
17: 三个团队有三。
15: 三角路相对立场，三角路滚对滚球，相对是。
17: 三六一，下面了三九滚对这边南京的，谢谢拿说。
18: 滚对三九，他也加出来，滚枪落火连连，切了半。
19: 三九滚对滚枪连前去，三九滚对南京。
6: 生那么错，眼珠全部裂开，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뉴룹캬 로조니 창조기 사자라 코린 팀병아 지신 유진 뉴룹기 뉴르체 로콩마 당진의 직종 힘시 계급 조리 당원소 체조주 조리 체조 시 시장 류쇼 춘키 림가 체조 클레기 코린 팀병아 림유 뉴룹 체리 리카기레는 타 뉴종 클레탄 티신 센자 클레 촘라라 후다쇼비 촘자 뉴종 종야부유 제주시 검답 제마라 계급 조리 당원소 체조주기 촘라 진키 뉴룹 타 시주른 진키 송냐르 지동 탐진 야부제디 촘제 뜻이 체린타 문취니의 동화 무취 흉류 야부타 미세 넘실의 카데 족비 문취 투구 상토 동화 조리 소감 탐상세소 튼기 제키 셰주 투구 상토 동화 제체니 신비 조리 키 총람 샤동타 촘라르 코르규 템포 경화를 기내 제주 임시 세리게 다와 당분의 응압에 바라 뉴르기 키 레버로 림지 겸나 통주르 계진 유잡게 하 레이트업 신도 대거기 20년 뒤 이신한지 라니 이제서 모르는지
1: 생활행계 사고의 바르기 급적 세균의 시도 중화라 나와 당분의 앞에 바라 뉴르기 길에 버림지 겸나 동주로 개개니 슈자비에 학점 리급신에 퇴총래 개장아 탄청중이 파와타 대나 나와 앞바르 뉴르기 길에 버로 동주로 개탄 개주 교섬 리급신에 퇴총래 개장아 탄청중 뒤 파유브제 레버 덴병아 파르네 레지기 용법 균퇴 파워를 규제 최신 다와 당분의 앙압에 바라 뉴르기 레고의 용법 림지겜나 골통주로 축동 숨경업 중의 숨신에 뒤총래 계좌 뒤인 타 청중이 파리에 디나 다와 앙압바라 뉴르기 레고의 용법 골통주로 치동 숨게 둔지 퇴시 리주신에 뒤총래 계좌 구탄 청중아 파리에 뉴르기 키 소도 긴진키 콘드 교수 친신 다와 당분의 앙압에 바라 계지타 香港 澳门 티웬제기 뉴르기 레버 림지겜나 통주로 집중탄 최소 계동 리주 시내 퇴총래 계제 뒤탄 청중 시파와탄 총계 지과탄 유신 계지 香港 澳门 티웬제기 뉴르기레보르키 뉴르기레보르 용기 소소르 계제 뒤탄 청중 지탄 계제 급주탄 청중계 계제 니탄 청중 직제 송유 생각남부초 추구일롭스로 규주 침부시 동지도 대궐기 시대랑 퇴변조란에 남발행계초 무주능그제
0: 니듀 계급기 롭소 피제기 롱아체 중앙비 차르고 지바 응수 협자 접시 마웅비 롱에낭 롭더 충진기 롭소의 태 주주 침부동 주인신 학바르도 신진탄 총기리 종제기 냠토 도담 지바탄 로중이기 롭진 차장 바르 구리 체주소 기태네 람즈 사바망부시 수요접시 당보 롭더 충진기 부제 토로 동화탄 이주기 람록 주주 체주리도 원계 롭소의 투수 계급기 롭윤 징토 동주로 삼로동신 유라 총기탕 총습기 롭스 차진 야도 당내 지총 용어 제균 부시 대당념토 로메 종진탕 수지 뇽토 동의 시주 무티 락다라 제규탕 미망 세사차라 롭다 망잠 중에 초구 롭다라 주가외 내된 타중 제규리샤 통진기 뒤수 먼진 타르친 이교 삼 롭튼 이교기 람룩 조르주 제리 부채 약부 통진기 로마도의 미제티 롭다 소소로 괴외 둘체 망토 동주리샤 마웅베 롱에낭 제용수 부채 약부 통진 지동 학점 사르토 야바탄 야나 야토 동주탄 사과르토 종신비 통진 야토 동주리샤 니바 로메리제탄 싱캄 미탑 싱뉴 치엘 슝뉴 자주리도 망베 롱에낭 데탄 앙 탕구힌비 다와티 나레 케친토 지주시 로브카키 로딘 파르킹에 수요가마중아 락다르체니 로마라 니지리 뇽타르향 루제 총타르 추주 니리 유에 기린 제규탄 로메 심캄 데당키 롭소 용캡도비네 체레기긴 당이시 구리 제규리샤 소바 롭소 전념 용어 제주타 레미 부조타 왕부 균진을 답용 제주리도 자르고 되는 롭소 전념 용주로 내시의 휴진 제주시 신조 퀸의 총기를 투 레그 제도 중 긴추 부조를 양 산에 티게 초구탄 자월 롭슈키 왕자 전념 자주타 콘조 흉니를 롭차라 조토비 도체 토로 동주 입시 생리기 땅중앙기 표기 콩남바라 신도 나샤 대골기 남도 10제 이신한 진란이 대개소 我只能是。
1: 新加坡中国空间党五年内龙华集团居民阿科瓦电站学院促进了积极书记习近平给解用给安全时任党政组给直接托别宁浙重点职业区宁浙重点真不重组党支部提名虽然南街了新队党有不是中国空间党五年内龙华集团居民阿科瓦电站学院参加了安全了新队党决算特别给其党员他任卡党政组安全力尊他切记脚本的规模动起党中央去 吴建平说陆天给他十九世纪他顾松峰说陆天给了给用给培训控制单元给青年解决男性摩阿美说陆天给他恶住了给用给培训当天来团别青年那瓦他毕竟重给的给他们苦了有句龙看清不苦了有句但这部说是人们当政组松就过去苦了给用给安全是人们当政组给青年在我这天南培给没给了你他娘们得松了新队特别不是 提到呢，解用给培训控制单元培养员长参谋长级的任务集中，参谋领下小学生级级人员任重松江区级田爱田旭托担保，成就他们来制度。解用给培训当天来填办的培养员长能就创业，每三六岁六七，但这边书记选拔他，六七，此人他们来制度。 提个能行，解用给安全时任党政组的宁浙创业成立区宁浙创业支部创建党支部。
0: 他是从给哪来的？在他住内控党支部，那个这种破马墙当乡等位置的多。生个那不错，牛儿街小刚听了早年呢，给人个名多了。开始开不赢呢，开让去熟悉的单里啊，拿不多，现在两天变叫哪呢？我就能个是。没别提我了，牛儿街小刚听土听呢，开始讲么样呢？开始先别小刚，我了熟悉土就不来，男生有个秘密。 文章其他的题给提到了那个月不熟悉给龙儿吃些汤，好的点呢，小刚忙不如捐抗药没，因为样团坦白了，提了青年靠我嘛些，小刚来开会提问而不提，也为人心气，南京在局里去我不提言，没些南管作为人，也为人心气，南京在局里我不好讲忙不约没，文章人心都成为也为人心气，南京在局里我不提怎么用为民俗不如那个没不是，文章有些小刚来成为也为人心，南京在局里我不能。 米吕布逐渐忙不起了，吕布就叫本堂，搿本跟你本说对不起。天呢，印度小刚人人拿了下呢，捐铁匠美容，忙不碰说讲呢，也为人心气。南京在就我不忙不退呢，天来成为青年期，说不如那个月不是。天里下坡呢，很不加班，小刚银子，他从汉新同学月不堂，天呢说不如那边逐渐忙不退月不。我当七个，天个了乌兰米的话七个月不是。咱们天来现在出了，牛儿街小刚开七百几。 同样切过吧，开几十个人。倘不牛儿街小刚引进七六年，开七八年，能投几个没吧？你吧，开的康北人开七个月，广州人开七八年，交在他年底定都签名中吧。说吧，小刚开西差百几，引进六百多块吧？是吧，开的牛儿街小刚引进康北人交过去，康北人拢都也不切过不接的下。 三六一，记录年度下面女婿资助率中国平均给喜马拉雅改为阶级熊南港高楼塔山镇头路各段别特地来源提前段冲突速度提高了七十点两段，以线下进来呢，连接错，我认识。
1: 生个那不错，年前的记录年度女婿资助率，中国平均给喜马拉雅改为阶级熊南港国塔山镇头路各段别特地来团开七段冲突措施，让观众给主席宣布，加入洛山电站冲突路修不通者，松下江南道，冲突路浪车段段，镇头制作了通镇也不切的，各个其他去再算镇头制作给七到三步路，六九零点七八趟，各镇总给镇头年尾廿秒也不二十位敲动他，提举动过。 在规划后头了，通镇也不切的，人类给定村电动动画塔，中规定村安排前呢，他的派出所都对他定价，电木车接给成都二十万两千太阳车轨。车站内村东北了，通镇也不切的，就往其他去日卡去通过归拢前呢，成都的局长去修塔，修建铁路，运车没把车路动过。内村西边大东了，通镇也不切的，成都的车站给足球卡日日线三转前呢，各地成都拖着荔枝用为给人车轨。
2: 年初的段子，竹林样子的口味，面对，喝着洋茶的，他在杯里居然。
3: 土豆沙边，炖酒的控制，第二场。
2: 最多点点品种的朋友，第二三。
3: 生姜肉滚对滚球，生姜去胖嘴。
2: 生姜肉滚对滚球，生姜去面浓。 다르키기 센시티브디 펜조룽진 옌천리고 쉐베룽진키
3: 상하 다르유세
2: 땡큐 초드리세 땡큐 본드 군쇼 시티시
0: 생리기 단다 행진의 생신별이 된디니 펜조룽진이 리고 표게룽진키 땡큐 군드 군쇼 시비 치리리 된디시 많이 팀들이 전년도 쇼케 벤조기
1: 링게 공감사 알레 전년도 쇼케 이시앙 진이 샴라 넘버 2 모투제레 전기나 트카 센시나로나
0: 세르게 니차르 게시 사람비 친의 주비 문규 고속도 티고르기 시대나 된 이시안지 라니 인제소 어준역시
1: 상나 보소 랑교종 등의 특조 지규로 불러 년생 수년의 척진 터바규 다와 등비 최진이 표랑교종 게지로 니도 니슈 접두 로거르키 부규 난된키 베제와라 게시 사람비 친의 주비 12기 문규 하세 제본 권토 동부 추샤 수균 키 출루 검수에 따라 12기 문규 동와티 출루 제고 비와 탄자 고초신 제봉소 군대적섬내 폐배 규주 긴든바 적섬키 제만남제소 흉친 까부용의 낭퇴 딱세동와마세 링내 시제탄 급든 첩세기 이규를 수교인신 제두루 우랭키 국민 숨주소니기 산내 사도도 제두루 제규탄 긴든바 둔계주민아이 수르니에 따정제규리 제두루 우랭키 초두장제라신내 지로니도니 슈저두루고르키 기실 하람배 체내주배 탐조를 슈배 토단탄 장제기 응립 딩계제규인부지 승아남부초 니자를 하사총기 딱지추 소존냠제 헨조기 시슝탕 키레기 주기 진배 제된 조의 최고비샤 대고르키 시전낭 퇴변조라네 링게 총무주는 거지
0: 니자를 딱지추 소존냠제 헨조기 딱지추 대강 조준주탄 지심 키레탄 냠토 로심 직튼키 멍조송 지심 사메 강의 시로치 제배 제된 조의 최고비니 시추조대탄 슝메비리 지심 시립 잡아서키 제답규 당기 토크르탄 주지 강의 유배망 초기 초르토바라 제유지 제고베링 당지추 뒤간 조준주기 조지 조가키 예용기 초도니타 망조킨송 총세타기 미리 튼지 망빈 시주 초기 남들레미디 고디 신라베 계제 토니 조지 체니 망초탄 디디 탐접탄 망심수 수바라 제유지 베리님구기 후진낭 당유리 치비 공도 규기 강의 유배망 초 주탄 진주민주 체비 나베토니 강의 유배망 조기 김장기 초탄 디탄의 주 우유 강의 제시도 시브 체비탄 지 권주리 등 신토론의 대회티 지투키 내미 속결을 시진서 코딘 체입시 대지 지심 킬레 기산의 사도 두 강의 유배망 조로 초의 코제 신립 잡디 자주 응원을 되니 킬레 기지심 유주 체입시 세력이 참도 총결 거룩 주기 코류 최대 소바라 Jimmy tak jie xia, ti guo ki xi zhen de yi xian jin lan ni jie zuo wo zhen xi.
1: Sheng na ma zuo, ni qia qian de chong ji ke ru qu ji ge su zuo ji zhe san ji nu bu dian bei qie de, qian de chong ji mi ma men ga tan yan tu wen ge men ju le di le sui kim de bu ne, ta se tang bu ku ru yu chui dian su ba jia le, Jimmy tak jie qie ba tan, dan zu jun le di ne men ju tian gong bu le, ta se tang bu ru bu wa de ni chi tang gui di dan de, yu ren qi zhe tu le ge qi gen, chong ji ke zhe su ke jin le, kim ji guo zhe le de tan xie xu long su ju ge yong wa qie du. 제고비유토 참도총기 미마민칸 코네 칭가타 르네 칭가소기 긍지민튼베 창아르 딱제타 르치제보 균토내시지제소 지두남베 샴디슈유브제 코르유 장자와니 총기나 랑아슈기미초시인라 민칸토 존용슈기미초시제 듀여징보로 치르토레가 제바타 녜소갸코메바르딘 소지테르 르치투메타 착시토와소 레리릉신키 네포갸 다도 무쯔미표바타 콤바메베긴키 양내양토 나르갸송예 네즈테르밍네 크룹추지겹소조 당조이 다와지킹은으토 코르유 최딘소베 데타이차 체시체바타 퇴망웨 레리기네 첸숨세쯔체지 당조교타 메쯔송도제웨 남베토네 총기미마민카타 총칭키 표교면쯔 뚜쇼타 네미 제퇴체디 무체 판진네 닌카셰송지 시내 십시투베 남창창마 레스위 킴도 켜버지 닌바르 기마타베 코리오 트레딘 소바시 케멘바르 따신 타딘 딱제 제베규 로데루 친송 시제 유브제 생각나부소 본놈키 소뇌진바 체규리샤 디고키 시브제낭튼 벤조라네 무주능그제
0: 지대된베 최진인 조윤 캐주키 지로 니도 자매 니슈 저루르 준데 준비 체응아니 네송 타마라 지리 제제 켄라 미지 고르 자이 번놈키 소뇌 제베도 규타 지리 자타 테메르 미지 고르 응업주 번놈키 소뇌 제베도 규타도 당도 태양 번놈키 소뇌 제베 뇽지 마체 공탕도나 카소소로 고르 응업주 타 고르 숨주 마루 신유지
3: 新的鱼缸品种严辣鱼缸及鱼品拉长，国的同桌儿严冬来接。品种的严度，不再拖延，偏接接了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严辣鱼缸。杨特别四点来接给大娃三点做不谈，六点前呢，制作人路停了间隙，品种三把组装复杂气氛。
1: 生南不错，听的盆种龙城人吃了空，漂盖龙城去，生就是关注观众，西北的前巡站大学营，日前的总之艰苦难看，猛给不拉他，西北艰苦难看，你们自认拉他，不算针对了你人。

0: 탄다니 비징키 치즈 쥐피 닥다지
1: 디카르니 헤니 헤종 룽치 년치 레궁 헤게 룽치 이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리체
2: 시계라 쇼베 베르베나나마탕 zamling sa cho khali yebe phege lung chen sen gi leng ge ngam sang nga nam zo sa du ngo zar tem gyu je be chi jo tam le le chen na je wa ka chu si nga le zen zo jung shu ge lo de yi ti ren gi tu zu ni na de ge le gong gi sa ru ba pian jo la ge be we chi ri te bu chang ji ja jun yi jin jin sa lung be yu gi gui ba da xi wa shu gi yin be ten ge zu sen xie yu shu sen gi leng ge phege ri chen xie ya ge lo yin zan bu lu zu sam 사부군 출루기 루규 나럽기 땜규소 튜몽 마인베 개주 모두 튼신 나위 냠규르키 지랑 튜르와 쉬베 마세 원기 루규트 본좀 대관탕 표대 안베와 디디 섬 중대 표대 안빈키 끝이 이게 톱녀와 마세 권베 가장 최도 생계탕 낭센 듀가르고르기 무이중 땜규 전베 첩전 중화탕 라바르투 미망 칭주마 표대 람바르투 본좀 대관기 믹스기 피수탕 내린 습지 수대 망망와 녀주 대비인 저든 저와 섬 충대 매제 공부지 교타 탄삼사대 미리 튼지제라 라나 매베 제제 자유부지 롱부티 플라차베 서부군 하가부 시주 차베 니리티 당장의 고유탕 지차긴 지도기 깨우군기 이기 당가 제시부지 현종 녀주 총계 제주 총기 서부 유고르키 고무체베 계지 개난키 군중 유고 망부시 내티르 유고 니세르 편베 유티 변조 용법 판뉴라 튕긴 상부준신 유지 롱부티 폴라 차베 서부군 하가부 시수 차베 니르틸 민민자와 나삼 비수의 바탕 지리 자치와 서부군 하가부 세계 유지
3: 반가워 다시 팬도사게 농반다 있나 제단 불전 농바 세 농바 그런 게 매나야 불전 농바 된데 세게 열리 폴라 다 강라 대 강라 달라 카르세스도 잡

0: 他人家就算自由的
1: 단답 자청거는 챘지도 봐. 자 유용 시대는 낭식을 라. 근데 간도 분발은 챘지도 이 분배기 입소 용케.
0: 분배서다라서.
1: 분배기 좀 쓰다 용케. 근데 야선도 차가 통과하는 챘지도 통기 예명케.
0: 아, 쓰.
1: 근데 야선도 유천 땀초는 챘지도 따이기 예명케. 아. 근데 고알롱보는 챘지도 이 롱보 텔 때샬이게 나바 용케.
0: 아, 쓰.
1: 근데 와니 쯤모는 챘지도 이 옌도시 이
0: 주목이
1: 사전달라 제 르첸 죽섬 전에 니기 치기 마정달라 텐데 좀 저러도 자라 노부 죽섬 치라 르첸 죽섬
2: 야홍 롱바니 야즈군뷰 튕궁 표숨 처바 타 종래 폐가 지세 유롱 개발 진신 이신 유티라 야홍 자르즈 조숨 시비 자시바 타 양차베 바딤제 준비 나바상부 유바자
1: 순놈데 나라 다다 야홍롱바 뜻이 요래.
0: 아, 쓸었어.
1: 야홍롱바 티게 나로라. 아, 다들 루피기 사다다 가서 언더서 좀네 세거나. 다 이 제단 되게 양쇼죠. 다 먹고 저 다사래.
0: 아, 쓸었어.
1: 티 나네 제 부산 다지나 루 부산다 녹사.
0: 아, 쓸었어.
1: 티게 야공 불참니인데 단 녹사. 다쇼네래.
0: 아, 쓸었어.
1: 티 야홍롱바 티게 나로라 이나. 아, 드니 야공 탁자 죽섬사네. 용사라 제 자다 십다대기라 탁자 전에 맹다 하려 제 죽숨 요래
0: 아 살살 되게 저선 되게 괜찮이나
1: 당에게 딱딱이 장카다 다다 테마서
0: 아 지 그지지 소나야 되게
1: 어 다 되게 좋은다 못해 다 되게 야공 탁자 죽숨 게다 좋은다 못해 여지로 와 조용동 탁자 쓰네 다
0: 조용동 탁자
1: 어 조르게세 다 되게 십다고 열번다 뭐 인생이 열어 아
0: 살살
1: 되네 되게 망보지도 당하게지 다다 니나 제이나 레몬 메차리오 제 미메이 되게 야 말로도 초록이다.
0: 알았어요. 시다.
2: 서북항지 윤초선 내별 라짐나 나루룽발리뷰 뉘디 크우 장신 괴발레바 남바르차위 메도기 지송 퓨시가 티니 제주 유고로 띠시를 조리하지.
1: 아, 근데 나쪽에 다다 싸게 강르다 디기 유능은 봐 유용을 라자서나 파노 카르토도 이제 나루는 봐 토도 열지
0: 나루는 봐
1: 나루세레
0: 나세
1: 아 다나다단 가서 늘 좀이요 유르콘로세게 유르코게
0: 때내제리
1: 코력이 뺀 제보 열지 그 당장게 사자되게 라제 코력 되게 빈중 조약포 탑대 봐 아니 코력 되게 차단이나 옛 제보 드려요래
0: 아세세
1: 디네게 사자되나라 나루라 기다 쪼라 못 나루기 다지 죽섬 전에 요래
0: 아 슬슬슬
1: 통어만 되게 사잔 니 크기 마치 되게 센나 되게 죽섬게 장가다 지 다시 보다 카게 와다 이제 텐데기 텐데 총신 인사래
0: 아 슬슬
1: 근데 인디 이제 수수게 요라 시다 다롱바 수수게 나로라 제 장가지디 죽섬레 되게 대전 두두도
0: 아 슬슬
1: 다 드나라 쪼 고부 다시 다지 사나 드네 제초 로가 다지 사나 아, 드네 녀와 목포 다지에서가라. 어, 다 드네 태신도 방카르세 제 총봉 다지에서가라. 다 드네 이제 너네 얘나 제 봄보네 총봉네 녀바네 게보네 다 제 친구를 용코 차송제 열라시.
0: 아, 살라.
1: 다 드네도 다 납돈도라.
0: 아, 살라.
2: 서불롱바 제도 유괴바탕 정중의 퇴공 망주기 직례 추루기 루비 나르비 땀규서 퇴목마인비 개주인보르도 퇴신 나우의 염두키 제송 퇴신 예배 유티인 제발롱주의탕 나르비 땀규 융화탕

0: 康正犀利切居，
1: 康正犀利切居。
0: 店内过年期，票据顶设备迎来了龙卷切磋了。
1: 店内过年期，票据摩擦气味就在了让人难吃。
0: 第二。中心南区人脸茶几米的汤，日记开别，票据西里两位，康中西里七军西边的生意。康中西里七军，
1: 康中西里七军。생애 남초 군 감사 단들행객의 생구축배 리센디니 변정 룽친 년칭 리쿵 치초 리센디내기 강중 시리 첩균 시배 리센디 나 리센디 중지 탕 조경식인 치주인 남행객 변정 의리 스쿠니 미개키 룬룸 탄삼 스네브 타 모차 기 킹 싱 지차 윤중 구 축배 사치 시리迪卡尔纪念点别喜马拉雅日语塔萨特扎塔推木门音别皮具南点人类界域别去西部塔人类了嘎不起开忙不内地的皮筋语我的社会图人类的吞空皮松草不塔开去我些推不点别可以给我的是不属于我的给着别从来人类呢皮具路具塔切不西边角基础接给内水塔之外人类的那么细的第二我的社会给着不难记作为旧制式旧为出列他提大给这边下他马儿撒切所给吞给他前列出别从列给控制他人类开始写了口诀我的你陪人用中给努强求是那边托干个社会吸引别周边错啊他从列给人类你三列提闽南给错为孟西他路据他人类给开始开始吸引周边从列给孟西你秋列他只为吞给银别切他热路大所给周边错为左耳鼓鼓不马色下他马儿撇八不所你从几日起别作为吞库银周边从列人类给开始你就去那错不他我这个找不难给秋个吞给他三那个心独立热所给从几日起不他我这里脏烂他落差个从烂起作为那心别陪他拉他印地亚格西米尔说他这烂语听闻忙出去从个空手里从几日起个我有个长个设备测不度秋他这样拿错个几日起别岁月听个推素找别从来了更多穷人的呀找不忙起为让人类他从空手电教室动玩别不起心于不他找别从来人类给空手提他我日给忙出个登据他写车不定说他这话谈不于不马斯提他去三块去闽南给错位南板修建千不提于不是找别从来人类给我这个编角他基础配给了修建千不特别别给及从蓝他人类这蓝所而言偏不准于我这个周边从来人类呢出来他从蓝给路给了点点出别人类心不满色天个推素昂三内提迷茫给错啊他人类给出皮走而够于但听地抗战西里切军里才拿给次日给不拉给我的周边从来人类过去难听我就能给你别听见你先是优秀下面这本难听我的色了呢
2: 卡拉斯呢从来是要的就当前呢从前当同住卡拉斯呢和街上给两个人在安南周边这地给读写的修全部要买的卡拉斯呢和街上是要当明来去我当当听这些热三节，安尼顶多些的，就当前那修钱不要买来啦。安尼着不啦？安尼相当着不？安尼着不长嘛？没看个咯，长年大，没看个咯，年把是吧？没这脚步一年，这脚步就脚步，脚步一看就脚步是吧？脚步但脚步个把那个顶这个这个，大话的修钱不要买来。可是说那从不些的前面呢，看就脚步差些个了，看就脚步差些个了哇。安着不啦？顶这个大话的修钱不？要买的，没看到了，张扬人吧的，没看到了，机关人吧，看见了高沙的也有不的，本部人吧，看见举办人吧，顶这个大晚上修钱不要买的，可看到是没什么机关人呗，都是的，还讲个修钱不要不着的，他别那恰下边呢， ngaya timachi rwa amadin jokwa rwa ane timachi ane ji ngari sogu la ta di sagan yakwa shivji yore sagan yakwa de la nge amadin dinri shi nyambo la ane gan binja sama ruru che khala na dang che khala di sasa de ni cha ji bu shivji che shemdi bu mangu ji shivji shuni ta che di ji yodu ke ta che nyambo khala se de de de gab so ta kan ra sana shivji ba bo ma de de chi de lang je rwa ane chulu ya sam sam chu na lo sam sam chok sun de chi sam sam ane lakwa che ya shu de che din de che yong de ane nga me kar ra sana shivji ba de ju je ane ma des bo ma nyambo de nyambo de ga sho kar de gar bo ma de lang je kar che yor nyambo des kala so so din de lagu do ta ti ma re ko shivji ba re nga zo shim de shu ni re o ta din de chen yong ma re mi ga ha lo chi ba re ko ya lang je nga zo de ma de kala se le le che ko de ya lang je chen yong ma re ainji mi ji phoma de ma ten ji de ru jo ji nyambo de ma de ta nga khala mi ba drop mi do nga khala sa tu mi do tin ja kha ji lan ji de kha ji se ji de chön yong ma re de khar sung do sa na mi ga nga lo jan ja mi ba ro mi kha ji lo yog ju ya da kha ji din de ji sam lo di du she di shu chön ju yin dan de de ya re dan de din de drop ma cho la ta nga ri chang da drop de ngon de sam lo di chang ma ji sam lo jan ja mi ba ta mi le ji phe sem da ji je ya le nyö sem me ba din de ji sam lo dang ma tsangma yinpati, hajang ki gachinpo yinpata, di yinna karasana shukchinpo shetra yore, di karasana tsongdun dan jing dewa yinpata, go tsongdun ka jing jewe yinna, an kebzang sayadang, jing nga jing chukbu chayadang, nga zikbu chayadang, an ko jing gyobu chayabu yinna, kanda ngaran jing chayabu yinna, an ko gersam di shukchinpo shivji yungo warwa, di yindu anna dila jing donan shukchinpo shetra jing yaw mare. Ta re di yinna karasana, ta nga ngame yinna jing tsongjaya di karasana, ta mangche di jing, 대야의 가와된가 와르잖아. 지금 차례 장차 장차가 노비 방조인스. 장차가 노부 방조는 시래서 여러. 장차가 노비 방조인냐 틈는 락바 소리인스. 다 수까래 잡 틈네. 수련의 디어레스. 장차가 세 차디 장기 차디케 안에 가서 홀을 친지 홀면 군주다. 안에 서리 나서를 지우게. 근데 지금 총대 가서는 차종대 쇼시무 쇼지 여래. 차종대 가서는 안에 대야디 개심 쇼지 차대 여래. 에 거르잖아. 가 가르스나 조바기 초된 쇼 심부제로와 아니 디 멤베다 가르스나 아니 지 샘진 부베그리 부다 베그리디 총자 쇼 심부레 학바도 레나스야지 너리게레 레나 레나스그레 모르제나 르구레 레이쿠루 레이쿠루디 다 너리 레이쿠루디 점블린 안 당고 있어요 가르스나 다나 나주 점블린 깨다 옆에 캐시미스야지로 캐시미스야지 견제로와 지금 발렌 캐시미스야지 점블린 깨다 옆에 아니 이제 개발다 보면 이제 크리디 캐스미에서 아니 하장 그 뽑아 제거야 다 지금 뿌제 이 앙당 보면 되는데 이제 지요로 캐스미스야 돼 가르잖아 캐스미어 그러고 캐스미어 에 아니 가르잖아 부베티 모르잖아 캐스미어 된 조과 조사 말해 캐스미어야 돼 코 가르잖아 롱을 되니 롱 롱바로 아니 캐스미어 그 레나 단지 부베 단지 단다 레고디 간에 연구 와서나 너리 루도는 연구 와래 루도 학바도 아니 루도게 rawansayachore, rawansayate rai banzo nishin isi yorwa. Ta di ra di karazana ra kawaji yore, re di kulu di karazana reguirwa, nari gele lena se yore. Lena di karazana ko ka gazoi pecho tangwe na, gazoi ta ko kadenshi tawe nenda. Ane ji beri karpuwe rigi karisuwe nenda, ko gazoi pecho tangwe we diya ta, ji dang di, chak dang di shuk chir ruwa res. ā kō kārīsana kāzō bējō tāngbēne kō pētī mārīn jāng rūyā mē bā yār chīk lāng yungu wār dī kīmzē kārīsana kō tī lēnā dī kē kāngā lō jī chīk tsa nīng xīng chīk kō pā tī tōng bā yīn bā dīndē chīk rūwā dīndē yīn bē dīdī ānī kō mīksē kī kēchō yō rē lā ānī kō kārīsana zhōmbū nī lā kētā chāyā dī ngā rī kī tā kā chī kī kārīsana sēr tō mā sō yō rūwā dī nīng xīng kī ngōng chīng bō yīn bā ā yā gu shī tā yō rā tā tōng sū kāngā lō ānī chōng jā yā kī chīk 게 최쇼지래 다 총바디 가라잖아 조사도 가원 두고 가라잖아 아 섬진 그 부백이 있는다 차종이 있는다 안에 이제 강가로 조사도 가라잖아 지다잖아 가시미엘 두고 와래 라당어 저 두고 와래 코누 롱발 두고 와래 안에 가샤스야 저래 돈줄래 두고 와래 안에 가라잖아 하나 내가 가서 망부질라 이제 강가로 등고 와래 다 뒤등도 양코 미세게 켜줘요라 총제도 미세게 켜줘지요래 가라잖아 총바디나 Nyenje mienje karasana, tsongxia yorwa. Tsongxia da tsongxia jen zhuri ma. Nge, ta je, ta nge baba de je, tsongxia ga je, lada ga lele xinpe na, lada lele ngwe su bada, korang desa ge je, je nemo yin nenta, je nesang di karasana, ane tsongxia jirwa. Dil ma de, shenda kengju mungju tsongxia ge ma re la, shenda lan zhu ma re. Gesi lada de je, 라다 네르길 라라스 라라 디게 야 용네 저바 아니 가샤다 라라다 쿠누다 돈조 총바 수용베네 아니 총바 디게 가라서나 짜라 디게 가르케 용네 아니 소소 총샤 안나는 신 총샤 안나는 데그레만디 아니 근주 먼저 가자갈 친제 총 가지 미유촌에 메비 미제지 총 촌에 되고 말이 아니 건조 가라서나 다 총샤 안나는 레비나 아니 디제 그래 가라서나 아니 코난조다 롬바 디제 변 차샤나 쿠누 있는다 가샤 있는다 라라 있는다 디제 야 용제 안에 손제디 코 가르스는 저베 소소 지금 내장인베 디 나로라 총샤 나로라 되지 급 디디 아니 야가 디 곧 망자다 야가 용디 레나 있는다 레나서나 르구르바 아니 배 있는다 아니 야가 쿨르다 가르 도가 용베네 코 야가 용제 디 나와지니 디 나로라 안 드롭아 데 기피아레 카라잖아 콜루 로드 초안 드고마라 코란즈 초안 드는 초안 드고아레 로마데 게 강가로고 라란 라란 두레 아니 가르제나 가르제 두레 코누노 코누 코란즈 지간라 선진 초가치 아니 마포 아니 카라잖아 레나 센타 르고 딜랭고르와 레야다 아니 베딘즈 강가로 타고르와 돈즈 다야다 아니 쿨루 돈즈 강가로 탱고레 랭고레 돈즈 차장 콘즈 지 콘즈 레가 쿠이다고 야고 시부요레 초라 쳇네 두고아마 차장 코란즈 제 두고아레 된 드고베 쳇네 가죠 말에 안에 가라서나 다 달로 안에 지 부외다 진짜 계속이 매바다 뉴뉴인 비나 안에 그 잘라도 샤샤 두장 안에 쇼선 두장 용도 안에 10 degrees 11 degrees 그 가라서나 안에 달로 하트야 민도 안에 달로 안에 랑이다 저랑 송샤랑 그다 잘라 망고지 안에 모시 모시서 그래 그러기다 송샤 땅아서 의상원 지금 총샤 송샤서 그러고 내리 모시스 그래 모시 땅 모시랑 했다 달로데 레브레 아니 모시 가르치는 자라디게 샤로지에서로 나 타나 가르서는 다스에 고지 케여비네다 달로 안 나테토 민도세 고디 림바디 이네 고디 데샤 샤로지 아니 두산 결혼 레베나 안세 고 림바디 아니 루 가지고 고위네 아니 부베던도 가지고 고위네 내 제게 인세나 아 샤장 샤그르 만에 코 도고다지 신앙다 디제 쳇네요 말에 디바라라 가르서는 제바데 슈침부 시우지 콩 오시세네다 총샤세네다 미래는 미래 제제 총 다가랑 미장 다가랑 대구여르마디 아니 코 가르잖아 지다 의장원 시에벤 단다 가르잖아 기도세야도 어따 디 총 기도데 잡으래 기도세야든 잡으래 코 가르잖아 코 바라들 균부지어래 바라들 균 당연히 바라 그 미장 되니 다 들이네 총시 총샤세네다 오시 제베나 아니 균치 약이 고 균부 링고지 여다 디 가르스나 당한조 충주 가랑한조 밤에 이제 대뉴여다 미 대뉴여 가르스나 균부 링고진도 균부 링고데 가르스나 다데 총제알라 개침부 매도 마롱 오지레스다 균부데 개침부 시오지레스 요레 균부데 가르스나 코 가르스나 코 라라 라다게 지게 이네인자 콘조 총바데다 나조 드고 총바데 데데여레스 냠보 균부데게 데데여레스 개세 균부데 매베나 아니 코 참체도로와 디인디 다 참리 양코 가르스 내주 가르는 라스이로 아는 드바 지 드바단 지 차단데 케제 마 롱라 친제도 아 롱바단 지 나도 모시자라 친제도 양 딱다 마데바다 딘데 용시그레 디용디 아니 코 가르지스나 아 롱바데게 다 다 딘데 제위나 아는 아니 다 딱다 되게 말했어 아니 다 총바디게 차장께다 유기 미드스 께다 유기 본부도 께다 아니 냥볼 대제 아니 균부도 제기인다스 균부도 제시기인다스 아니 균부도 제디 가라서나 코랑 손샤에 있는다 모시에 있는다 코 고데여로 고에 낸자들다 제도 코 개발다 내지디 고에 낸자다 내지도 코 개발다 개베 개랄다 제 아니 미디제 통살라 끼라 아니 다 제기인다스 아니 계속 제비나 아니 니마 디네 송제 아니 총게디 다 타체 두고래 안 권이 바라 제바데 체제다 디 가르스나 딘데 제두 아니 코 디지 제다체나 미래 망보로 와 미래 나투 미래 주장 주장 가져시네 어다 디 가르스나 균부디 체스이 말해 삼삼다 계시 딘데 총에네 신앙 거제다 다 딘데 제나 아는 아니 용미도 와 나 균부 체게 인다 시요레 세도만 대신 균부 체브레스야 디 루주 간로 용유 요 말레스 코 가르스나 총디 딘데 제제 총제게 요와 파조 이제 제제 총제제 아니 모시에다 모시에 제제 모시에 디 미래 망부 모시에 총제 아니 총샤에네 자 가르에네 자 미래 디 미래 제제

从计算结构上嘛的，卡斯卡了，得了得了钱，当了得了钱，生意得了钱，啊，怕一个了民民商对人家不上钱，不一个了民商现在就上钱，得了全的结构嘛的，我怕这不到结结，民商基础上了上钱，第一样的，俺那一届的了，他做学校的开了是呢，一届重要了，没办法了，一届这样子，第马这边呢，明我当写了马些就了，我这个你十二个狗呢，等我狗的在小啊，俺爱对上这我是呢，这个嘛的哇，我一届要嘛的哇，一届的该全部收集来，接着。中国强大，中国是从前的一切解放，从前的没了开始是呢，那边没办法，没了那些没办法，那些没办法，没了一切解放，一切解放的开天不是安当过了哇？开始是呢，从不的靠开始是呢，凭着一切有吧，凭着就电视台、戏剧上有吧，老的老姐姐，没了的没了姐姐，安尼怕做起，你怕怕叫的，说你多了干呀？就当怕叫的，说你就开边的就。약 부지 좀 두야 다 딘데 지레 마디 아니 가라서나 팔은 고고 다야 다 지금 요주시야 다 지금 나 캡상 요나 다 코베데 코 고띠야 다 딘데 그 삼루디 켜내야 마레 디 가라서나 세부시다레 디네 아니 손도고도 아니 디 맵에 아니 가라서나 다 심진거리 있는다 아니 지다 아 부베르 심진디 가라서나 부단 베 부디 가라서나 라라네 레구요레 레부스지 요레 레구디 가라서나 망치야디 타바스 고아레 르부세데레 롤 푸링부셔와 디바지 카르스나 타바스 고아레 타바 넘이나서 소고아레 카르스나 야 데두 야 따고르와 라든조 강로 어데 라오만 조르와 라오만 조베나 라강로 데고르와 께 강로 냠보 데고레 라비네 카르스나 라칸 참참 개자망 부지 따르스레 딜 따르 따르치 따야 요레 따르디 지금 규용들 와 라강로 께 파자 소르제단 디 디절라 지기 십중업주제 디절라 십중업주제 또 스케도 제제 지 따샤제르와 딘데스 따르규바스레 따르규디 아니 딜라 타바쿠와레 아니 디 멘베 아니 카르체 거르스나 다 언덕바에 카르스나 소아제디 소체지 카르스나 망체지 카르스나 다 콘조 다 리간로 로초가 친지르와 원의 리간로 로초가 친 디네 마 리디제야 니메 콘레 마법 용거와 니메 콘레 카르스나 야 아, 오늘 저거에 가라서나 지간에 야를 쓴지 야 땅 걸어 지간에 땅 되네 자동 조세 네 인공 절실의 양 마법 용으로 쓴지 되게 마법지 원반 적으로 와 아 돈조 강할로라 된지 탁과 돈조 강할로 어라게 러브레 다 디디 엄마디 가라서나 쓴지 돈조 강가 디디 가라서나 초조여 말와 가왔다고 와서나 니멀 뜨고 와래 안에 소소 류기 딤날 뜨고 와래 아니 류기 딤날 떼지 다 류기 딤날 독 떼지 다 다나 가왈래시 류기 딤날 떼려요나 어다 디가스 려시아 삼지 안에 소소 가라서나 깡배도스 지기여래 책이여래 깡바도스 지 깡배 책이여래 와 깡바치 니 숨시 와 숨 책가래시아 어다가 로렌시아스 디데 뜨그르만 코 추조여 말와 안 삼삼 리간 따지여 리기 간로 도지 다 니멀 도핀지 도핀 간라 래서나 아니 나 로렌 브레삼지 야 마침제도 말 고용 브레삼지 딘데기 지 따와디 지 딘데기 지 로와 아니 저 소소지 차장 거라 지 소소 초와게야 같이 검시다 초와게야 같이 락자 있는다 등수 간 걸로 다 나가 뭐 요마 추조 요마를 딘상 추조 요네 가르스 간 저거 망고 지 추조도 배조 된 거 말고 나가면 지 제단 되게 간 걸로 차장 배조 다지 아니 내 양만은 니리 간 니만 더 그래 양만은 답조 더 그래 양만은 소소 짐나 되지 아니 근데 제 고도 등수 간 걸로 차장지 초계단 차장지 열에 아니 등수 가르스나 마구시 아니 루루 소야다 등수 간 걸로 라게 가르스나 부디 개심 보시오지래 라게 콜로디다 다 하장 지 린단 쳔부 쉬우지 임바디 아 땡게 고랑에 쉬스 넘버와 아니 디 멘베 아니 카라사나 다 드럭베 아니 라디 지가사나 양라스레와 룰라 양루스 다 양는시 양고분는시 다 강가로 중어버 강가로 디네 용고예스 진이지 중어버 있는 자 롱주 지야 있는 자 빼도 롱주 일단 강가로 용서도 가는 용어잖아 샘진 동전 용고예자 아니 동전라 카라사나 도난디 쇼심부 시자 지 요래라 아니 다 베나 차잖아 르자다 땅비나 아니 가라서나 야 라소고르와 라소비에나 간데소고우야메 라이자고라 지 다르제르와 아니 라이자고라 다르제 마르지 다르이네다 아니 지 자게비네다 다 지 다정다 지 다비네다 동주 강가로라 셰바 셰브지 게브요아레 셰바 동주 강가로 다 강가로 카규리네라와 코 뎁나로라 토아요마레 배뎁 나올 때 통화 여말 강가로 커주려 내지지 미래 미래 제지 다 되어라 어다 지 디제도 아니 지 라준에 제제 말 저제 슈우 바르도 제
re ane kang la kang lo lan xie ba jie mo ren ra ju le xie ba jie lu le xie ba jie za kang de zhu wei ne zhu ba xi de xie ba jie tong zu kang lo zhuo wei nan lo la ri ne de pun sum sum bu xie ji yo re ane ya le da ren ze ya ya de so di ru wa ya kha de yo re sa na ane ya la kha

0: sana ngombo rite la la luya ngombo lu re se ra luya yin se ra ka bo rite ka ra sana la ya kar bo ya da ka bo re wa la ya kar bo luya ngombo ane na ko de la ngombo ro bo ngombo re se ngombo ro bo din de che che ane so yong go re la ane so da de so lu so da de tong su kang lo mix e ge ne pe de che ju ye ba da ane so so ka ra sana je da da tong su kang lo ane ji xie ba jia jo ro ya la ne ya ga xie ba jia ya re ane ra la ne ra xie ba jia ya ro lu ne lu ge xie ba jia ya ro tong su kang lo ta je le ji shu ma go bi che ᱱᱚᱥᱮ ᱛᱟᱵᱮᱱᱟ ᱪᱟᱥᱭᱟᱵᱮᱱᱟ ᱛᱟ ᱨᱟᱡᱩ ᱫᱮᱞᱟ ᱛᱟᱨᱵᱮᱱᱟ ᱨᱚᱣᱟ ᱟᱹᱱᱤ ᱨᱟᱡᱩ ᱫᱮᱞᱟ ᱠᱷᱟᱨᱟᱥᱱᱟ ᱪᱤᱠ ᱢᱟᱨᱛᱩᱱ ᱡᱚ ᱠᱷᱮᱪ ᱛᱟᱨᱚᱣᱟ ᱟᱹᱱᱤ ᱵᱮᱱᱟ ᱪᱟᱥᱱᱟ ᱛᱟᱨᱚ ᱛᱟᱨᱚ ᱛᱮᱢᱵᱟ ᱛᱟᱨᱚ ᱫᱤᱨᱤᱱᱮ ᱛᱟᱨ ᱥᱟᱝᱜᱤᱱᱮ ᱛᱟᱨ ᱱᱟᱢᱭᱟ ᱛᱟᱨ ᱱᱟᱢᱱᱤ ᱱᱟᱢ ᱛᱚ ᱛᱟᱨᱵᱟ ᱥᱚ ᱥᱟ ᱫᱤᱨᱮᱥᱮ ᱫᱤᱱᱡᱮ ᱠᱤᱪᱤᱠ ᱛᱟᱨᱭᱟ ᱛᱟ ᱨᱚᱣᱟ ᱟᱹᱱᱤ ᱪᱤᱠ ᱢᱟᱨᱫᱟ ᱪᱤ ᱪᱩᱵᱮᱱ ᱟᱹᱱᱤ ᱟᱹᱱᱤ ᱪᱤᱠ ᱢᱟᱛᱮ ᱠᱷᱟᱱ ᱡᱟᱢᱵᱚᱛᱟ ᱢᱟᱛᱮ ᱠᱟᱨᱛᱱᱟ ᱞᱩᱭᱤᱱ ᱡᱟᱢᱵᱚᱛᱟ ᱢᱟᱛᱮ ᱟᱹᱱᱤ ᱪᱤᱠ ᱢᱟᱨᱜᱤᱱ ᱡᱟᱢᱫᱤᱱ ᱪᱤᱠ ᱨᱚᱣᱟ ᱟᱹᱱᱤ ᱠᱷᱟᱱᱜᱟᱱ ᱢᱤ ᱪᱤᱠ ᱨᱚ ᱢᱤ ᱨᱤᱜ ᱥᱟᱝᱵᱟᱱ ᱛᱤᱯᱮᱛᱮ ᱢᱟᱨᱜᱤᱱ ᱡᱟᱢᱵᱚ ᱱᱟᱹᱥᱤᱱ ᱠᱤ ᱡᱟᱢᱥᱤᱱ ᱠᱤᱯᱟᱛᱟ ᱫᱤᱡᱤ ᱠᱚ ᱥᱚᱣᱟᱱ ᱫᱮᱢᱵᱟ ᱡᱤ ᱭᱚᱝᱟ ᱥᱚᱥ ᱫᱤᱨᱮ ᱱᱟᱹᱥᱤᱱ ᱠᱤ ᱪᱤᱠ ᱥᱮᱵᱟ ᱥᱩ ᱥᱤᱢ ᱥᱮᱴᱟ ᱡᱟᱭᱚ ᱨᱮ ᱛᱟᱨᱚ ᱱᱟᱹᱥᱤᱱ ᱠᱤ ᱫᱮᱢᱵᱟ ᱛᱟᱨᱵᱟ ᱤᱱᱮᱱ ᱨᱟ ᱟᱹᱱᱤ ᱪᱤᱠ ᱥᱚᱱᱞᱮ ᱡᱤ ᱛᱟᱨᱵᱟ ᱤᱱᱮᱱ ᱨᱟ ᱟᱹᱱᱤ ᱡᱤ ᱡᱩ ᱡᱩᱝᱜᱚᱣᱟ ᱫᱟ ᱞᱚᱝᱡᱚ ᱛᱟᱨᱵᱟ ᱤᱱᱮᱱ ᱨᱟ ᱛᱚᱱᱡᱩ ᱠᱷᱟᱝᱜᱟ ᱞᱚ ᱠᱟᱨᱮ ᱥᱟᱱᱟ ᱛᱟ ᱟᱹᱱᱤ ᱦᱚᱜᱮ ᱡᱤ ᱦᱚᱢᱮ ᱜᱩᱱᱡᱩ ᱤᱱᱮᱱ ᱨᱟ ᱟᱹᱱᱤ ᱡᱤ ᱡᱟᱝᱫᱟᱝ ᱜᱮ ᱪᱟᱭ ᱤᱱᱮᱱ ᱨᱟ ᱟ ᱫᱩᱱᱡᱚ ᱯᱷᱟᱥᱚ ᱡᱤ ᱥᱚᱝ ᱡᱟᱭᱟ ᱞᱟ ᱱᱤᱵᱟ ᱦᱟᱡᱟᱝ ᱪᱮᱢᱵᱚ ᱛᱷᱚᱭᱟ ᱫᱤ ᱠᱟᱨᱟᱥᱱᱟ ᱥᱮᱢᱡᱮᱱ ᱫᱤᱡᱮ ᱛᱩᱝᱜᱚ ᱨᱮ ᱥᱮᱢᱡᱮᱱ ᱠᱟᱨᱟᱥᱱᱟ ᱞᱩ ᱫᱤᱡᱮ ᱨᱟᱵᱟ ᱛᱟ ᱞᱩ ᱫᱤᱡᱮ ᱠᱟᱨᱟᱥᱱᱟ ᱥᱟᱫᱤ ᱥᱟᱡᱚᱝ ᱪᱮᱫ ᱞᱩ ᱛᱚᱝᱫᱟ ᱢᱟᱝᱵᱚ ᱡᱤ ᱫᱮᱡᱮ ᱥᱟᱭ ᱜᱟᱱᱟ ᱡᱤ ᱠᱟᱱ ᱥᱟᱫᱤ ᱞᱩ ᱜᱟᱱ ᱠᱮᱡᱮ ᱫᱩᱣᱟᱨᱮ ᱟᱱᱮ ᱠᱟᱨᱟᱥᱱᱟ ᱛᱟ ᱡᱤ ᱥᱟᱫᱤ ᱡᱮ ᱠᱟᱱ ᱜᱟᱞᱚ ᱯᱷᱤᱱᱮ ᱡᱟᱝ ᱪᱟ ᱱᱮ ᱡᱟ ᱥᱟᱫᱤ ᱡᱮ ᱠᱮᱭᱚᱝ ᱫᱩ ᱟᱱᱮ ᱡᱟᱝ ᱪᱟ ᱱᱮ ᱢᱟ ᱞᱚᱨᱚᱝ ᱞᱤᱪᱤᱢᱵᱮ ᱱᱟ ᱛᱟ ᱜᱚᱱᱫᱮ ᱥᱮᱱᱟ ᱛᱟᱱᱫᱟ ᱪᱤ ᱞᱟᱝᱜᱚᱨ ᱱᱟᱞᱚ ᱫᱮᱵᱤ ᱱᱟ ᱪᱩᱪᱩ ᱥᱩᱢ ᱥᱤ ᱡᱤ ᱡᱚᱭᱟ ᱛᱟ ᱦᱟᱢ ᱢᱟᱱᱮ ᱧᱤᱵᱡᱮ ᱞᱮᱞᱮ ᱡᱚᱭᱟ ᱪᱟ ᱨᱮᱫᱤ ᱠᱟᱵ ᱫᱤᱫᱩᱱ ᱫᱟᱣᱟ ᱨᱟᱝᱜᱚᱨ ᱱᱟ ᱫᱟᱣᱟ ᱫᱟᱨᱜᱟᱨ ᱨᱟᱝ ᱞᱮ ᱫᱩᱣᱟᱨᱮ ᱟᱱᱮ ᱠᱷᱟᱨᱟ ᱥᱮᱱᱟ ᱨᱟᱫᱤ ᱡᱮ ᱛᱟ ᱞᱩ ᱫᱟ ᱥᱟᱠᱣᱟ ᱫᱩ ᱞᱩ ᱫᱤ ᱡᱮ ᱠᱮ ᱠᱤᱪᱤ ᱠᱮ ᱡᱤ ᱫᱤᱡᱤ ᱜᱤᱱ ᱨᱟ ᱠᱮ ᱠᱟᱨᱥᱟᱱ ᱛᱟᱜᱮᱥ ᱮ ᱡᱚᱨᱮ ᱛᱟᱜᱮᱥ ᱪᱤ ᱡᱩᱥᱤ ᱥᱩᱝ ᱡᱩᱥᱤ ᱦᱚᱨᱮ ᱠᱤ ᱫᱮ ᱞᱟ ᱪᱤ ᱫᱤᱡᱮ ᱫᱮ ᱫᱮ ᱡᱚᱥᱤ ᱥᱚ ᱡᱤ ᱡᱚᱞᱮ ᱪᱟᱞᱩ ᱥᱚ ᱫᱮ ᱡᱚᱞᱮ ᱪᱟᱞᱩ ᱛᱤ ᱠᱟᱝᱜᱟ ᱞᱚ ᱞᱩ ᱠᱟᱱ ᱞᱮ ᱠᱮ ᱟᱱᱮ ᱠᱷᱟᱨᱟ ᱥᱟᱱᱟ ᱞᱩ ᱫᱤᱱ ᱨᱮ ᱪᱮ ᱡᱩᱫᱩ ᱟᱱᱮ ᱫᱟᱨᱤ ᱠᱷᱟᱨᱟ ᱥᱟᱱᱟ ᱠᱚ ᱧᱤᱱᱫᱟ ᱨᱮ ᱫᱮ ᱪᱮ ᱨᱩᱣᱟ ᱢᱟᱨᱮ ᱫᱟᱨᱤ ᱪᱤᱱ ᱠᱟᱞᱟ ᱠᱟᱱᱡᱟᱱ ᱪᱤ ᱛᱤᱱᱮ ᱠᱷᱟᱨᱟ ᱥᱟᱱᱟ ᱧᱮᱥᱚᱥ ᱛᱮ ᱵᱨᱚᱣᱟ ᱧᱮᱥᱚᱥ ᱛᱮ ᱭᱟᱢᱟᱱᱟ ᱧᱤᱢᱟ ᱧᱤ ᱛᱮ ᱪᱤ ᱫᱤᱡᱮ ᱛᱮ ᱜᱚᱨᱮ ᱠᱷᱟᱨᱟ ᱥᱟᱱᱟ ᱟᱱᱮ ᱥᱩᱜ ᱫᱟ ᱪᱚ ᱥᱮᱢ ᱡᱮ ᱫᱮ ᱟᱱᱮ ᱫᱤᱡᱮ ᱠᱟᱝᱜᱟᱞᱚ ᱪᱟᱭ ᱱᱮ ᱨᱟ ᱠᱷᱟᱨᱮ ᱱᱮ ᱫᱤᱡᱮ ᱠᱟᱝᱜᱟᱞᱚ ᱥᱟ ᱡᱮ ᱫᱮ ᱥᱩᱜ ᱡᱮ ᱛᱤᱱᱮ ᱜᱟᱨ ᱡᱟᱨᱤ ᱜᱟᱱ ᱪᱚᱣᱟ ᱪᱤ ᱟᱱ ᱠᱟᱨ ᱠᱟ ᱪᱤ ᱥᱮᱢ ᱡᱤᱝ ᱛᱚᱵ ᱡᱮ ᱟᱛᱟ ᱥᱮᱢ ᱡᱤᱝ ᱞᱩᱫᱚᱵ ᱭᱟᱜᱚ ᱪᱟ ᱥᱚᱱᱟ ᱭᱟᱢᱟ ᱠᱩ ᱭᱚᱱ ᱡᱮ ᱭᱟᱢ ᱢᱚᱛᱩᱱᱤ ᱟᱱ ᱥᱟ ᱫᱤᱡᱮ ᱜᱮ ᱡᱮ ᱟᱱᱮ ᱢᱚᱛᱩᱱᱤ ᱢᱟᱨ ᱟᱱᱮ ᱡᱚᱭᱟ ᱛᱟ ᱛᱤ ᱤᱱᱫᱩ ᱠᱷᱟᱨᱮ ᱥᱟᱱᱟ ᱥᱮᱢ ᱡᱤᱝ ᱫᱤᱡᱮ ᱜᱮ ᱞᱟᱜᱣᱟ ᱫᱚ ᱞᱩ ᱫᱚᱱ ᱡᱚᱨᱣᱟ ᱞᱩ ᱛᱚᱱᱫᱟ ᱢᱚᱵᱩ ᱭᱩᱫᱤ ᱞᱩ ᱠᱷᱟ ᱪᱤ ᱠᱷᱟᱨᱮ ᱥᱟᱱᱟ ᱛᱟ ᱨᱚᱝ ᱞᱚᱢᱟᱱ ᱡᱚᱭᱚᱱ ᱫᱤ ᱟᱱᱮ ᱫᱤ ᱡᱤᱜᱤᱭᱟ ᱥᱮᱫᱚᱣᱟ ᱠᱷᱟᱨᱮ ᱥᱟᱱᱟ ᱪᱟ ᱫᱚ ᱫᱚᱱ ᱠᱮᱵᱟᱞ ᱡᱟᱨ ᱡᱮ ᱨᱚᱣᱟ ᱜᱮᱵᱟ ᱜᱮ ᱪᱤᱠ ᱯᱟᱜᱵᱟᱛᱟ ᱟᱱᱮ ᱯᱩᱫᱟ ᱛᱮ ᱪᱟ ᱜᱮ ᱪᱤᱠ ᱛᱟᱜᱮ ᱥᱮᱭᱟ ᱫᱚᱱ ᱡᱚ ᱧᱟᱢᱵᱚ ᱡᱟᱨ ᱡᱮ ᱨᱚᱣᱟ ᱟᱱᱮ ᱢᱟ ᱨᱚᱝ ᱞᱮ ᱫᱩ ᱯᱮᱛᱮ ᱠᱚ ᱠᱚᱱᱮ ᱠᱚ ᱠᱷᱟᱵᱚ ᱪᱮᱣᱟ ᱫᱤᱱ ᱨᱮ ᱪᱤ ᱪᱟ ᱫᱤᱜᱤ ᱭᱚᱨᱮᱥ ᱫᱤᱜᱟ ᱪᱟᱢᱜᱮ ᱟᱱᱮ ᱪᱤᱠ ᱠᱟᱞᱮ ᱪᱤ ᱡᱮᱵ ᱪᱮ ᱭᱚᱱ ᱫᱩ ᱟᱱᱮ ᱢᱤ ᱠᱟᱨᱟᱥᱱᱟ ᱞᱚᱥᱟᱵᱮ ᱠᱟᱱᱟ ᱠᱚ ᱥᱚᱭᱟ ᱜᱮ ᱡᱩᱢᱡᱮ ᱠᱟᱨᱟᱥᱱᱟ ᱟᱱᱮ ᱠᱚ ᱞᱟ ᱪᱤ ᱠᱮᱴᱤᱱ ᱥᱚᱭᱟ ᱛᱟᱱ ᱨᱚᱣᱟ ᱟᱱᱮ ᱛᱟᱠᱚ ᱢᱩᱛᱩᱱᱮ ᱛᱟᱱ ᱠᱟᱞᱮ ᱡᱟᱣᱨᱮᱥ ᱛᱟᱱ ᱜᱟᱞᱟ ᱥᱮᱵᱡᱤ ᱥᱚᱨᱮ ᱜᱟᱞᱟ ᱥᱮᱢᱫᱤ ᱥᱚᱨᱮ ᱟᱱᱮ ᱠᱷᱮᱨᱟᱱ ᱠᱮᱴᱤᱱ ᱪᱮ ᱭᱚ ᱢᱟᱨᱟ ᱠᱷᱮᱨᱟᱱ ᱢᱮᱵᱮᱱᱟ ᱟᱱᱟ ᱥᱚᱫᱮ ᱫᱮ ᱭᱚᱝᱜᱚ ᱢᱟᱨᱟ ᱟᱱᱟ ᱥᱚᱝ ᱥᱚᱝ ᱡᱟᱜᱟ ᱨᱚᱝ ᱞᱟ ᱪᱤ ᱪᱤᱢᱵᱮ ᱤᱱᱟᱱ ᱨᱚ ᱦᱚᱛᱚ ᱢᱮᱱ ᱪᱚᱞᱟ ᱥᱚᱝ ᱡᱟᱜᱟ ᱪᱤᱢᱵᱮᱱᱟ ᱟᱱᱟ ᱪᱩᱜᱚ ᱜᱮ ᱪᱤ ᱛᱮᱢᱵᱮᱱᱟ ᱨᱚ ᱟᱱᱟᱨᱮ ᱠᱟᱝᱵᱟ ᱡᱮᱵ ᱪᱤ ᱪᱟᱞᱟ ᱫᱮ ᱠᱷᱮᱵᱮᱱᱟ ᱟᱱ ᱠᱟᱞᱮ ᱪᱤ ᱠᱟᱞᱮ ᱥᱮᱢᱭᱩᱞ ᱫᱮ ᱭᱚᱝᱜᱚ ᱨᱮ ᱟᱱᱮ ᱦᱤᱱᱮ ᱛᱟ ᱥᱮᱢᱡᱤᱱ ᱫᱤᱡᱮ ᱜᱮ ᱱᱟᱭ ᱫᱤᱡᱤ ᱟᱱᱮ ᱧᱟᱢᱵᱚ ᱪᱤ ᱪᱤᱱᱡᱮ ᱨᱚ ᱟᱱᱮ ᱱᱟᱭ ᱡᱤ ᱫᱚᱞᱚ ᱠᱟᱝᱜᱟᱞᱚ ᱠᱟᱱ ᱛᱩᱜᱩ ᱭᱟᱨᱮ ᱱᱮ ᱨᱮᱣᱟ ᱠᱟᱝᱜᱟᱞᱚ ᱫᱩ ᱛᱩᱜᱩ ᱭᱟᱨᱮ ᱱᱮ ᱪᱮ ᱠᱚᱭᱟ ᱠᱟᱝᱜᱟᱞᱚ ᱪᱮ ᱛᱩᱜᱩ ᱭᱟᱨᱮ ᱢᱟᱞ ᱠᱚᱭᱟ ᱫᱩ ᱫᱮ ᱭᱚᱝᱜᱚ ᱨᱮ ᱞᱚᱢᱮᱱ ᱞᱮ ᱠᱚᱭᱟ ᱪᱟ ᱫᱮ ᱭᱚᱝᱜᱚ ᱨᱮ ᱫᱚᱱᱡᱚ ᱠᱟᱝᱜᱟᱞᱚ ᱦᱟᱱ ᱥᱟᱭᱟ ᱜᱮ ᱡᱤ ᱜᱮ ᱪᱮᱢ ᱵᱩ ᱦᱤᱱᱥᱟ ᱟᱱᱮ ᱞᱚᱥᱟ ᱠᱟᱱᱟ ᱤᱧ ᱡᱤ ᱟᱱᱮ ᱟᱝ ᱛᱟᱝᱜᱩ ᱫᱮ ᱟᱱᱮ ᱨᱮᱞᱩ ᱫᱮ ᱥᱚᱜᱚᱭᱟ ᱨᱚ ᱨᱮᱞᱩ ᱥᱚᱭᱟ ᱫᱮ ᱢᱟᱥᱤ ᱥᱤᱱᱮ ᱡᱤ ᱨᱤᱱᱮ ᱥᱮᱱᱫᱟ ᱡᱤ ᱭᱟᱝ ᱠᱚ ᱡᱤ ᱥᱟᱵᱡᱮ ᱥᱮᱱᱫᱟ ᱡᱤ ᱞᱮ ᱥᱮ ᱠᱚᱭᱟ ᱡᱤ ᱨᱮᱫᱤ ᱮᱱᱮ ᱠᱷᱟᱨᱮ ᱥᱟᱱᱟ ᱠᱚ ᱥᱚᱱᱫᱚ ᱫᱮ ᱫᱟ ᱦᱟᱡᱟᱝ ᱜᱤᱱ ᱫᱮᱣᱟ ᱛᱟᱝᱵᱩ ᱡᱤ ᱭᱮᱫᱤ ᱭᱚᱨᱮ ᱫᱚ ᱫᱤᱱᱤ ᱥᱮᱱᱟ ᱛᱟ ᱠᱷᱟᱨᱮ ᱥᱟᱱᱟ ᱨᱚᱜᱵᱮ ᱟᱱᱮ ᱥᱚᱣᱟ ᱫᱮ ᱡᱮ ᱪᱚᱝ ᱡᱮ ᱵᱤᱱ ᱮᱱᱫᱟ ᱟᱱᱮ ᱪᱟᱸᱫᱟᱝ ᱪᱟ ᱞᱮᱱ ᱮᱱᱫᱟ ᱞᱚᱢᱮ ᱜᱩᱱ ᱫᱩ ᱞᱮᱱ ᱮᱱᱫᱟ ᱟᱱᱮ ᱥᱟᱵᱡᱮ ᱜᱨᱤ ᱠᱷᱟᱨᱤ ᱞᱮᱵᱮ ᱮᱱᱮ ᱟᱱᱮ ᱥᱮᱢᱡᱤᱝ ᱜᱚᱡᱩ ᱫᱩᱱᱫᱩ ᱞᱟ ᱛᱮ ᱜᱚᱣᱟᱨᱮ ᱜᱚᱡᱩ ᱫᱩᱱᱡᱚ ᱮ ᱯᱷᱮᱱᱫᱚ ᱥᱮᱴᱟ ᱭᱚᱨᱮᱞᱟ ᱟᱱᱮ ᱠᱷᱟᱨᱮ ᱥᱟᱱᱟ ᱥᱚᱥᱚ ᱠᱟᱞᱮ ᱡᱤ ᱢᱟᱡᱤᱵᱱᱟ ᱭᱚᱝᱜᱚ ᱟᱢᱟᱨᱮ ᱟᱱᱮ ᱠᱟᱞᱮ ᱡᱤ ᱡᱮ ᱵᱤᱱᱟ ᱠᱷᱟᱨᱮ ᱨᱮ ᱥᱟᱱᱟ ᱟᱱᱮ ᱡᱤ ᱫᱚᱱᱫᱟ ᱠᱷᱟᱨᱮ ᱱᱮ ᱫᱩ ᱫᱩᱜᱩ ᱨᱮ ᱠᱟᱞᱮ ᱢᱟᱡᱤᱵ ᱡᱤ ᱫᱮᱥᱟ ᱵᱤᱱᱟ ᱫᱚᱱᱫᱟ ᱠᱷᱟᱨᱮ ᱱᱮ ᱫᱩ ᱫᱩᱜᱩ ᱢᱟᱨᱮ ᱠᱷᱟᱨᱮ ᱥᱟᱱᱟ ᱡᱤ ᱡᱚᱵᱚ ᱠᱷᱟᱡᱩᱱ ᱡᱤ ᱞᱮ ᱭᱚᱨᱮ ᱠᱷᱟᱡᱩᱱ ᱞᱮ ᱠᱷᱟᱨᱮ ᱥᱟᱜᱨᱮ ᱥᱟᱱᱟ ᱭᱟᱝ ᱢᱮᱱᱟ ᱛᱟ ᱪᱟᱞᱮᱱ ᱫᱩ ᱨᱚᱣᱟ ᱡᱟᱝᱡᱟ ᱞᱮᱱ ᱫᱩ ᱭᱟᱝ ᱢᱟᱱᱟ ᱭᱚᱣᱫᱤ ᱥᱤᱭᱚᱝ ᱭᱟᱝ ᱢᱟᱱᱟ 다 내가 이제 제고를 했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 촌에 마대. 내가 이제 제사나 제우지 동그를 했어요. 다. 간다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에나 아니 그 지금 라코텝스 제 니에데바다 지금 대도 니 니에베나 저 제우지 촌 통도고 말았어. 계속 지금 제샤베나 나 란지에 변화 샤샤는 실로 통해 메신지 두가 임비네. 그 편도 여비 내가 저러와. 아니 가르서나 도와 지금 안에 로그 리마든 저 야마 지금 소야다 야 야 저든 저 소마 두지 루루스베네. 그 가르서나 칼리스 제비네 제우지 동고 알아봐. 변화 샤 샤베네 장장을 저도 안에 요우서나 야게 가서 야 로숨 저거라 야 로숨 야 로숨 지기전에 시도를 와 거 장단 지금 계속 마시베네 안에 장차도 내용 거와 장차도 내베네 안에 가서나 초대의 유자 초대 안에 표준 속보다 자기보다 렉부지 깨도 가와 네 능시 안에 저거 커준라 다 가서나 내가 지에스 내가 맞지 대 마셔 내가 제고르다 깔리 제고르다 깔리 마잖아 제부 용구 마르다 깔리 제베나 제부 용구 레스야 갈랍자 제디 양만의 여우시용 양만의 장자들 용그래 다 제고르다 다 대 마셔 내가 제고르스 딘데스 시그래 딘데 인사 땅에 줘야 돼 가르스나 안에 장당 로베 손에다 손에 리네 지 쉬비 엔타시나
1: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쳬뷰 니네 슈 센다
2: 안주 메브즈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주니기 야게다 버와 네 슬규 르네 슬린디 네바르투 슬린디 가네 렘바도 쳬뷰도 미리 르니기 니네 주리아티 하자 치케 쳬오시 리샤스
3: 잠나 도조이 난다 나투 두바기 링키서 데포크 종이 난다다 종데 수수수 나로네 미나 마부친도 선진도무다 스다니가기 나니디디 지시들 제외이 코미디니가기 낭닝기 땅미 갑디기 주족기 개중당 줄루 땅 준이다 벤저당다 무슨 마부지 총근도 미르디니가기 정니기 무세기 제주지연 통근도
4: 여기 단능한 아주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여기 네네 대지니 디 로규드링 다저제 마세가 땅 알아도 시에 샤브디 하장 표송 속고 대딘 로와 갸조레스 디지도 잡았다 대역진대디네 가라에서는 규율인구 때 노규율인구 임바 피소사고 임비데다 디 땡치고
1: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루에 슈트라 강중 시리 체규 시베리 진디 꾸니라 몸범미베 시리기 뒤즈치
5: singe namcho khong thu lhingge ge sen chu bidi ni gen sir ge bla gi ngri jog be chongle ri ne gor ngo ji na we nang thin di ji thing di khang jun si ji che gyun li che shun cham tha she yi li chen di xi xi chen gu nang ken ba san ci la tha zum ji zo gyong sa gu ci jun yi ngna si me li che na yang ge jie yu lhingge shi den jia wo

생각인지 샴라 변당 앞에 제 접지다 진의 둔배 제 숨님지 남신군의 수인 좀 미지 관계 로도르시나 성인의 변당 앞에 제 접지다 레스바사 레조원 다가를 초신 중주 선이 최신 뒤 조바왕보 뒤다 남지 나로 팁시

0: 봐봐 줘. 로게 로주이다. 닝지 샤르주이다. 로주이라. 지금 뭐 코네 지미시. 넘티뷰. 사즈카지라. 차바 심심 밥주다. 디미사자라. 넘당주르시야. 샴라 장정지 총결다. 종추카기. 넘지군도 시고이. 하사라. 넘당주. 저장자 중니사 뒤네. 니슈 접지 봐라. 섬루자라. 남타네 심시 좀 먹고 줘. 저장자 주사지에 뉴스가 자꾸 봐라. 나서로 남타네 심시 좀 먹고 줘. 저장자 직사 중에 주주사 숨 봐라. 저에 쿠라 남타네 심시 좀 먹고 줘. 저장자 주직사 시에 뉴스 듣는 자지 봐라. 내동 쿠라 남타네 줘. 저장자 주사 뒤에 뉴스 주사 주 봐라. 생각해보라 잡아. 총어 봐 줘. 저장자 주직에 뉴스 쓰지 봐라. 하루 쿠라 남당네 임신 지금 못 허려 주자나 주사 신의 유서주 사시 봐라 그즈르 지금 못 허려 주자나 예자니네 유서지 차려고 봐라 부신라 지금 못 허네 임신 차바 총부류 주자나 예자 총네 유서지 차 뒤인 봐라 현자라 남당류 주자나 뒤인자 총네 유서차 지 봐라 암도로 남당류 주자나 직사 군에 종사 시파라 남슝라 남탕주 주자나 숨자레 고네 뉴스지 자레 고파라 소종라 남탕네 임신 지모 모고주 주자나 숨자레 고네 조제사 고파라 허르종라 남탕네 임신 지모 모고주 주자나 니자 뒤네 조제사 시파라 딩신라 남탕네 임신 지모 모고주 주자나 시자 니네 뉴스지 자지 파라 호롱라 남탄의 임신 좀 안 보고 줘. 저장자 주사 진의 뉴스피 사기 봐라. 만큼라 남탄의 임신 좀 안 보고 줘. 저장자 안가 장안에 뉴스 장가 봐라. 조공라 남탄의 임신 좀 안 보고 줘. 저장자 주사 니네 뉴스 지 사기 봐라. 자유라 남탄의 임신 좀 안 보고 줘. 저장자 종사 진의 뉴스 지 사기 좀 봐라. 보종라 좀 안 보고 내 임신 남탄 줘. 주자나 주지사 시내 순주사 시파라 메니마 남탕의 임신 지금 못 걸려 주자나 주지사 순내 주자주사 내고 파라 야사라 남탕주 주자나 주지사 군내 주자구사 순파라 나가즈 남탕의 임신 지금 못 걸려 주자나 시사 군내 주구사 니파라 예사라 지금 못 걸려 주자나 주지사 순내 주자피사 듄파라 남닝라 남탕주 주장자 주자 뒤에 뉴스가 살려고 봐라. 딩지 지금 못 걸려. 주장자 예자 시내 뉴스니 사니 봐라. 바로 잡슴슴 봐라. 주장자 시사 뒤에 종사니 봐라. 초나라 넘티뷰. 주장자 뒤에 주내 주뒤에 살려고 봐라. 냐람라 잡슴슴 봐라. 임신 지금 못 걸려. 주장자 예자 군에 주뒤에 살려고 봐라. 뒤에 지금 못 걸려. 주장자 뒤자 뒤내 뉴스 숨자지 봐라. 뱅글라 남당규 주장자 주피자 숨내 주뒤자지 봐라. 하즈르 지문 보거규 주장자 중니자 안에 뉴스로 자시 봐라. 니모로 남당규 주장자 숨자 니내 뉴스로 자려고 봐라.
1: 这个链接听你能行吗的徐三了

0: 정중히 파와타 티나 다왕아바르 뉴르게키레보르 통주르 갸탄 게주 켜숨 릭줍세네 퇴송레 게장아타 정중 뒤엔 파유브제 레보르 덴뷰가 파르네 레지기 용법 균퇴 파와르 귀지 체신 다와 탐보네 앙아베 파르 뉴르게레고 용법 림지 겜나 고 통주르 초동 숨경업 중어 숨시네 퇴송레 게자 뒤엔 타 정중히 파르유 티나 다왕아바르 뉴르게레고 용법 고 통주르 치동 숨게 된지 퇴시 릭줍세네 퇴송레 게자 고탄 정중아 파르유 뉴르게키 소도 긴진키 콘드 교수 친신 다와 탐보네 앙아베 파르 게지타 香港 澳门 티웬제기 뉴르게 레보르 림지 겜나 통주로 집된타 최소 계동 리주 신내 퇴총래 계제 된타 청춘 시파와타 총계 지바타 유신 계지 香港 澳门 티웬제기 뉴르기 레보르키 뉴르기 레보르 용기 소소르 계제 된타 청춘 지타 계제 급주 탄 청춘 계 계제니타 청춘 직제 송예 생각나부터 추구의 럽서로 교주의 침부시 동지도 대궐키 시대랑 퇴변조라네 남발행계초 무지는 그제
1: 니듀 제급키 롭서 피제기 롱아체 중앙비 차르고 지바 응외수 협자 접시 마웅비 롱에낭 롭더 충진키 롭서의 태 주주 침부동 주인신 사과라도 신진 한 총지리 종제기 냠토 토담 치베타 로중이기 롭진 차장 파라 구디 체주소 기태네 람즈 사바망부시 세유접시 당보 롭더 충진키 부제 토로 동화타 이주키 람록 주주 체주리도 원계 롭서의 투수 제급기 롭윤 진토 동주로 삼로 동신 유라 총기탕 총습기 롭스 차진 야도 당내 지총 용어 제균 비시 대당염토 로메 종진탄 수지 뇽토 동의 시주 모티 락다라 제규타 미망 세사차라 롭다 망잠 중에 초구 롭다라 주가의 내된 타중 제규리샤 통진기 뒤수 먼진 타르친 이주 삼 롭튼 이주기 람룩 조르주 제리 부채 약부 통진기 로마도의 미제티 롭다 소소로 그외 둘체 망토 동주리샤 마웅베 롱에낭 제용수 부채 약부 통진 지동 타잠 사르토 야바탄 야나 야토 동주탄 사과라토 종신비 통진 야토 동주리샤 니바 로메리제탄 싱캄 미탑싱류 치엘 슝류 자주리도 망베롱에낭 대탄 앙탄구신비 따와티 나레 케친토 지주시 로브카키 로딘 파르킹의 수요가마중 락다르치니 로마라 니시리 뉴타르향 루제 총타르 추주 니리 유에 기능 제규탄 로메 심캄 대당키 롭소 용캡도비니 체력이긴 당의식 구리 제주리샤 소바 롭소 장님 용어 제주타 레미 부조타 왕부 견진을 답용 제주리도 자르고 되나 롭소 장님 용주로 니시의 휴진 제주시 싱조 퀸의 총기를 투 레그 제도 중 긴츠 부조리양 사내티게 초구타 자월 롭슈키 왕자 장님 자주타 콘조 슝니를 롭차라 조토비 도체 토로동 주입시 생리기 땅주연기 표기 콩남바라 singdui na xia ti gor ki nang dui xi zhe yi xian jin la ni ti jie zo wo zhi ne xi
0: singa na ba cuo zhong guo hong jian dan wu nian ne long wo jia tan ju mei nga kuo wa dian zhe xu yue cao jin le ji ge shu ji xi jin ping ki ge yong ge wan tun xi rim dan zeng zu ge zi ji tuo bie ning zhe chong ge che yi qu ning zhe chong de jin ba chong zu dan zhi bu tu mi ci ren nam ge le singdui na yu zhe zhong guo hong jian dan wu nian ne long wo jia tan ju mei nga kuo wa dian zhe xu yue cham de le wan tun le singdui ta jue san ta bie ge qi dang yuan ta rim ka dan zeng zu wan tun li zun ta 切记脚把入规模东西大中央起吴建平所陆天给堂十九世纪堂顾松分所陆天给了给用给培中空间单元起青年解决男性摩阿美所陆天给堂额住了给用给培中当天列团别青年那瓦塔毕竟重给的给干科里有句龙看清部科里有出单支部所西任单增组松就古局科顾了给用给温团西任单增组给青年在我这 테나 푀기 미게르니 타 냠딥 숨러 생도톱엽제 디다니 개용기 퓨중 공전 당연 괴랑 교원조 참도 총기를 르우치종 참물링샤 샤와 슬진 계급 진배 정총 송경 퀴기 등의 빈슈 토담바 청주 참물라시도 개용기 퓨중 당태 레템바니 괴랑 교원조 능주 총기 미셀롭스롭체 단지부 수지 선바타 롭지 스린 참물라시도 대가능신 개용기 원퇴 시림 단전조니 닝제 총기 처입추 닝제 총대 진부 총주 단지부 하스 총기 나레타 자탄주 리쿵 단지부 나가즈종 포마 창단샹 등의 제리도 생각나부터 뉴르기 쇼감 김르 자원이네 개닝금인도라 개지 키베이나 키랑키 수시디단리아 네부도 시브레낭튼 벤조라네 무주능그제
1: 미페티와라 뉴기 쇼감 김투 키니 카시밤 야나 카식 심비 쇼감 응을 수르시투 조발이 람신 유금이며 원장 재단 드리키 대단한 뉴기 유바 소식이 롱으로 잘 세탐 호브데데나 쇼감망보로 꾀 강야미 이니양 튼 담바라 테라 칭인 카와마세 쇼감레 카웨 팀은 알부티 예외릉신 키 뉴진제 규르키 외부티기 마시 남군 소외나 예외릉신 키 뉴진제 규르 외부 하장망부 유메 원장 릉신도 총외 예외릉신 키 뉴진제 규르 외부 대잠 용외 인소포로 뉴기미브시 원장 뉴르기 쇼감레 총외 예외릉신 뉴진제 규르 외부낭 미르비 축제망부 시레 뉴베 규자 분탕 가분 그니 분소 뉴입시 테나 윤도 쇼감 리니 낭라샤나 윤 대장 미종 망부 풍소 겸나 예외릉신 키 뉴진 제주로 외부 망부 튀니 대례 총의 팅이 기속으로 뉴기 입시 게리 샤포니 흥부 예배 쇼감 인지 더동 함신 튀기 입다 테나 수부로 뉴비 주제 망부 튀기 입에 웅업동 지급 대가라 우글람 미디와 차기 입시 참대를 행계 초로 뉴기 쇼감 같이 배지 도난 제거가 가지 쇼인 당부 뉴기 쇼감 인지 치료니 같이 벌리 낭투 제규 매바 니바 게디 강배낭 같이 구지 권잠니 같이 벌리 쪽짓한 예디 딩도 체미 좀봐 소바 쇼감 카식 차르베지 인지 라버트 구이바 시바 게디 뉴르기 쇼감 인지 강배나 조 구지 강배나 농도 약부 체구이바 제리샤 생리기 지로 니도 야미 니슈 저루르 중국 편정기 히말라야 계획 계지 중남 강고로 타르세 진도로 급등비 처리 레딘 키치륜 초도 초도 대고 키십제나 등 이신야지 라니 이게서 어른식
0: 생나바초 니차르 지로 니도 니슈 저루르 중국 편정기 히말라야 계획 계지 중남 강고 타르세 진도로 급등비 처리 레딘 키치륜 초도 초신 랑균 정기 주시 宣布 자르 로산 딘진 촌도로 쇼바 탄제 송셰갸나도 촌디토 랑차된된
2: 진도
3: 土豆撒比，炖鸡鸡控制，地内茶。几多点点品种鸡品种，比那些。三九路滚对滚穷，三九鸡胖子。三九路滚对滚穷，三九鸡面龙。他的鸡鸡三十不低，品种龙城烟尘连过，特别龙城鸡。三九路秋对绿色，三九路滚对滚穷，写的是。
1: 三个月，谈到林建的信息被列在的平江农村经济理工票给农村去三九六关对关中西北七里列在的是，俺们一听的列在年终学勤，便就行。
0: 林建工干部说，俺列在年终学勤，一些样经验，下面了南部村母体节列在给南团卡三西南罗那。
1: 三个月，年前了给些哈兰北七年准备，门柱过速度提高了几十年团，一些样经验哪里听解说，我就能是。
0: 生南不错，让军军等为特教机构部了年审训练，确实特别久。到我准备参军呢，培养军军给记录你到你学这段路过的去，培训难点去，别叫我了。这些哈人别参的准备也对给我们久，还是这本官图当不出下。虽然去去路空虽大了，也对给我们久当话题，去路结果别话谈着，过粗心。这本书官的教授呢，配备有助军队的教授去，在嘛南这所胸前各部爱难团，大赛动话嘛噻。 人类现在谈各段切不切给一个了许多人心，解读了乌林克空没什么就说你给，三年三度都解读了几个谈，跟对吧？团结居民阿姨，数年大将几个人，解读了乌林克秋队将这类新年记录年度你去这段落过的去，给些哈人别参加准备他们叫了许别脱单谈，将这给恩人点给几个人不是？
1: 生个南不错，年前了哈萨创业打字区，所在杨镇天座机，四兄堂起来机出给金别决定作为切过笔下，铁锅儿去西镇南屯边角南的林杰村我追那个谁？年前了打字区所从杨镇天座机打字区对抗左转区堂，金心起来堂念头，罗心集团去孟泽松，金心三妹刚爱西罗去，这边决定作为切过笔的西区周镇堂熊妹别的。 지심 시립 잡아서 키 체럽규 땅키 토구르 탄 주지 강의 유비 망초 키 초르토바라 제엽지 지구베링 땅지 추디간 조준주기 조지 조카키 개용기 총도니 탄 망초 긴송 총셉 탈기 미리 튼지 망빈 시주소 키 남들의 미디 고디 신뢰의 계제 토니 조지 체니 망초 탄 지지 탐습 탄 망심 수 수바라 제엽지 베리 님구기 후진난 땅유 리치비 공도 규기 강의 유비 망초 주탄 진주면주 제비 나베토니 강의 유배망조기 김장기 초탄 디탄내주 우유 강의 제시도 시브 제바탄지 권주리든 신토로니딘 꿀티 지투기 내미족조를 시진서 코딘체 유시 대지 지심 킬레 기산의 사도 두 강의 유배망조를 초의 코지의 신딥 잡디 자주 우유를 대니 킬레 기지심 유주체 유시 셀리기 참도 총결 거룩주기 코류 최대 소바라 Jimmy, Taxi, Chisha, Tikorki, Sibena, Dun, Isian, Jinlani, Tinjeso, Udunashi.
0: Sangamato, Nicha, Chamto Chongi, Kurup Chu, Jigib Sozoki, J. Samki, Nuva Dunbe Chedi, Chamto Chongi, Mima Minga, Tanyam To, Wengi, Menju Lady, Lesu, Kim to Bune, Tapsa Tangbu, Kuru, Trading Soba Gala, Jimmy, Taxi, Chevata, Danzu Gunla Dine, Menju Tungun Bully, Tapsa Tangbu, Water, Nichi Tang, Gudi Dandi, Yurin Chiru to Lega Chicken, Chongi Ki, Jesu Kajinla, Kim Yakoza, Detan Shipshu, Long So, Jugu Yuan Chedo. Chegubi to Chamto Chongi Mima Minka Kone Tingata, Rune Tinga Sugi Gunzi Mintunbe, Changara Takjeta, Ruzi Jebo, Guntone Sijizzo, Jidu Nambe Shamde Shuyubje, Koryu Zangawani, Chongina, Langa Shugi Mito Shila, Minka to Jon Yung Shugi Mito Shije, Duyun Rimboro Chiru to Lega Chebata, Nesu Gako Mebardin, Sogi Tira, Ruzi to Meta, Chakshi Toaso, Leri Rinsinki, Ne Poya, Dadu. Mujumi Pubata, Comba Mabe Ginki, Yang Ne Yang to Nargan Song Yu. Nezu Termini, Kurup Chu, Jigip Sozo, Danzu Yi, Dawaji King, Anur to Koryu Trading Sobe, Deta Yitza, Chesi Chebata, Tu Mangwe, Lejigine, Chen Sum Sedre Chedi, Danzu Gunta, Menju Sung to Jewe, Nambe Tone, Chungi Mima Minkata, Chungchinki, Puyo Menju Dubshuta, Nemi Jitu Chedi, Munche Panjine, Nin Kashe Songji, Sine Shipsi to be Namchan Tama, Lesu Kim to Kibaji. Ningbara Gimma Tabe, Koryu Trading Soba Shiki, member Dashing, Tadin Dazi Chebegu, Lord Diru Chinson, Shiju Yubje. Singanamso, Bonum Ki, Sunurin Bachelurisha, Tigua Ki, Sibrenantun, Benjolane, Mudunagje.
1: Jide Dunbe, Ti Jingin, Joyun Kajuki, Jelo Nidon Yamini, Shizuru, Jinde Dunbe, Ti Nanine Song, Tamara, Jili Gedi Kila, Mijir, Gor Dai. Bernum Ki Sunu Jibetu Jutan, Jili Gatan, Tim Miller, Midir, Goro Nubju, Bernum Ki Sunu Jibetu Jutato Tanto, Tian, Bernum Ki Sunu Jibet, Numji Machi, Kong Tan, Duna, Kasosoro, Goro Nubjutan, Gorsumju, Maru Chi Yuji.
2: Single Mugang, Penjong Yelang Gangi, Mubin Hajang, Gor Tunju Yedong Legi, Penjong Yamto, Puze Tobe, Pijet Lamburju. Jongo Single Mugang, Penjong Yelang Gang.
3: Yang Takbe Sidun Le Jigi Dawa Sadian Zubotan Lagdar Chene, Jizo Ringlu Tingra Jinki, Penjong Sarba, Zubjun Hurta Chig.
0: Sanamso Tindi Penjong Lung Chinin Chile Kong, Puga Lung Chinki, Singur Gundu Gunjung Sibi Litin Shunzam Da Shirin, Lizendi Zumjigin Kunanki, Mungi Vlata, Shipsi Chinkunanki, Nimazirin Lata, Pusan Jandula Niji.

0: 시지게 땡도 내제 터대기 이와치기 매바딘데지길래 자지 타 미대베 시에브로 와라 다오나 자지 타 미대베 차와지기는니 다샤나 루알라 뭐부시에 쇼규메바 뭐부시엔샤나 다그 뭐부디게 쇼규메바 루알라 뭐부 닥시엔소소 터대기 이와지규메바 루알라 야마나 다시에베인 다샤베 쿠체네 시엔샤에 메바딘데 시엔샤나니 다샤에 메바딘데 제다 닥시엔규 코든댐발로 야이나 또미충바 야나 시미충베 남바 디디글 야이나 시에베레 제가 당신이 이와 지구에 금지를 가졌으나 당신이 이와 먹혀베 차지 탑 미대바 로라 당 야마나 슈룩시엔시네 시에베나 차지기 다시 미충바 디게 누에 칠레야이나 두숨기 남샤디 제브로라 양양한 저 세부다 지 시에베이나 차지 탑 미대베 차와 테달라 로라 당신이 이와 먹혀자 두숨기 남샤디 테더부 제제 누어체베 고바디 두베 치도 두숨기 남샤디 제브로라 두숨기 이와이나 차와치 여도절라 켜봐 양만아 차지 타디바 당 차지 탑 미대베 차와 창원로 켜버로라 디네 송주전에 닥시엔탕 두숨니 두어지 땅머이는 켜지 치중디 로가레 닥시엔게 차지 타디버 코날레 켜범 마더 타미디버라 켜고아마레 두숨기 기회이나 차지기 차외측지 인친제라 두숨기 남샤디 이어디 치에요라 로라 제자 공라야이나 슈에기 낭도드 카데스나 두숨기 이와 로라 두숨기 이와 티다르 제베 고바 카드 유메 어 김대 근대식을 뜨제 두숨기 남샤 재미그 걸기 시작 스네데 낭대 걸라 야이나 대시 슈버디예 두숨 걸라 야이나 예 모두 슈장 다가시기예
1: 생계 넘버 2 공감상 당대 캐남체 신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개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 체면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라니 배겐 다주의 리비에 꼴라 치리 난시 유비에 세나 엽쇼
0: 샤마이나 에 팅아 두두 담지 야제 피고 룸든 샘바보 남라 갑장 담지 모두 제베 낭두 카지 골라야이나 디디 치미게 대시에 다 모두 슈구이 대한교 가져다서나 두숨기 이와 이와 남샤디 안도 우소 모두 머슈구 콩라 예 한제조라 깨제딘데 슈버이 캄길라마 누부덴지 초하게 제베 두숨지 당 치자 투부소소 골숭베 맹아 유발라 맹아 치강 중이 유발라 맹아디 예 스나 투미 우주 지지 주기 급 송배 지강 시부디 공바타 공바지기간라 내요레스 오나 컨데스 내요레 디고라 야이나 나도 투숨 모두 제 차베지레 야이나 자제 퓨가 룽딘 세바보 남라 모두 슈구 이스 깨자 딘데지 로라 탱안에 네 담지에 차바데 로라 제다 투미 자와나라 송배 어 지치 주기 급기 지강 시부테타 어 감기 라마 누부덴지 초하게 제베 투숨 지탕 치다 투부 소소 골숭베 맹아 니니니 콤바치기 강 내되어레 내장 구구르 와라 금제 카데스나 단다 공러시에베 투숨 골기 맹아 티다 근데 데스나 투미 제베 지치 주기 지강 시부디 문지 고와 27배 멍시 띵라 중외 두숨 골기 맹아 댐베 시에메지로 와라 시에메지리 제다 맹아디다 등을토 두미 다들 슝기 공발라야이나 쇼안디기 추두 숭배 맹아지로 와라 콤바직도 내장국으래 개시만에는 와라 다들기 슝 터대식을 교월해 와라 딘데는 마주봐라 제다 단된 내가디 카데스나 콤바직도 내 유명라 텐종탕 톡바 제게 두드 말해 오나 쪼드 가렸으나 투미 자월 땜베 우주 지지주 급수 송외 치강 시부디다 두숨 지탕 체다 투부 소수 급로 송배 치강 중이기 맹아디 와라 콤바직도 컨데스 내 유명 고기 시에자디 시엔디 쪼난게 쪼 전신한 건 닝부들이 와라 닝부들이 제가 샴나게 디니 콤바직도 컨데스 내 유미 디니 개와 머임바 소기 콜라야이나 두두두두 토네 모두 슈바 당다 샴랑한도 롭종 체기 시작하지기 시제 멍식하지 와라 딩투바 체기 미유도 두베 체라 샴나 네디 콜라야 모두 슈구이 공도 슈바 능신 조고든 담미 디니 코마직도 컨데스 내 유미 고게 시제 딘데치 낭도 딘데치 칭한 모두 치고에 금제 카데스나 네 공 슈바 능신 조미니 와라 미유 담부드 카데스나 콤바직도 치달 내베 추디 시제디 시행게 뮤직제 니네네 와도 롭종탕 모두 지역의 낭두 카지 롭종 지역의 야이나 시제멍시 카지 니에게 꼬바 두배 체도 예 다체나 꼬바 디니 두배 체도 샴랑에 십두르기 탑시를 띠제 와라 양만나 십두르기 탑시 폐지 체제 전다 니골의 야이나 모두 제시 덥디치 와라 자제 피가 룽딘 세모보 남라 모두 쉬고이 대야 어 맹아 거블 나도 딘데 쉬발라 쳇지 포이 퓨스 와라 뒤숨 쳇다과 셰베글로 쳇지 포이 퓨스에게 깨지 주발라 디 카레스나 자와 나라 야이나 포니 대탕 셴 룹칠 셰베급스 중에 셴 룹칠 셰베 루크셰시 두갈라 루디게 문진타 코알랑베 멍시 땡도 뒤숨 치닥베 골 숭베 셰미지데 내스는 디니니 콤바찍래야 내대요 레스과달라 와라 티야 쳇지 포이 맹아나라 쳇지 포이 피스에 디타 튜미 자와나라 포니 디에탕 셴 룹칠세 급수 중에 셴 룹칠시베 루디다 와라 콤바찍라 내요레스 오나 컨데스 내요레 금제 가리나 당아도 어디 슈베나 셴메디 조 미제 조아라 미제 양 차지 타 되버들 두숨 급러 야이나 마옹바르 응주기 푸이 퍼이 슈베 남바 어 남바 딘데지글라 미베 숭제 양제 제자 베차샤베이나 퍼워 사갑다 까나르 코라 코 퍼워 랑아탕아 퍼워 랑아탕아나르 응난웨 퍼워 라타다 짜마 짬 퍼워 라타다 따 퍼워 사사 어 베디릭트레 와라 베디릭 단다 코망에 한게 돌려야 말로베 베주카지 두와라 베주디게 상말로 가려서나 자제 타 되버레 뒤숨기 남베 타네 시에버이나 상말로이나 마음버레 마음바 임베 마세 마음바 임베 티다라 우주 그 푸이 퍼이 슈버 샤다레 제자 오버 닥신이네 오버 다세지기 달라 튜숨나네 튜 마음바 디제라 마음바 조르발라 마음바 제라 파야다 차시베 이기디 자제 로알라 다가데 레삼 유중 오버 정원수 주베 시 오버 닥신이 수기베 오버 시에 세워 치고버들이 로알라 세버라지 시에비나 공도 샤베 베주 디게다 드러나 베나 대진 베주 당보디 퍼워 사갑단 까나루 꼬라 꼬르 임바 꼴디 뒤숨나네 뒤디기 마옹바레 마옹바 임베 꼴디 지라 파에다 차시베 이기디 자제 데니 꼬자슬로버데 어 땅아디라 자바이나 나자 원디라 자나 원자 다가는 신기 짬자 따자 사자 시바더브레 로라 시바더브레 시바더브 인자 공도 시에베 다디다게 난돌라 카르세시에 체버드베스나 우주 그 푸이 퍼이디 고바 뭐뭐 닥시니레 뭐뭐 시엔세어 주베 튼디 라드타 세시에 체버드 로라 체다 푸이 퍼이디 뭐뭐 다 닥시니 난네 뭐뭐 시에 댄도 주베이나 어 규숨기 마옹바 무주구 푸이 퍼이 슈바디 두바레 루알라 두바 인자 포이 퓨시베 포이 퓨시바 티당 루알라 맹아글라 포이 퓨세 티당 자외난라 투미 자외난라 셴 룹치 시바디니니 콤바찍라 내 데브루 와라 조카다스나 찍 미제디 투숨라 미제 숨바디 찍 카다스나 찌질 주방 뭐에도 숨바루 와라 제자 포니 셴 룹치르스도다네 우주기 푸이 퍼이디 뭐부 닥셴니레 셴 댐발 주구 유나 셴 댐베 세직 다디 로알라 세직 다디 튜숨나네 튜 마음버디 슈구구 요알라 제자 셴 댐발 주구 유나 맹아갑레

Kesi, 대대 훈련한 남라 지역인은 디기게 되고 시 톱도톱.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접게 딱다시
1: 디카르니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게 룽치 이
2: 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교왕송 랑랑 송차도니는 멜롱 딜라 세파르츠
3: 망정 왕복이 침대
4: 你说是你敲动你的地球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天王送走的清明
0: 탑스 탕베 미마니도 바르시브 타 쯤리야 나와시 더십치리 내시에 남태 양탕베 시드엔 레지다와 주부타 라다 체베 롭종 롭소 베고 조체 종칸키 도주 칸키 탑스 탐볼 양탕베 시드엔 레지다와 주부타 라다 체규고키 직접 수지 시진핑기 남시에 케진 롭종 라다 띵섭체디 지든 토당 주부타 망라 디기준바 체리 타튠베 탑주괴바 문지 문족 제바 제기 지 랑체 초용의 된교 체내 롭종라 뷰체 여부탈 시퇴라 슈체 댐바 레죄라 편퇴 퇴바 제기 레된라 시직도 근디 동화 탄 정강키 통주 칸키 댄자타 댄링 윤종 투바 체내 레된카 고림 댐뱅아 비유시 생글리게 팀게키 겐딘 랑골 태양 티경안 체 초에나 나코리아 시기여시 팀게 겐딘 랑골 케도 람 겐딘 툼레 딩람나 도균 첩진 수구여 라 드베 체소 타 유노르게 덴자 라야 녀가 첨부 수구여 덴방라 르중웨 팀게 겐딘 릭라 팀드 팀교 데젠 케 팀달 신진 케 체바 주기여 토다기 듀가 나무 체제 메바마세 꾸드 땅야 알시 마제웨 릭라 팀교 데젠 케 팀달 미마 팀간 라 젠시 기제 괴베 리뷰 수구여 시 샴라 베준 케 케비숨 모제 슝이 개별 당부대인은 지루년도 니신뢰 다와 개별 체조군인 토다 짜치킴의 콜다표 A 턴주 앙다 숨인배 랑골당내 팀계 긴진체급 팀귤 미네 산내 사도도 십실 강야 체부지 팀귤 대전기 팀달 신진 체조기 땜비 얘기 당교대 얘기 샴주 체매 원장 짜치킴의 팀된 투가 나무 체제 매배 팀달 산내 대개 미맘 팀간을 제시 기제 괴배 리슈표와 탈 탈 팀간기 락달 주기 팀달 무제탕 슝시 무골 책동당 옆시 개빈이부디 지루니도 니실뢰 다왕아베 체주주니 더다 리우체김묘 콜다 페 A 턴주 앙다 고인베 랑골당내 팀계 겐젠 지급 팀지민의 깡열 체부지 팀교대전기 팀달 제유제림기 이제 샴주 체나야 리우체김묘 낭미토 당 옆시 팀교대전기 리슈표어교 哈斯崇杰城关区民办厅干铁厅单间细节浪达切不热同面牛界塔雄细牛果吃鸡蛋地当我票中华民办集团界各界新进切据接近给团结一别土嘎厅亚牛界马街为切你日牛界长博界家家松达卡牛切据电笔写送厅干铁团样切牛果吃鸡推从所间细节节度就别土大给圈牛果厅一节会冲下绝别松 不提呢，进入年度女性领导阿别七五年，托大七七个门，扩大配F，腾就安大等于银别，南国党内，听给建政企业陈秋明的刚年七十，听进七九一，秋一堂规定一个周期七七个门，第二年节门别陈秋的前给陈丹，陈干了真是给节规别的售票钥匙。 拉斯崇杰城关区民办厅干铁同名，我们这台雄性外国吃鸡蛋的单位票特多，推荐前外国吃鸡真是给解读中的全国第一，解决了诸多。上个连接，听山崇杰台崇石康来养这台，下了设备出行，看了永久切割，我的天啊！今天那些呢，高压锅、小米、特斯拉、汽车、汽车、米都没人会修理。文件将来提配置，阳光马达呢，萝卜土、白鸡、青年，什么差不多。

0: 모두 잡았으나 뉴슈 지질 배워다 접직 밝게 제라면 없이 옥대 주도 냠조 제괴 변의 대권의 시는 카담기 본러 십실 제괴부터 옥대기 카담기 본러 교회미 타 소다 교회미 닝부 차이미 제라 십실 내부 제괴부터 직조 지도 카주기 공쇼 담보 장토부 제고부리 계속 기고기 딤시 셴부터 세가 개윤의 뒤도도 제부야고부도 지기나 옥도 타 공부 십실 제괴 옥도 마가부 타 고와 야 토부 제괴라 옥부 공부 타 딘자 딤고 샤트 토부 제네 세니 니루 마가부 제괴 니부 카주 타 늘라 십실 제괴 옥디 키느 타 카주 딱다 디 토부 칸시 카주 담보 야 토부 제괴 계세 옥디 키 소다 요와 소아기 견유나 폐주 진닝고 마리 선바 늘기 숑제라 다공도 세리 타 십실 기 진보 옥디 키 숑세기 숨제니 레게 미로 계시 세메리 타 토부소아 필라웨 세리 연주 제거지 옥디 키 숑제기 니제 치레게 로그민도 메동웨 규림체 세리 피디 우콩 가바 몽고 제국도 시부 폐주 로제라 토나 제국도 지르다체나 옥디 규제 제베 로제니 롱안에 게 발임바타 총다타 유제 민자월싱에 개발 중세 유업시 탑자타 록제 미제타 저와 예배 루라 첸부타 공케부 제네 금주 요미로 예바토 첸덴키 틈람타 첸덴키 소자 규네 요룹 제공도
1: 차케니 간츠 초에 난키 차셰시기
2: 차게 된자 주는 짐주 뜻디 용토
3: 차게 된자 주는 초구이 리심 대장 용토
4: 차게 된자 주나 물어 카블 템스
5: 차게 된자 주나 네베 치소 숨
6: 차게 라 된자 주나 미기기 상와 치라 차기 맨디
7: 차게 된자 주나 텐디 차와 예린토
1: 간츠 창매 차게 된자기 초알 냠브르그
0: 생글링게 공감사 단달링게네 센신베 레전디니 팀세밀론 레전제 팅강안준이고키 지조초외츠 루중망부시키 펜준파기 지동티 캐리큐리인바시신토 퇴주통통시기낭라 닌디바스링기요시 딘제인데 융어태자미베 미니 퇴주링부시기 나이나 강바진나 초와게드 펜준키 시규님부탄치루치다 님부태조 미드윤라통비급라 사장니와 见到忙不及吞死一时，可是偏村跨不切脱不赢呢？见得地人民先塞脱不他，也弄个当不顶着赢不赢呢？可最累，他把你动当压起，两个一年钱不要是。米卡西给三班，我你三三你玩了，见得他出嘴，他那一年成熟肯这几年，天做苍茫，我你三三你玩给吞大赢不了。 대야 미신게 티주체야게 왕제메라 팀로기겐지 티 티외 티주체고야 요마시 섬교시 퇴원마이는 제와 메버딘제 자원네 마시 장게케 칭아이는 김산진나 촌에치 신배 김이 팀듄케왕라 송교타 장염타 첨듄키 김산제와 송교 티신 지조 시뷰 대닝테 군디제 동치 중화미마 지듄계급기 김산척수러 모고치베 제짐 세야딘데 수요시 这阵地能了些别，金山去程序时也提呢，起码玩意呢，你动当不他，特别当吧。那次当年忘不卷钱说吧，明日让完了春节去吧，提醒伊呢，云点人心去，慢别动啊，尽量给我说给，吃得不点钱，吕布谈三路，再牛去别，吃就去了四个月时。下面我那次，可是听最来下看去，听最把罗山平做来的念头。 김장희 정수용원과 다 각동소 대기 팀로 팀수 가지라 기억난다.
8: 생일년제 공감상 다른 건축 리센디 나로리아 너벌년제 주당 롤링슈야기 난두연디 김장기다 지속으로만 작동 김장기 나로리아 아니 자주그 통해 도부당야다 나주당야 디테라야 아니 Ninjiki jetim inari, Tanashinki, and Kinzangi, Chadung, Languka Chebe, jetim inari, Adila, Tatong, Cheruchir Jogarsta, Tatinzu, Mina inari, and Chimyo Mina inari, Detailaya, Tevatunan, Shushilaburis, Labaduya, Nanzu, Kirgogi, Chilo, Nidon, Jemi, Jungali, Dosmets, Chicken, Inari, Karsusan, Nanzu, Kinzangi, Chadung, La, Muka Chebe, jetim, Dendu Chebre. D. 电别切切

0: 아니 다 제급다 정용 되게 잡은 건 나로래 아니 다 미리기 대자단 저의 여기 가자 두개 내줄라서 땅 말했어 어 근데 되게 나로네 가르친 거에서서나 사바도야 아 간수 에 지직다 김상근 나로래 아니 자동 땅보다 된제 얘기 다 나르주 땅보다 된제 얘기 내주 힘에 인수나 은채 인수나 디 근데 나무지 지에다 침상이 나노래 아니 사상 하치바는 신 요금 말했어요 이제 열봐 이제 하치바는 신 요아 요금 할 때 벤진 쬐바다 침상기 내주 촌자 옛날에 침부 옛날에 딘제기 텔라야 벤진이 아니 지 용기를 용쓰이래다 갈수래 쬐바스 내마 좀 다와 마디바스 내마 좀 되기 바로 따따봐 용기래 내 지속이 능수지로 봐 이내야 아니 리뷰에 돌아 날쥐 당제 작동 오 딘제기 나바 체제 아니 제 토부질 리뷰 알았어 디테라야 니돈 제미 집실에 더 니베 저 니스 드링 님래야 아니 대기 수족이 다 제림다 다 자신 수 대기 그림게 나로야 대단 저의 여기 최신 마무지 빼와 어다 디게기 만주에 도난 체제 저 너기 나로야 아니 비 아 다 비메래야 동기 담배 이나래야 김상근 나로래야 아니 비메 편주인기 다 부고 다니질래 부모든질래 동대 담배 내수 어 딘제 자와라 체제 아니 도난치로 줘야 다 김상기 자동당들 내려 먹고 채기 엔제기다 제지 마무지 빼요 알았어 되게 지속은 나눠야 아니 도난리비야 다 디테일이야 아 지시해야지 그러세요 계속 채기 딘제지 도난당 디테일이야 도시에 살아봐지려고 알았어 도난쇼 전부 채고 그것도 난 딘 나눠야 아니 중국에 찾아봐 예수나 김상기 나눠야 아니 자동서로 봐디 내주 사야 되기 계좌디 니시저구 네, 계좌 숨기 수용해 보러지 숨기 알았어. 아니, 이제 윤지 잠바 되게 다 지속이 캡게돼 하장 채무래서 되게 김상은 나로래야 아니 김상 점진 마용봐 제제 지속이 내시스네래 지속 강로야 아니 출진 여바든지 마법을 하기 알았어. 은 토마야 가르쳐주나 아니 김상은 나로야 자동당 안재기 내주 유리 잠바 아니 미지기 소수기 미식이다 지수로봐 지단당 단나신기 리슴기 대단하야 쇼갱해봤는데 대부분 알았어 아니 숨네 지속이다 즉시 김상세대 지속이 대전충신이 있어봐 계급 대전충신 디기 가르쳐봐 즉시 차탐부대야 쇼갱 대부분 딜레 캐치반의 순환이 김상기 작동당 저기 내수 예부디기 부귀야 아니 살롱당 부귀 심낭기 심감당 지기 류보 다나신기 살롱기 기름기 소소의 장치기 삼바탄 등재라 슈쟁여바 태자 아니 미션바야 깨자세도 이내리 미션바단 저와치기 뽑아매바 아니 다바 캐장도 니년제 아니 랍자 조마도 봐 여태 가수 참제 되네 등재라 소배 부구야 살롱아야 머리배 내수 마부지 경교하레스 재산 아니 내수 등재지 윤대사방은 디테일하여 하장기 도난 제국도 우삼국도 디테일 재진 마무지 아래서 재진 가르쳤습니다. 먼저기 년지기 재진기 전쟁 순배 나눠라야 아니 김상기 자동기 내리서니네 재무조바 디 까다지인바 딘제기 지지 아래서 다 댄비 수요 아래서 다 디기 대냉근에 찾아봐나 아 계급기 댄비 나요 아래서 최선 디테일이 아니 소소 장기 재진기 따와디 코도 토르당해야 당 아니 소소기 유족기 개변당 소수야 유족이 교환대 성적 제약이 더워대 토르당에 대해 개정부시라리자스 안딘 나로라인수는 간주 그지 침상하야 자동당면 내주 예배에서나 안 담바디 지리 참바야 년신신의 지교리스 안 니바디 미망증강하야 슈두겹는 지교리스 미망증강하야 슈두겹에서는 아니 소수야 내주 가래 타시고도 도마야 아니 그지 자동대 참 마사보단 내주 슈부첨부템베에서는 아니 소수사상카가치 안 니바디 아니 부구야 아니 소정 체기 내주대 타주체 아니 순바디 그시 아 근호 요소나 근호 고자다기 타주체 어딘지 요아레스 계시 김상기 자동대 슉첨부 내부자 니내주대 타마저 버튼 제 인수나 아니 안소야 중화 미만 지둔 지급기 니침 디긴 나로야 아니 체도 니침기 니밍기 돈에 제버당 요아레스 안디 가르쳐주나 중화 미만 지둔 계급기 예전 견제 니께 조준 탐바 디그 나오래 아니 가르쳐주다 독점 당바세 주었다 나주 당바세 주 디기 다 뒤진 간주 가르쳐주네 나주에 당 독점 당바세 주여봐 다 뇌다 세지 어그 디기 니민지 가래 디기 니민기 나로래야니 가시 사도 하상 집에 임배수나 론니 문덕이 아니 주가 전주당 당나신기 가슴에 아 강야체 진저기 요아레스 가시 도종당제 김상기 다 자동당 이제 마법시 당제 미래 매진 슈침 뽑아 아니 하바도 시발라 소변 내서 하바에서 아니 론니 일데 로 듄기 부르기 진저기 잡아주야기 댐베 요아레스 디잉 아주 갈 수 있다 독종당 당나신기 나주 니민기 디 캡본시리 아 응아마 인수나다 디 다지 수진 스나레 디기 내주 밀릭베 차지 인바 인수나 침묵이 토젤라 립기 요아 말해서 안다 디자 인수나 침묵이 토젤라 립제 디 니침당 만지나 디 내기 디 요상 제기 디 내실의 지제 아니 소속이 지리 전반 내신 쉐 이내레 미마 침간라 슈두자 이내레 디내 체제 침기 디야 가수에 답부터야 기진적인 내수 요아레세 디야 하장게 개침 봐 안 디기 지속이 폐제 줘야다 김산 시중기 규제 양 하장게 개침 부지차 내기 요아레스
1: 생글링게 中华民办集团改革的 Kimsan 程序了我国七百接近七百天的记录年度加密中央流导中一百七二十多年中华民办集团改革的各中一百沿用民办推民操进原来委员联合起从都听绝别的春节中年记者七百十日天内记录年度加密居住流导孙百七今年的我也是老大切度 这阵地呢，电器切不提，轻装起撤修给我过他，搞动手机贴，你不开经济团钥匙。贴电呢，轻装起撤修了，卷动起啊，提呢，泡沫沾染他，表面了松脚提醒呢，起不他见过层面，沉淀起完了，松脚切别，开机给联系人。贴电啊，那出场面呢，人一给沉入给都是的狂刀当年，这又给沉入沉水，忙咱们老叫难的，前端给难给轻装切不提，出几硬呢，叫能举人话，你为你修音。

求南胖追上瘾，张桥洗马更出继续突遇瘾，木米扎他秧歌路归突然瘾，阿妹欧罗俺做起别鸡汤瘾。

0: 그새 녀 암락게 녀 인지 캬빠치리 녀다 럽뚜즈마 콩게 수야리야 캬빠 담베 세리 그리 뚜절레 몽구 세비이나 수고야 내부 친구 요지 다 이내레 넘시 처치외 겁리야 캬빠치리 지니세나 야케 요마리 수기
1: 제자 이내레 캬빠치리다
0: 通知城不定这东亚母亲不一呢压个是大银白书记用民度但一年来让给了文内心给四十个女务员呢压个是用这是东亚的用这是少日是吧大哥然是哦给四超七位那么些个不一呀让开公不一呢你去过亏账随节东的你呀苏国来嘛那有钱你开我要个就要日羡慕的 통제 정무지다 돈도 캬바치릭 릭딘데겐자 돈보다 세비이나 아니 수고네나 쳐요 말부
1: 제자 다 수고네 제 야가 캬바치릭 용지 쓰이 심도 야 저거 나베 수시다 수고네 비이나 급격과 저지
0: 최전체 대체는 그 니게 링류 요제리야 캬과 치리다 당은 시 통제 정물이 딘데 몽고 동주 매베 좀제 깨지치티게
1: 용아
0: 캬과 담베 세리 몽고 서주 매베 좀제 강인남
2: 대 좀제니 캬세 시베니 서동 기리 캬과 제베시 인신 대 차동 치외 급수 안조 디와시 톱톱 이나 서리 티리 세차지 포와 창와 체베 인기 포와타 규모 차도 군바 체네 포주 림쿰 치시 치베 포주니 기사 치베 강인자 중세 인신 이와타 캬세 기리 세차베 인기 카난타 포에 제기 이 차자 군바 체지 디르 기 차셀라 차주부타 포주사 뜻치바 고기스디 주바 나와타 주바시에와 세기 당가 메브소기 내충시기유 테디 안츠니 바르투 캬세키지 뇽잠사구
1: 안레 다치 뒤쯤바 캬바치지 메신님 귀신 부유위네레 안주 사야 망차비노 네시 망고 싶어야 닌가 도아
0: 제자 다 점랑게레 스니네체 인지 같란제 쇼세딩이 바투세나모도 시 쇼세다딘데 몽고세는 수고 내부 척도 동안
1: 지샤 님규네체 만주 가부유베 쇼세다 캬바리기 세디 동주 만주 수고 뉴유자 님규네체 야슈추는 마세브다 디무추네 용지사오유자
0: 더그란 지샤 제자 롱진 뉴기 저부춘지저 이내래 디게 인지 내부치라
3: 然底下两个朝外草里头底下我那里湖南两个朝外草里头当然了给我念真的新南的卡多哦小娃萨的给人不愿意要给我们真卡人呢呀你一个呀小娃给人什么都给人不愿意让我都是这名大不是茄子给人不愿意要给我们真卡人呢怎么的你用着擦了小娃给人什么的哦是坦多嘞米萨的哈这给我要给我们真卡人呢
1: 这就要的当然抢不进来了呀抢不到你就觉得你就可以了这这名字就这样看着你呢啊这人给这动作了你就这名字就这名字忙到还是这个这下这下当年这你怕是这朋友穷在这住的用啊用啊我们呢穷在要这吃啊来死吧了哎呀这顶这是大日本可是罢了的俺们俩没看呢俺眼睛说的是给吃吃吃吃
4: 红色的内水顶着，今天的青云雨季里，地震松子，出个水，七夕的到了，那么日子就给哪呢？你难道看不是？那么日子，朝不清晨，差不多来对天人的最街上面到里才能彻底级别，阿面俄罗斯那么日子级别，能从看你个老学生说，我做过几吗？应该就有。只需冷不，忙那样。
5: 电价持续早晚严。俺在熊南头可林油菜里给的米东瓦汤，可林先去卓兰米松瓦，恰拉东的可林米东瓦，可林东个新米瓦节吃酒呢，开讲新都行不行？推广俺去，今朝就算了，送在水内，卓兰电价汤，一日就上了电内，卓兰下东用瓦菜狗给零钱的，电价汤电。

0: 대주 교정 부터 매자 아니 즉 최고기 즉 꼬주기 즉 낙제 되게 대원 매월화
1: 지금
0: 디시 주제 뉴디 있는 건 좀 최고 가르 라고 차이지 않 그런 최고 디 되게 규 매월화 규 매체 콩도 되게 취 매배 딘데기 님뉴 매체 소모디 있는 건 좀 즉 조교기 중남 디 다 중남의 코리오 중남 디 즉 다 차기 중남 디 랑무요 기다 즉 체디 dimdugi chunda chundil sokwa timi gi chunum tola dushu chi simbe yandu chuvun gi tat motari ganda dumi ri dugu kori mi be dugu ri tat dhuzu pachu dhudu din tari din regali ya dinja gi chik shija digi zhe gi chik mashi chana chik labda chimi labda yin che tato na lopchung chik ka chik nanda yuki maridile wengya di toli ya tat chik chobu ngoy nangda gi din re di nyamnyo da chik tat shija gana kundu machu 저단 디토리아 원조직 주거단 뒤 티베이나 해야 마셔 없지 나 고열에서 원조직 모두 단돌이야 지금 달락제 잔돌이야 지금 당부 당부 모두 전 뒤 신나요 여러분
1: 근데
0: 모두 뒤 신인 뒤 아니 신나도 봐 얘도 돼 로고 철철철철 제 마신이 차려 그래 제 마신이 제 뒤 뒤도 락제 싫어 매매 기저 지고 여래
1: 아
0: 락제 싶은데 잔 투고요 말에 뭔가 수수 다 직단 신고 유삼제 이제 지금 삼을 차제 안 신변날에 감 매우 신변날에 더욱 매우 마시베스 차지에 다 된내 뒤중 이진진나 두고 즉 어즈 콩도 취부다 즉 뒤중 이진 주류 님요 어즈류도 아니 신나 살살 체제 즉 님가 되게 통요 수수고 취윤제 아니 즉 된제 저진 된제 간에 하세 지금 두간에 두시는데 님가 참들 다이도 통인도 수소감 다게 하세제 수수 신나 살살 주류 다 두고서 그제 규정 단계 수소야 신나 살살 살도야디 이제 차임 그래 뒤주 멍구도 다 뒤인 수소 증원과 자신 그래 수수 되게 통용 그래 아니 뒤인도 뒤날에 내주도 주인에 다시 제대로 가지 그다 뒤날에 문구치 수수 체진들도 통용 거로 봐 뒤인도 너무 뒤직 되게 있나 대회 있는 게 대리 사고 뒤날에 날이 아니네 김다리 너무 수수 장에 다 담고 수수 수술이야다 롭수다 수수 수술이야다 나 이제는 야구 총소 밤아 가고 총소 로바
1: 지시다
0: 리 지기 롭종 제베 제부 뒤인데 미디어 허리 마음에 지기 내내 근데 제일 주고 있나면 나다 단대 다 된자다 쫄람디 나앙 담고 샤디 나 좀 개심 쉬지 제일 동안
1: 제가
0: 이게 있는 라키 윤교 되게 익선 나고야 직제
1: 어 됐어요
0: 아 니버디 나 좀 라키 매버 찾으냐 주고를라고 찬이해 줘 봐 예수 겸교 다 로 춘주스나 다 로마스나 다 라키 메신도 다 주 담을이 된데 그 뭐라고 디스 찬제 봐
1: 아유
0: 지금 나보다는 못 매빠 안 맞맞 된셔 군다도 와 된셔 소통이들의 급리 밤에 디스디스다 라부차 주제 디스디스다 주에 소든지 시제다 모르디스디 신디 아니 지금 딱 공사관이야 모든 당담에 다 라기 매미도 모르 밤에 가지 부부 모래 호수 된 거 있어
1: 근데 소년제
0: 동안 다 라기 단데 레귤에 대해 모르다 당담에서 인도 송구래 그와 이내래다 당담에 당담에 사디가리 가르선 라기 매미나 두고 직티 칼로치아
1: 톱단
0: 디요 말다 팀룩 톱단 디요 말다 디 메뉴 좀 라게 메베 디게 이나 계란 이나 라게 메와 모르다 야 직체 이거 디는 거죠 라게 메바야 박박 직디게 감로네 취베르바 따지 안다 전국가베 감로기 디제 이나 그러바 아는 거죠 라게 고 메베 디파피베 안다 뭐부터 안다 세브가 다 디미기 랑고 그릭디 디게 인 라키 메바인 담비나 아니 지 딤주 팀루 다 기업다 니네 니 계란이야 칼루치야 톱다 메자 지 딤주 팀루 토담 날이야 개데 각톰 제베 투츠비다 그도 기업다 단제 낭담도 기게 단님도 르바 기게도 와 야고 신님도 수카도 단친 다르샤 가샤가 말로카샤 담이 이제 도바 그뉴 메시인데 동아 수수스베티 땡조 십제 수수스베티 가샤 뽑을게정 실린 이제 신이도 가샤든 예틀이야다 라키 주문 케제다 라키 주문 믿든지 나스지 경과 선자 김진년도 가스들레데 라키 유다 도스지 파트뉴리아 텐데요 제베니 어다 발라키란 테스 스기스르도 와 오늘 샤 라키 주문레 제단 디인도 잠바 피기 키란 로데 키란 로리아 쿠십체어레 피기 키란 레네딘데 지간나 나다야 마르슴 이지 책이 얼마 내려간 저 가지기 뒤에 나 기계님들이 꼭 주임도 스탄도 법 침배용 안에 수 그거 다 토스생이들 시에도 와 그도 이제 그도 제가 뒤인도 라기 매우 되게 당한 저 추월라고 참 비나 대기나 지에 챙겨 말했으는 건 좀 쉐토고 말바다.
1: 먼저
0: 급이 이제 찬스비든지 이제 초봉 건날에 이제 먼저 통토부든지 세자 디나 게디 네 좀 말합체. 지기 딱자체보다 그도 개비나 라기 매베 도듬나 취디 직내는 강냐님 중에 신지 강냐님 중에 이제 프로그레스 님 중에 맞게 봐. 봐. 아니 지금 로다 로 접견에 야침 무슨 나라 된데 스튜디오는 가서 체질 현대하러 봐.
1: 자직
0: 전남 그 체질 현대하러 삼료 체질 현대하러 저자 팀로 도듬디 체스디 딱답이게 체질 현대하러 지기 독생이네는 예제도 견해 예돈 개배하던 데가 최대하래. 저장아야 가봐요니들 이제 도로 봐. 대니니 견학을 잡다 대두. 아니 지금 칼로벨랍다 침 롭존치가 침 교리가 침 예스 알랍다네 칼로벨랍다 디브 스트로크 고레스 랑가 틱티 요레 디유사 바바딘데 야제 당침 예스 아니 바과 당도디 딜렘베토리아 딤디 다피기 사지피 딤디 닌다베 가제 아니 가르츠브레스는 라기 메바 다 바바디 주원나 츠브와 바과 다음에는 바과 콜로니나 뉴슈레 콜로니 안다 세브디네 이 거르바 안다 공부이네 에프 구거레 콜로스미네 디 구구여레 다코라 모델라 기 장가 장가 다 교링아 두 유럽제 쇼레야다 바과디 코란에 전에 강고 소스지제 도스제다 다친디 아니 르브날 팀드니 더 가제 코란 토덤 가르체르스는 신지가냐 님이 좋아
1: 아다
0: 니제 고금 니제 다도 안달라프라 순자 좀 니제 마셔도 담브레
1: 로리스
0: 다 안알라프라 이 인더스 주니 용 모두스피케 쇼킵도 편에 예제지 제동아 아니 간야적으로 쇼스도 빠진 치매부터도 와 아니 치매자 콘주유디 토덤디니 비기 짐주니도 그지 짐주 토덤게 차도나 루샤르다 코난이야 예제법의 체진 차도나 코난게 유미 토덤나 기타 디게 비나 루샤르 예제가 법 디절럼 가레간이 야 예제가 포 유미디게 지여바 다말 라프트 토마 말로인디 교글린디다 레네딘델다 슝셔브 레네데아 딘델이야 추동아 이제 추윤디다 이제 당부 추브르 이제 녀버데다 지금 어떤 동교 이제 당고로 봐
1: 나
0: 좀 면시 사실 동아 디 당가 주디 아니 가르시에 브레센다 체딘디에 따인디

0: ཤུ
1: ནམ ཕ ཕ
2: ཨོ ནག ཨ མ
1: ད ནམ ཤི ཆོ རོ ཅིན ཙ ཙི ཤིན དེ ཙོ མ སི སི ཆ ཡུང གི
2: རེ ཤ རེ ཤ
1: ནམ ཕ ཕ ངེ ཉི ཅི ལེ ན ལ ཆམ ཆ ཅི ཆེ ཇམ ཉེ ཤ ཕྲུ ཅི ཐུ ཁ ཏུ གེ
2: ཨོ ཏག ཏ རི ཤོ ལེ ཉེ མོ ཆ ནུམ ཅེ ལུ
1: མོ ཏ ཏང གུ མ རི ཉོག ཏ ཆ རོ རི ཐིང ཟ མོ ཏ མ མ་བེ ག ལ ཤ ས ཁ བོ ཅི ཏུ ཐེ མེ ནུམ ཆ ལ རི ཨ ཡུ ཤོ དེ་ལེ ནང པ་བ མ་ཉི ཅི ཅེ ལང གོ དེ ཅེ ཏོ
2: ཅེ ཛ ན ག ཨམ རང ཤ ཡ ལེ ཡུམ ཅེན ཏུ ག མི ཚང མེ གེ ཧོ ཉུམ ཅ ད
1: རེ བ
2: ཅི ཅེ ལང གོ ན ལ མང ཅ དེ བི ལ ཤུང ལམ དེ ཡང ཅེ ཅེ ཆ མོ ལེ སེན པི
1: རེ བ
2: མ སེ ཁོ ཡུ ཡེ པ ཅོ སུ ཡ ཉུམ ཤ ལ ཅོ ཅ ག
1: རེ བ
2: ན ག ཨམ 창보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뒤민도
1: 야구 크제
2: 다체나 아무니 지주 랑고 대제조
1: 조조 지주 랑고 대제조 알레고 안 나와 봐봐
2: 야 나 아마
1: 예서 겐근 전부 디지체
2: 어어
1: 대니스
2: 니스메
1: 다조 다조
2: 다조조
3: 几杯苦油苦养不烫苦油了把做千不米为切藏面激过了盲掌熊的也不远
4: 老南林街唐德克纳最新新北的前提呢三活日的十八三期小白去做古坦干木爱托了前天天东学习预备顶住天真西北球队顶住的前提的我听的前奏用吧等着那么严了南林街南出的十八三期小白去做古坦干木爱托了天东学院期顶住天真西北球队顶住的前提那里呢三不博还将忙被推举新的球员顶住年度的连内托了呀罗曼强烈那牛为跟琼大拉丁的区域接着我这里前天东七位巨人那里呢其实看了呀顶住期这个水质蓝汤可是他们说的那天路之南国广播呢我们来前天东西北局里面了来前期贴着矿场来我给估计出给松啊你出出堂来我给估计出给进啊顿顿顾你更容易将我们在那里啊修能够给修言了当能行给查州林给一年来配给陈朗东新北求应给地户的局界给让给同年看一年车这个那边同年孤难的职业了贴团新北林给那管家也不修老给啦，特气，我那做查着忙不起给啦哩呀，小辈从不休下啦，俺疙瘩忙不起那下。老给啦，特气，你特真来请给，能推我模特，谢谢那种啦，特气。
5: 那是，那你不提，你社会后面那里啊，俺做追击，特定追击的个，给现在开始收银吧。
4: 哦，银吧给啦。
5: 他那边这个地摊的，是吧？
4: 谢谢。
5: 新开门的熟悉的，对面个脱单了给的，来那个了给的，来那个谢谢的是吧？
4: 哦，是吧？
5: 对面个出国的这个菜系冷门的，出国日大，既然了给日吞不得，是不是说顶这一呢？俺说的那里啊，听过一面，给的看上脱单身边，脱单身边的那里啊，提送个个呢，也不急，休息下月。
4: 哦，对。
5: 提谈过的国家，你去银边住，银边呢？拉吉埃唐博日古古有吧？
4: 嗯，
5: 是吧？
4: 第一
5: 呢，罗松拉吉的那叫罗松的也结呗，土著古古有吧？是吧？
4: 哦，是吧？
5: 这个唐博的，听唐博的都写有，听你不的呢？出国的呢，可是呢，按照西部家有吧？是吧？
4: 哦，是吧？
5: 国家唱个大呀，没出的嘞，出国的按照西部的下追击的下，
4: 嗯嗯，
5: 第一呢，你把对。听你们那里啊，拉吉的哎，唐伯古古有不的，俺做土豆米那扎，卡路比那扎，顶这几个菜系的先古古有嘞。第二，你不吃，顺不的呢，俺做搞些呢，国家给唱个通嘛，就，是吧？俺扎的，他那个有的啥，没的啥不的啥，是吧？俺没的的土豆米，你个雷公爷，俺古这爷，是吧？卡路比的，你吃到吃个有三家，是吧？国家通嘛，就呢，俺扎通嘛，就呢。安尼看来是呢，出国的人才，人才的呢，是吧？秘书人才，
4: 在
5: 那里，加个他呢，大约等于六名是我的，人才秘书有吧？那秘书里也套有一呢，国家整个没接片，按照马通讲，按照葛玉英讲，第一呢，今年按照谁有葛个有，葛阳人不点开不热了。 디 라키딘데 인지미지 라키 릭딘 에 당부고도스 자다니에디나 틱 당부 틱니오 틱 숨스 주샤유 마란 주티 주 천다네레 로마보다 로세보다 로 쟁고세요 봐 어디 데스 지샤네 디바 저나 디니 디나라 간주 시규제 디네는 더링 칼로거든요 단데시 유 렘티나 로리아 그러나 렘디디 인지미지 달랑가 틱 쇼질 틱니는 따지당 좀 랑가가리아 게람지 지기 무주리 뉴슈르 디시어레 야니다마 니르방도 배운 거죠. 디인도 인지미지 랑고 치르디 계란 렘디디네 수수 랑가 수수 오십나로 나스 렘디디 카르스니 인지미지 쇼예데 대규레 게디 뒤인데 계란 슐름 갈이야 주골 따 지그 드럼마토보다 아니 견쇼보다 아니 디날이야 레드 진이 요디데 그 고기 유제 계란 랑가 티 나로디 야고도나 아니 록더 제제르 봐 록더 제제 나로 렘디디 나로 주고 매베 멍시 털이야. 된장 파르타 이베 멍시 골이야. 쇼이네게 게르규레. 게차베 간에 된장 파르타 니진진에 있는 로 예부터 빠체 파 로르규레.
4: 뭐
5: 좀. 뭐 도스 제장은 수술 나가 간 파 수술 나가 간 로르 뒤 가르시 걸었으나 가르스나 수술 정착 싱싱 저도 시기 열에 수술 좀 세티 틀림 딜. 디나 로네 가르 익스나 고르스나 기란림 디냐던 쉬유까지 파르테샤 테부담 딜레 갸나 까마차샤 컨데레스니 데도와. 세도와 파르시라 민두 감시라 제그무도 시그증 원절 파르 망스도 까메 망 제그 신스도 동아 한 시샤유 랑갈레 데르 망구 요레 카르스나 슝람레 차키 야루 요레
4: 제타
5: 지구 모주이 나타 겔람이 나타 다 수존르 벨랑가이 나타 카르시나 신제르 벨랑가이 카르 인가 랑가기 커투 임들이야 겨제인 딕스 겨워 여버와 슈룸 찍 머규인 카도 임드 카질이야 가지고 공공 조단들 야다 주단 여버와
4: 시실
5: 땅 가지고 시그 좀 조리야 야다 주단 여마레 야다면에 야게 조금 말이 디는 가지고 랑가 당부야 주주들 그냥 뭐 줄랑 슈룸 야 자주들 와다 가지고 야 자주들 수 딕스 코데몽에 봐 랑가 들 야 주주들 결혼기 남월이야 지금 주고 천다 요리스 천다 되나리야 지금 모두 그 채시 셰어 모두 충아야 지금 시그 좀 먼저 주들이나 질리야 알아 질리야 모두 채리야 주들이나 질리게죠 아니 마슐리야 가 지금 원보치게 이제 어디 공부 어디야 가고 이거 소리지 뒤간데 지금 축주 소리 겸교디네 마슐디 축주인 셰다
4: 그래도
5: 캐나랑가 야 자침비네 슐롬 뒤 모두 슐롬 나 자르디 마슐디 간다 모두 슐롱가는 축주네 마 법처면 시고 때 모두 순다 슐롬디 나 모두 겪다 인시어와 제가 어디 마슈 마사 처면 시기 열이라 도시드네 개초 말했지 시기 열에 제가 불음 타는 부이나 먼저 즉 축주 와 가세 가세 개주 쇠샤 열에 지난 전에 불음 가자 야가유나 아니 가자 야가다 통계 야고 매든 진짜게 약해와 열에 제가 불음 나로래 야스 야스 모두 체시 전달이가 대응으로 초 개비운 거래 랑을 모델로 양다 개배시고 미니게 나로래 초편에 초 당초 대응 거래 대유다 주주리는 감기 줄에 다 여말다 돈 중에 내라 돈 중아 랑 칼로 사브 임자 그봐 내랑 원신규다 랑 원신규 위해서 이소 다 초 대제 초 편에 다
4: 자매외
5: 나랑 저 전달 대응 거래 이 전달이 니 뒤에 대별로 전달 시 직내는 세브 시부지 주단 다제 용구래 식모로 와 제가 다니나 니네 있는 가르스는 상 창매 모신약 전달이 로바 숨버디네 가르스는 디는 전달되는 모신 되고 십조로 가 수요된장 어 다디 격자 전지 전달을 시작 삼매 이도로 와 제가 다니나 로바 로디브로 와 로디브 고대고 숨버디네 십버디네 아니 디 개가 세시다 준비 전달이 라버디네 팀다 준비 전달이 제가 디인도 디 나로리아 지금 증공조랑가 있나다 달로공조 있나다 슝놈 직다 데르 요르 통계 야르 풍람제 딘데리 아직 인지 민지 그림 주 전다 날 대체 전다다 게 조금 말해 그게 게임이 그나 파티 두 그래 데네는 삼배가 리징네 지기 풍람직네 지기 파주 두두 디날 삼배 윤교도서 야 디날이 야 전다로 가래 데네 불럼 야 퇴정이스 이놈 불럼 날이 야 국제 요스 이들 이봐 국제 윤에 야 딜레 통계 디스교 열바 제단 국제 요바 랑갈르와 딘제 국제 유대 중남대 상자대 커도자다 차인가 국제 나로고 칼로의 통계된 국제된 나가 고다고 이외 딘데게 가란조 천나디어레 야가다니나 시주에서 그러 봐. 어디 국제 딱 국제나도 인지 미지 수수 틸름데 랑가 커도다 국제디 중름데 상가 찾으냐데 국자리도 랑가데 부수 타고 이었어.
4: 전화
5: 열에. 제단 뒤뒤 뭐다 슈마 자고 열에라 수수 틸름데 나도 가지 쇼예데 뭐좀저 수나무

0: 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ད མམ་ཁྱི ཕ ཁྱི
1: ཁྱི ཕྱི
0: Ani panango ko kardo lutum gyori panango kye te awre.
1: Maa
0: kye te awre. Panango kinti zobri yamani kinti changma le te awre ta. Changma le te awre. Kye te chonango kye te maa yoy kyang. Raha tik chi la kye takta maa te apta tinte tik chi noa te yu na. Te shi naa chiku maa dimdru nye towa kye rang nye jaya tangre mian to. Le zui teni kye rang kinti ti chay chui chi tuku maa re. Che tang di yun tu di naa le ya ka chi anzu chi nye towa maa rwa. Chi di nye towa tinte ta timlu ku shu ta chi nye tinte ke ta kye rang di anzu di dimdru le zui di ka nang anzu di sep chi hachi ye kung mu tu ta di kante yu na se. Anza par kaan ka chui ku yun tu anzu ye tu te tu zobo te tik te te rwa. Le zui la yun tu su su ting lam. Injimijik tilam ka gyusa de ye da yun si yore kedi gidi ma yeb yina ani su su langa gan su su chimbre a panang go ta yun de panang go langa de gedor a kukje dik ji de ani nye le kardo de gyog shub da kukja le de shukja ma tob che ani shukja ma tob de tatal chin de dagda de yun sa anti gidi su ju gu ni che che ani tik de su ji yun de chonang go chu go da do do yun gure shukja ya tu ju ra ma so ba ani kardo lo do yun de di shuk tam chu su Ani tungo de ye chenpo shivu kyeb su, pige chugo de, jitan chen chugo de, bet chaklo rang chin shaadu kwaan chugo chungo de.
1: Nonsirwa.
0: Diga zay da shuk chenpo dung shaawre. Di yindu nye le kalob de nyam nyo shira yaw maare, shunglam deli ya, chik shuk cha gu ya da, lam di su su chogo ya, kubze dine mora dine, dine kyeblo ne karo yungu ime tungu mindu de, kasha ga tungzhi tanggara wa. Tungzhi tanggara. Anzul kalob mora chaya ga danyi ga, tungzhi pyu tungzhi chenpo de, 다른부 국제다 리쿠조든들 나야리 된데 마담자 동계나 따고동아 동지 참부시 없던데 수수 동도 접접배 아니 자자가 배 핑계는 거 주주디게 베르게 뭔가 삼삼 배 동지게 디디나 겹쳐고 말해 세상 디 인도 잠바 수수 팅림 수수 세브조고 거 팅림 나 카도 침비는 아니라 뭐든지 동고 접자 봐
1: 계란게
0: 레고 나도 토담이나다 대 알아주 칼롭들이야 숨겹치고르면 더 딜이야라 동고 접셨을는 이말 대답시야 말 되게 수용 이제 동교로 봐. 저단 뒤 긴지자주 채용으로 긴지자주 지도 안 당부 동거 자스디 림디디 수 림디가 동거 제도 더 그래. 대 당부들이. 델리아 자가 다니는 거리 펑조한 거 제조 된 스그레다. 제조네 고다 고고셔 고다 제빈 그래. 좀주 레저 탁자 신이가 고고셔 고다 제도디 당부 토스들이. 당부네 니부 토스디 디 제조 된 디 알 제조 된 스토 용 그래. 저단 디인디 누가 저 림디 디인지 민지 주고 전부 다니니까 렘디 세브 당고야지 니날은 아주 단다 단 남시 저도 전부 이제 남시 저도 지도 약해서 칼로베 모르다 그 코류 세샤유 코류 뒤진내 슐룸 코류를 니네 남시 그 코류래 남시나 저도 시라 치제 계란이 주고 나록 농용 되게 배줘야고 지모도 제제 아니 저도 치제 부수도고 치제 답고 니 담보다 즉다 지금 안주 니도 단자 모르다 매겨봐 아 저도 치인도 아니 니조 야니 소르제 아니 부수 더유 니치니라 삼로 다야 고유니 아니 문나 치고 니르 봐 아니 즉 당가간이야 처진들의 통인도 대 미간이야 문나 통 디인도 어지 어지 치니 소든데 제제 아니 니가 있나 삼로 다야 고타야 소든데 차인구르 제다 만조 지 칼로벨 랍제나레 뒤대벨로든 접시위 시제랩디 인지 민지 탑시 멤버체 디나로레야 롱뉴 딘제 배제 치단다 대중간 당 아주 개가 되는 콩대와 사직으로 봐 모레나로 어디 죽고 있죠 근데 최고 이미 또 간가 지기 잡았던 뒤 근데 죽고 있죠 최고 이미 사과지 뒤고 있죠 근데 최고 이미 저도 측도 거죠 근데 최고 이미 아니 최고 간가 지면 사과가 모레나 주인구로 봐
1: 시진
0: 먼저 가지기 잡았던 뒤 기본 배기면은 최고를 그렇게 지그를 잡았던 뒤 기본 먹이면은 뭐 잡아가 모레나 주인구로 봐
1: 제가
0: 뒤 뒤 나리아 최고 그 롱뉴 되게

0: 주치야디게 익섬나고 요래 저다 디인도 용아주 직 터링 칼로베 디날이야 틱럼 세브 치고 야스다 터링 계란 주고 디 단등에 라기다 주고 직 튐베 멍시간이야 아니 대자가 십시디 차는 봐 디미게 된주기 직 직 제왕 된주다 총래 된주디 차는 봐 주주 마여버 봐
1: 되네
0: 주고 날로그 된자가 시고자야가 토스니 되게 참바 메소기 요체되게 참바르와 니미기 주고 날로기 지 모르교가 맹감되게 참유바르와 디미기 니가 니소용기 딘데게 천다 수르송고 천다지와
1: 먼저
0: 증거 배우듯이 그렇게 제가 다니나 디 천데 디 나란조 터지기 전달에 디게 참구구유바 제가 디멍 시간에 지나 칼로브디 있는 레네 시제디 야고 신고구유와 다나 주기 단위로 주문 그게 지난 지대셔를 주고 팀은 그 주고 지난 지대셔를
1: 지나
0: 머다 단위 머다 단위 수 머다 토덤레 토덤 가르신 주버디가 된자 토덤다 주고디 된자 토덤레 토덤이레 제가 디 인도 잠 디나라 아니 레주 지난 레주 지도 다 딘데를 국제대 통제 말 축제하는 거 그렇다 통제치다는 거 그렇다 알아
1: 지리야
0: 디메게 봐 지 딘데간이야 수수 년에 원고 체제 어디 총조르샤 되네 심지 되는 얘가 열다 딜랍데 임다 보고 되네 루부터자 되는 것다 섬 딘데기 년에 양원통 삼루 여봐 그봐 대조간 것다 딘자 레조 원고 봐
1: 지실
0: 최단 디 지기 임다 되네 있는 얘가 탁세 치신 바 할로 얘가 탁세 수도 딱 한데에서는 딘데 질이야 내주 딘데도 딘데 질이야 모르디 두두 디간이야 랑가디 있는 직간공 이제 겸계기로 봐 랑가디 있는 당십지 계기 딜레간 수수 얘가 탁세 치제 믹시시 겸내면 더 삼제로 봐 직겸내면 더 미어지 주기 삼 대조 강한 저 칼로베 즉 시제 나로그 시자 시제 나로그 시제 시제들의 차용구를 저단 디 디멍시가라 아니 칼로베 대자 자대연이 그사 자대연 전부 시술 시세샤유 된자가 자대연디게 세브신 구구유로와
1: 지나리아로와
0: 절남 그 자대연 생이로와 디미기로와 직 도교 탑당 자대연 생이로 되네 있는 레저기 교다긴 가리 이미기 자대연 생이로 디제근간조 되네이나 직 덴자가 다든스님으로 다든 전부 시든되게 드세 슈탄교든되이 되네이나 아니 칼로보다 직 먼저 직 지난 도담 세배 버르고 견제되게래 세우유의 견제나로래 칼로의 진짜 세우유와 칼로베르바 레네가 라기티게 슈다디게 세우유 톱단라기 세우유 디 세우유 김제 가르스는 톡템벨로 규민도 내줄 첨불하벨로 규민도르바 수고야 나자 첨부 유벨로 규민도르바 제가 딘데기 체륜베 지금 체진 세우유 신인도조 다도조 세우고고요레 인지 미지 주바 칼로베이나 니바도 라파도 먼저 조교 집에 나로르다 추주시 무티 주거다도 있기 아니 팔람래야 바닥을 변할래야 예수 가면 용실이 니슈 겨부리 사투주다 도주 팀도 도담로와 내내 권다 추주 주변에 대처 말에 권다 추주 주변에 토랑 추주 가베 버룰이야 뒤기 최초 말에 쓰여래 대조 강강 먼저 뒤기 도담게 신고고 어래라 칼로베 니바도 따라 가갈 퇴비 인삼제로 봐 가지기 니 GBS 과샤 유삼베 딘직 로바 GBS 톰베 메삼 딘직 먼저 지 절람 간에 따다 마대니 소딘데 따다 중앙은 먼저 익삼나고 요리 저단 뒤 있는 먼저 총 아니 더리는 다든게 주문 망할 간데 주문고 유튜 디토리아 먼저 짐주 년도가 주문 인가 유스티가 전다야고 저야다 된자가 지자야고 치야 디미그 꼬리야고 치야 뒤 총제 아니 지 모든 나라를 지금 민감 춘추지 여기야 원자 모든 나라를 주변 로봇합자 나보다 이제 중국삼나 아니 법조 법조리야 이거 민들에게다 무리 없으나다 이제 민감하게 민배 이제기 법조 이제 거래 민경원과 미술과 이제 그냥 법조 법조리야 미술과 미세요 지금 민 비나 모든 동부다 이제 다주 밑에 모터보다 이제 주도 비게 바둑이 주격통이 주나마 주통이 디제기다 가서 레네 멍구치 미술과 잘에 능게 열어봐
1: 그러면은
0: 저답도 주 있는 비기나리 아빠 주법주 시작해 디구지도 구요래 저장 가서 디나 대충 있는 가서 디제기 다 남시기 주기 다른 주디디 남시리군 다 짐주 토덤 쳔바 주기 토덤 쳔바 디제기 파주 제바 체제 지 디나라 차베나 파주 튀제 아니 칼로베 지기 진제 나로래다 만아주 초벌와 진짜 초과 주의신 주 디나로리아 단제 아니 대리도 디 사제들 착샤 사제들 대론도 봐 통계 연말에 아니 인지 뒤주들이야 조교관의 익셉처럼 지 tuju guji yao chiro chiro ba. Dime mto jube nga tuju terida sengi le me sim le le garje tang chimbi yina. Namshi yao me tang bi ne ane jim juli tuju laya ge niga chimbu yore.
1: Chida
0: tuju ina nga zo jik namshi le denja
1: kuryu
0: dungu ya da. Kuryu nalo le shunglom chakin
1: rwa.
0: Dime ge jik namshi ge chakin. Dinje liya nga zo kalubaya jik sukshi detan imi ge chakin. Dimiga mocha rwa denja ga yoche chamba la nyubi yubayachi dhiga chakin singi sopa dhizu ina nganzu changma ina yiksab chitub ina
1: ane
0: nganzu jitaan chana thayadi ina nyungyuri rwa dati
1: jirisi
0: thasib dindari dati jik nganzu khari ina leko tuk tuk sandi da yonsib
1: dindari rwa
0: da ina le nezu chimpa lani yungwa mara seta nganzu nyecha chinde na tonya jiliya kenyi nga rwa gansu liya mocha jik nganzu jik mocha chunju dindari rwa Sondre langgo chungu di de pikaas rwa. Di de chik nala mi, ta chik le mi lu tu nye nam yu. Lega chi nye ki piki jinda di mota tsai cha lega le mi yama obi na dala chay gu rwa. Ta kenan zu di nala lu shi nye de toba oya ta jala oya di nala ya mi mungu lu che. Ta mi di nala mi siya chan kub di mi jiong lu sha duwa. Ta meb chiwa mi kye ta meb mi di yun si di mi jiong lu sha wre alu zi che. Ani di indiyu di li ya khadze lu ya yore sani piga sa di mori chunju sondi lango chunju na minga li lu ya yore.
1: Shiba li kila.
0: Dham nali.
1: Shiji.
0: Rwa kore di nali ya. Mori tansi di nali ya.
1: Shongzi di rwa.
0: Di nali minga li lu chung mari. Ine yib logo di nali sondi ko dham nali ya. Ani ngwe somo do lu chung mari ba.
1: Shiji.
0: Chata di indiyu. Ani di chugo di duksa tangja yundiyu. Ani chugo chenpo dinde ka jige kukje na lo li ya. Chugo chenpo dinde ta jibu shibu dinde lu. Ani katju yundiyu. Ani Dakta ma tepchi je rije, di gangli ma nimdru nil sokwa, kashay ma saadru nil sokwa. Ani jimdru le zui di ina ngangzu saa chana, ani dekuru wa. Ani tepcha di mordu duksa alo kibdru guri, ani mi jik alo thangbu kibdru mi peti kudin lordu ngamda da che, susu yiksab che samlu kuru kogu mara. Mi pe jik da, jik na zhobri, nyi na thamathoma suyo chabri, jana di yintu di nali ya dema zan mienpa. Dezo ina ngangzu nepsu dinte jil zi che, changma ina lopchon ya bu che che, jik maungba na da tu tatewe na liya, denja gan liya, totam na ya da dinte gan liya, yiksam naro naas.
1: Longsi gila toje na.
0: Che che tu yik di to liya, terin kanyo zam chik tu shugu yinsi.
1: No, lisi gila lo toje che.
2: Zhishu lempu, mang na yang.
3: Dinja zhishu, zawa yi.
2: Nga zu, shunglam to korin yu che le gedi mi donwa ta. Kori xin qi zhulam mi zongwa, qiara dong ni kori mi dongwa, kori dong gup sim mi yongwa jie qe gyu ni, kye gang xin tu qin pushi.
3: Tu gyu ngan cu, jim zhu jiu sui le song zi xu ni, zhulam din jia tang, ye rup ju sang le di ni, zhulam xia dong yongwa qe gyu gye lin qe di, din jia tang din bie zhu xu kor yu ji, tu mong to dui gu.
1: Logilan tochi tanda ngana zu kyu yin dikbi toli ya chacho jige chwa xia du yin din ya jian lin san ru nal kurang chwa yin du sri xia la ni du ni sou sum lo li ya kurang kal wei la ge lin bi yin sung ge an ni du ni zip xi lo li ya kurang ge tanda lang ko chi zhe ji zong bi yin sung ge che zan ji ge da de che bi na ngana zu sui gen ji na sa ji ge chwa xia du yin ge lang ge de ya se ji san ru nal
0: ta di zhe shi de din na kurang ge din na wei zhang shi shui de zai ren sen da Susu mada tang tang jay parthi bine susu gyan re.
1: Thank you, Rwa.
0: Susu mada tang jay timlu da gyay na di susu gyan re.
1: Tani
0: nye di nal ka nyi shi yu ka jik lab ki kebya ag mi yu che jay nga ka ma tengu mada mada nye tang bine di le ina nga zu mada jing ala la ki sum pe ju che tuku or ba.
1: Jiji la.
0: Don te sa na. Don te gyo di mada la ki pe ju che tuku yo ma re. Ta don te me na la ki shinda nyi zi dos ta ju chika chi zi. Rotuku yorwa, tati laki di kebya tundarwa. Ta kuranga nidon nishu tsaksumla laki di lembi na, nidon nishu tsaksumla tsepsibido kuranga laki di ngunjo khalwe laki chadi yorwa. Dinali ya, ngunjo khalwe na dinali kama chuk chaya ya mara, kama chuk chaya na ngunjo khalwe di narkyang chukri. Narkyang chinja, narkyang na lo ya kama chuk chaya na, ani narkyang ngunjo khalwe lo nyi na lo kama chukri. Chung yi tumbe, chung yi che tu, ngon chuk
1: kala wad,
0: bete chirtin chabri, laki ni meb cha tukri. Shinda yi ni kama chung yi cha na, yuk thangbu din lin cha, laki ni ya, gyalan cha yorwa. Ta di ngon chuk kala wad, gyalan cha tuku ma re. Chata di yin du, ane kurang yi du, nishu sepsi na liya, mora tu zon bi yin, sarwa. An zon je, ane tu du ki di gyan titu, ta kira ma zon kong liya, kira nga tang je, kira par tewi na. kiranga zangmo su gyure. Di kiranga nong gyore ba. Kiranga nyatanda dinan julam sachi sheyi wa khaluwa julam.
1: Dinan
0: kiranga julam da kiranga

0: 本就孙军娘战列前巡集。
1: 三个人结婚干啥？第二呢，平东阿伯在做别堂，今天准备在送日子办丧事。
2: 天地来在那许个南屯组呢？王军正去，西镇开公所得心能够。习近平去清江公把老军团拉到第十七团，人员增驻。来个了白军节前年，平江榆林的国团半大狂被拥过了，孟西三国西点国别，南宋南魏国团。
1: 龙王女婿看他们西北没得增驻呢？敌人钞票将他们下当都不提，别的没日刻个忙做错了，偏把全部准备过了许久。
2: 让军给推个准备，杀退孙中山不西北，大国错把四川团重庆土，大国陆军就这位过了。
1: 干么子点起？毕竟都第二兵只有保卫党，中央起来的给我们那了，接下来许别过了。
2: 刘将去，西子西镇军用他创设他的给，管的他当所来团了，都是南魏国所言。想不到天地里前去，南屯西镇那么深了呢。
1: 那个刘能能做白事，今天准备在苏宁，让军中央党委的书记王军正去，西镇铁公所都是南的。习近平给陈江广播老将他拿到了定时批复单，直接书记习近平去，票价那天过了南魏高贵开心堂，退休设备党给票价再去老将他拿到了定时批的，党中央给特别规制堂，让军中央党委的那个浪子团结特勤前来。年头军都抓不他，他从十点起的，冷水推上他，团结下就了同志，人情赞助，来个了，没存在钱呢，贫穷身上特别动他，实际钱去赚点钱他，平常有人得过当，不打空杯用就了，梦想生不心定过呗，年数那么少，他是从今儿接得住，城关也那句，地里阿东所说，别个王军正去，人地里走不他，我最先行，所以我说，点令送军去。吃到团结吃醉汤，西镇酒庄吃醉，吃面前街他都能说起来，听了这些闹嘛事。他是唐彪接的那些领导把人，咋子也成不了那回事。况且西镇酒庄前边啥都也能不出席去的，送吃不送去的，该啷么说？团结能不吃不汤？你们过你们酒的都不需要当的，推到的制作汤忙的对么？先到都不汤，人家跟别的塞了去的，外面人家西镇的他谁都不汤，见嘛穷困难，都不加过呗，能说那回事？让军中接着听，得送直接不说话谈，别叫了你说，女婿直接不说话说，只有钱不了。王军正去，接着那些领导把人咋子也成了那么谈，把那么谈，你个气味我也不知道妥当不谈。别叫了你说，出去了东地东嘴说，钱多些不那么谁。况且现在的爹奶领导都不需要接了那么谈，前阵的爹奶他们自己内部接了当头，哪在啥不批准休息去不谈，哪个偏执党哪个出在黄头当官。上海个天宫在这当内，得不用他做的内部写的动物谈，接着就追随党变成了追随的宋教表不起鬼白年宋那么谁？让军中点令宋教官东的内说，王军正去，蒋勇就点令宋教那天被做进去什么谈？所以我说，春节党似乎看个点令宋教个那天，官东那么么事，提前脱白，春节来看两看的那么谈。让军中单位的吃不消呢，蒋勇的加些谁这么那些人多白？赶紧别住去吧了，突击去寻东西。得些不吃，王军正去，当个昨天做的不错去。罗定习近平的所幸难为，党中央去，票价来定了再推通钱难呢。票了点令他，票价健康，他怎么都是自己团结起，三团结有。你到你三个人打我几把了？直接说起习近平去，中央工作组被那撤的，票让军中五年内拢出去考了，点这学位去过了学不通。让军中等为他师兄给来对念书什么嘛事，松懈开心能够，培养培点他，培他了用我气不了。唐道培的七岁点令他，几座点令，每日团结，全路前团结用我气贵些，念书难为。俺说来对家也不着急了，团结的看着他，心真是宽点难有。让军的人家怎么看他？拉瓦多点令宋江特出的七岁的初年托了党内，点给人家他就让心的对人的话顶受了么他，都是些什么？顶住些电动，宋江年都不接接的。直接说起习近平给改革开前的光团老将党拿到了七八趟，台南蜕变，参政党蜕变几天到我趟，得到马步了，等着杨大姐呢。让道啊，咱们老了寻到了这八趟，哪两人组织去吧？两个了官的动物接接的，军界没不了，跟着苦什么趟，连个主什么小路党呢？人家我算他，点将给人，点令宋江接的那段卡也不值不脱。 차제 때리게 매제 타점조 륜체 리게 미국에 내송나무시 완전정기 제급지 지원 대자다와 땜부조네 때리는 소녀가 대응하 된주 차주로 군대 휴생동마타 튠제 때리게 첩세당 제조 코리오 땜도 동구 제급지 첩세 대자 타제도 소네 타제긴 듯이 땜부조데 카체롱 오집에 탑조 띵서 빼고 중화매직지등소변 뉴시 땜부조부타 중화매직지등소부 주인교로 군대 당내 문주 말라카 대구 창도 당토 미숙가데 무에다 나중 사교로 슈접토 추로 레디오나 침신 도담치 슈시어 동타 뉴신 지단지 변자 땜부송네 레게 장구이 왕스 당진 지구 침정 뉴시 사도 당내 침신 표정외 주제 토르 동구 침정 뉴시 당 침정 지답 지대 대닝 송외 레가라 군대 당내 체리 진타 람스회 당 주남진 침정 진제지 섬시신 대닝 송외 레가티 균도 주바당 다도 주문에 시름도 등교 지구 침루 집대 동외 레가 균도 변내 망조지 코대베 계시당 년조외 탈람토네 망조초도 침루 치자체대 지소 용수 장도지 침송타 침신 등주바 등다 체대 침최와 내등 타수 지바라 침주에베 지게 다수의 성부시 주바 지구 내등 진조 윤정체대 유공 섬시 대내 니근고 손치 수시로 동구 我怎么用过汤 就怎么汤去 普内前过去是就军中去的 头村上心汤 文巴上心 前日当团备 习近平不及七路当内 记作电视机金融国村七修七路东归行前日的大连南村团军宁不起的记作九九马拉党九九女别停日间记去在多路东归迷茫的狼族托电不狼内迷日刻个马族的通囊汤济囊电视从囊界推的东归 퇴럽사비 펑자원 염룡 균종타 폐제동타 숨체부지게 얘기 남수의 튕균에 된체대 집에 된자들 얘기하라 통전치 구시 능고 기스체도 튕균에 못체네 슈람 전주타 아준소 전에 접근진 이거 립시르타 타주 지수체로 당토 섭체 된자들 연주 미나바 체크하라 미마망 소지 세소당 균노 된자 게렌치 구시 좀시 완전정키 진수당 고치기로 슈능 잡네 最最军队流失动了他天就才就是他们这些的那个规则卡天道的确就给人

你是你都那么的错了心<音><音>

진지 매매 돈이 쿠르버데리 나라절이 태조 매매 돈이 루이징고 진지들이 너부터 나라서 게임은 게야디 저그레스 럽투 마레마 야도부터 야디네 참가 케시 마시 케시 루가 차지 삼바데 람주 모욕히네 띵하라절레리

ཡང སྐབས སྐབས ང ཚོ སེམས ཤུགས ཉམས པ མ ཡིན པར ཆ ལེ དང སློབ སྦྱོང འཚོ བ སོ གི ནུས ཤུགས གང རུང གི ནན ནས ཁུ ལེ ཁབ ཡིན གི རེད ཤེས ནས སུང མ ཐུབ པའི སློབ ཕམ དང ཤེས ལ སུང མ ཐུབ པའི ཚན སིམ ཤེས ཁི རང ཉིད ལ སམ ཤེས མ ཐུབ པའི སྐྱོ ནང སོ སིམ ཁ རྒྱ ཆེ མ ན བར ཁུ ངེ ལུ ལུ ཞིག སུ རོ ནང སེན ཇོ ལེན གི ཐོག ཁུ མུ ནམ ལེན གི ལི ཡ གེན ལམ ལ ནེ ཙུམ ཅི ཐང ཡི གོ ན ཝེ སེམ གི ཝེ ནང ཤེས པའི པེ དེ དེ ནང གི ཙམ ཆ ཤེན ཐུན ལེག པར ཙུམ ནུ ན རང ཐུན ཤོར ཐུ ཆུང ཝ ཡིན ཤེས པ ལེན གི ལི ཡ ཉམ ཅུ ཤུ གུ ཡིན པའི ནམ ལེན གི ནེ ཐུ ལུ ལུ ང སེ ན ཡོ བ ཤུ ཤེན པེན གི སམ པ ཅང ནེ ཤེན ཐུན ཅུ དེ དར ཆེ ན རང གི ལས བང ལ གྱོ བ ཡོང སི དེ ནི འཇིག དེན དེ དེ ནས པའི གྱོམ ཅེ གི ཆུ ཉི ཐམ པ དེ རེ ཆུ ཉི དེ རེ ཐང དུང ཤམ གི ཤིབ ཅུ དེ དག ཆེ ཆོ དེ འཇིག དེན དེ དེ ཤེན པན གི སི ལུང དང ཤིང སི ལུང དེ ལ དེ ནས ཆུ གི གྱོ ན ཇི དུ དེན པའི ལས བང གི ལབ གུན ཆུ གྱོ ཐུབ ཅིག དེ ཡི གི ཕམ གི ཉེ ཉེ ལ སྐབ དེར ལུང ཡོར ནི ཤེན ཕན གྱི སེམས རེད ཆམ ཚེ ཅེ སེམས ལ བརྟེན ནས ཆ བ བསྒྲུབ ན ཤེན ཕན གྱི སེ ལུང ལ བརྟེན ནས མི ཚེ ཆུ སེ ལ གུས ཤུ ཆེན པོ ཐེམ ངེས ཡིན ལ ནམ ཡང དེ གི དང གེ ཁེ ཆོ སུ དུན གུ ཆེ ཐུ ཁེ ལེ ཉེ གྱོང ཆེ བའི བར དོ ན ང ཚོས ཤེན ཕན གྱི སམ པ ཧ ཅང ཁེ ཆེ བར ནན ཤེ ཆེ གབ ngan chur xin ki gyun chu thang ga ba the mi di yang a we chung le gi ji zo nang xin bian thang jie gong suo de ne ke le ni gong ya bu che tu ba si wo de bu ji wen jiang ti gum zhen yang chung ren ni yang a che xin zhen zui gi mi ji che ba xin yin be xian la san xi thang xin bian ki san ba ti ji ta su ha jiang ke che wa yu li 태양 신변기 꿀롱 시켰네 주베 차와시이는 응아지 잠마도 제부 삼부시 도교 니대이 롱순주 원토 징동 설레 자제 징일 칸기 강의 신도 치외 징일 칸시라 로교르 체유 징이 강테니 랑호딩 가치기 카바튼기당 칠종치게 시리 겁티두 랑콜 키 카발라 사르데 하장 치와 마세 어지 꾸미 친동 키 철럭 출신 유베 콘즈 고급 대당 뒤네 두동 로게난 폐게 침부 총유 웬양 철럭 당 사르데 티 유지 리미 동차 망부 유베 킬레티 닝게 내수 겨와지 티네 미신키 모주 체부규 ཁོང ཚོས ད ལ རོ རམ ཆ གུ རི ཤུ དོན ཆུང ཅིང དུང སོ ལེ ཛ ཅེ ཅིང ཡར ཁང ཐང ཅིང ཡར ཁང དེ ད ཅི ཅི ད སུ ཅིང ཡར ཁང དེ ནང ཆུ ལུང གི སམ པ ཤུག ཆེ བའི སོ ཚོ གི ཙན ཚོ ཞིག ཡོད པ ཤེ ཆུང སོ ཚོ གི ཁུང མི ཚུ ཆ བ ལེ པུ མི ཇུ པར སིམ ནུ ཡུ ཚེ སོ བེ ལེ གུ གི དེང དུ དང ཤིན ཁོང ཚོས ཅན ཝང ཐོ ལོ ཐུན མེན པའི རེ བ དོན པའི དག གི ཁེ ལིན དེ ནས ཆེ མི ཁོ ཅ གི དུ དུ ལམ ལུང ཆུང མེ པའི ཁོང ཇུ རབ དུ ལང དེ ལང ཁོར གི རུ ཚོ ཞིག ཇི ཚོ ཆེ ནས ཅིང དུང རུ ཡོང དེ ཁྲམ སང ཁ དུ ཐི ཅ གི ཆེ གོ པེ ཡུ ཁོང ཇུ ཅིང དུང སོ ལེ ཛ ཆེ ཅིང ཡར ཁང ཐང དག གི དུ ཁང གི ཐ ཁོར དུ 这里忙不着呢 京东 所列 在这 今日康堂 但米给拉 满别堂 孙金切 况且 京东以 穿蓝切卡图 提着蓝果果呢 这感起 给吞布 打了捐打 捏住地日 罗杰人 捐退的穷月 文章 况且 恰确地他拉 打起桂林康阳马罗板 铁列多地 心术极度之内 今日康体 给准恰恰头下辈地
미디츠 진일캉네 카마체파르 로드윈게잠신송 튜림티나 만소르티베 경군니 쇠바 제가와시지 윈경 다키 캉라보잠 메발 용조 리미튼도 루지 심지기 켈레기 편제 토르틱당유 디다르체베 탄제니 경군 쇼친티베 자샤틸 케보 용부촉신 리미남 너슈탕 뽀베 킹바귤라 탈 진이캉 디니 京东 所列, 자제 코리 수준 차샤기, 차셰 개진시도 교환하세. 뉴브 첸부, 퇴신유. 지수, 라리앙 京东 所列, 자제 진일캉 딜러니웨, 갸발 추제 퇴기 지긴키, 진일캉식 도린체네, 던지당. 진일캉디, 진제 옌라 진일캉토 교화당. 진일캉디, 겨줄레게 겐구르미나니, 난츠 로망 거도 냥네 겨준 체베 랑고르키 카바르 튕기 소제 통맹 군진지 콩키 옌라 진일 칸키 우슈 군진키 토겐 시베 겐시기 시지 중급 송투 다경 문제 신키 술 로급 체유 시인 탄데 미셴 라파 로급 지긴키 초스 랑유 TW 초안니 주요가와 시리 려왕니 진제 섬유일에 대비 시리 아 갸바 추제 퇴기 지긴키 진일캉 디리야 총제 첸부 총유라 京동 所列 자제 초배 응아홍 진일캉 시기 문에 초과 용라 제지 하장 첸부 시아유 문체 다키 클래식라 로격 체경 삼시무도베 리미카지기 간요스유 이난 리미남기치도 다장 이체 끼마뇽라 대외 정류 유구되네 배준 균체 매부체베 제부상부티 라리앙 다키 초스 민중 생겨남소 이렇게 잠지티 샘비 규제 샘나리아 농토로 근제르시 총유나 단독콩리아 잠지난 쿠비네시 신투인 레과 주비인나 장투인디에 쇼리아 주토야 디인디네 단독콩기 잠지난 로리아 존부권 릉니기 수수 배수연 잠지 샤제 된다 강로시 규제 남을 링겔리아 워드나 손 딘제손 잔투 규용은 주 소외 출리니네 수수릉니네 고주제 기심의 용잠탕 신편의 망잠 진짜기 삼루시장기이나 정리기 둔다디에 쇼리아 조토야탕 치료분 남리이네레 미비상고시 둔도브리 성길 타팅상지소디에 차샤비이네레 기심진기 미망다시리아 삼루티에리이네레 갈래 마고시 제워리 비샤샤는 정리슘네 칸이야 구루 딘데지 트리이나 수수정이 키기한 손에 제거범은 인발 레론 마고치 다니보 니만네 다와 다와네 롤치제 딘데스체 님보 냠네 지체고 되지마이나 기랑게 정이기 기르심기 삼바디 쇼침비지 키비나 인냠데 초바지 손자 이나로니아 정이기 기르심기 삼주 딘데지 장제 차레비야 이네지 딘데기 초덤나비나 치 타메 튜데 정이리아 경구 포그리 삼사라스도 비차샤제 슈비나 양 초베나 로리아 지지 제모도 블라소바 티웨강 에러신다게 미피킹 양 크레스나 아다 예심 잡도 아광제 수수다 타 링당야 딘제 제제 아 쇼리 니네 수수 심캄 균티야 딘제 셴비는 심캄 딘제 야오마 준비는 런이기 레롭탕 당내 신기 김자나 발리비네레야 수수산다 탕 보주 파만라 소블야 론데야 딘제 기 쇼겐이 부서 세자 난주이네레 탄도 콩 잠제나로 코비나시 장든 경경은 이봐 신든 주변에 있는 심나만 장제 신든 주변 쇼데 해장든 뒤에 쇼리아 쪽토야 딘제기 가레스나 로직 장비는 정이기 초아게베 그림 줄이 있는데 간에 마고치 세도 비슷한게 생겨나 보소 참디리 두 디린 다우기 고간 시비에 리젠디 주삼 다가시 위니 天地里真奇，是不是千百难看？
kye chun la thang, usan chum du la ri. Nam linke, simja na go.

0: 谈的你毕竟起去做你就做孙大大事
1: 你看了你
2: 看你
1: 这种龙天年轻烈工这件龙天衣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쥐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 리체
2: 시계라 쇼베 베르베나 마탕 잠링 사초 칼리베 베디엘롱 체인 생길랭게 공감상 나남조 사듀 모자르템 규제베 지조 담레 레제나 제와 가르시 말레젠 조조 쇼게 로데이 디랭기 뒤즈인디나 디글 리공기 사르고바 벤조 라게베웨 치디티급 장지 자준 입진팀 사농베 유기 괴바르다 시보쇼게임베 땡게즈 센세이 오쇼 생길랭게 베기리 제시야기 허인 전부 루트삼 서부군 라가분니 편정 맥주 총계 리루종 양슈 향기 나공 본점 롱비 난도 차유 본점니 문두 초바디구 낭세 낭슈 초구 야게 예다기 초바시니 마마 유티 표현업 긴 조람 조 기가 유배 계슈 산다 평균타 치긴 지겐 람 딜라긴 시베 민티 편정기 대매 강사를 개겹치 잠 유지 롱바틸 지도 유고의 바탕 정중기 통공 망측이 증례, 추루기 루규, 나릅기 땜규소, 퇴몽 마인비, 개주 모두 퇴신, 나위 염교키, 지랑 퇴루와슈바 마세, 원기 루규트, 본종 대관탕, 퇴대 안비와, 지지 삼무총대, 퇴대 안비기, 끝이 이거 톱녀와 마세, 권비 가장 최토, 생계탕, 낭센 뒤갈골기, 무의중 땜규전비, 첩센총화탕, 라바르토, 미망 칭주마, 퇴대 람바르토, 본종 대관기, 믹스기 피수탕 내린 습지 수리 망망와 내주 대비인 저든 저와 섬의 충대 매제 공부지교탕 탄삼사디 미리 퉁지제라 라는 매별 제제차유부지 롱부티 플라차비 서부군 하가부 시주차비 니리티 탕장기 구유탕 지차긴 지도기 깨우군기 이기탕가 제시부지 현종 내주 총기 제주 총기 서부유고르기 고무체비 계지 개난키 군준 유고망부시 내티르 유고 니세르 편배 유티 변조 용법 판뉴라 퇴긴 상부준신 유지 롱부티 플라차비 서부군 하가부 시수차비 니르틸 민민자와 나잠 뷰수이바탕 지리 자치와 서부군 하가부 세그이부시
3: 반가워 다시 팬도사게 롱바 안 되이나 저던 불전 롱바 세 롱바 그런 게 매일이야 불전 롱바 되는 세게 열리 펄라 다 강라 대 강라 털라 카르세스도 잡아 공라 걸보 세게 열리 대게 잡아 강라 털라 카시게 잡아 공라 걸보 세야다 양 카시게 제 로인 잠불로도 양 카시게 제 로멍콩 걸보 yang kashi ge te ra kan ka tsetum se ta kong ge te ne shi ge lor chu ti no la ra ta la meng a yo se ge la shi meng a de de ge nan lo la ta yong yong so cha kwa se nan da chap cha che shu de ji za pung gong la kar po se te te se ge la shi ha sir de ne ran da la ji ngo ma ge ye tu ge rap so ge la pyu la khan da yor chi de phyo ge la chen shi ya se ta nga so phyo ka ru mong bo yor wa 디게 강라 마보 요데디 조라모 디 강레게 나네 강라 치쇼라모 강라셔 든데라고도 샤르게 마차봉라 장게 녀차 통라 노게 강차 뜻세 로인 잠블로 조세 강라 침보 신이세 디게 나게 로인 잠블로 조세 다데네 나도 지나 봤어 거 팸도 사게 자피 강라 달라 로인 잠블로 조세 그래
4: 알았어
2: 계수 따바체도 차비 롱부티니 파세 장샤탕 너주 총계기 사조 대주 종기 포샤기나 공탕 참도 빼바 종기 뛰규드 내유 계수 롱바니 포람조디탕 달라롱디 내신 유틴 달라 낭인 주리소 신뢰 등공 편송 정신 포라 샤마르 퇴숨탕 끌숨기 세리조

0: shebe, jokse tang, chuso gi tuanze pyunsum sobu ma se, yazu gumbu tang, zayung so, rinje menza na zo, kangsar gi xin, bang tu chisang gi meto tuma sheba, tang zang gi kewu tang, zidu gi yun zhong, payang gi zo we, jensen rida so, reng zhong sayi gi zhong zombe, xing chong di ni, mi yu gi tak xin shi du zhang na, un cho ba me ba nyang.
1: 余铁的塞不汤铁的恰别滚地的塞不苦塞不滚地康一名汤萨拉诺不叫松协素茶别其实开出了协别明铁达永屯清晰呢你给萨普萨普斯亚给军村康的是呢托马的给达达滚巴有些给学用我给龙巴的名了萨龙巴是给的
2: 哦萨龙巴嗯萨是的他该是别给了
1: 现在是造物有的哦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2: Tene ngoma yinda, tang do langgu ju la ki, chumta ta pongpo yindi, zanda pong kong se, chumta ta tsu jani, tene si labu
1: yindi.
2: Ta degi, gomba da tang, degi, nyeko ge, de ma tsu ge, tata degi, kaanra ta, dare, kuzon yin la ho gargi, neri yin se ne, degi, lotar ki, panda chupi ge nang lo la, kaanri du la, tachu kya, molan kya, zang tang, tene tsu ta la, koran ro.
1: Tende chekere.
2: Chomo menjar ge noba, zemo yue noba, kangsham chong ge noba, zanson donchong ge noba, dene serpo pang ge noba, ngombo yai noba, rakba zai noba, karpo kang ge noba, gosong chobo ge noba zon, noba juksum yola zi. Tendegi, mingta noba, noba, noba zi jen yala zi.
0: Chi longbi kishi kishu tang, longbi chakdang la xebi, mingi chungzhub tang,
2: 치지젠조숨세와 강인세나 타네 다다 디게 용게 롱바다 마용게 롱바 체와 디 롱바 더레 디 롱바 디 맹나 카르세르지디 치 롱바세레 치 차이 그 치사 치세게도 어 세르세 카시게 지디 안카이다 차이 그 칠라 칠세 용 참아야 칠도 요세 어 데르세 라고도 다다 수수기야 치수야 라디 인사레 무메게
1: ま、ゲラツオキチロンバセゲド。あ、そうです。ただロンバでけんだ。誰がいごやんじゅんずてな統措地とは。ロンバチ。ロンバ。ただ、チンダとはせれ。チンダと。チロンベゲンダルとは。オールバ。てね、ディロンバでポポやなら感じよれ。うん。ただ、チブシガルぞれ。うん。シガル。あ、そうです。ただ、ディゲチゲロンバでけなら。やんじゃけ、え、じちゅぐ、けたんまんぼより、ティナのしった、だめんちしょんだも。
2: 제

샴라 중국의 지조 세리 강키 미리 리부탕 미리 리베 심주 강키 잠대 심주바 류환이 배외 제담 AI 미리 준수 제배 변종 폐계기 남방어마 요집 제답체 시바수구이 니자 지계 기념조 가지기 AI 라제 폐제는 중국의 변종기 공부 도시 당시에 인통 점을 시 수업마세 대리 이거 샤네 변종 요건대 장거티 뒤로 공매 로름 응급주비 공부 내동 앞진대 다디 변주 진용도 송외 가로탄 준세 제외 제례 팀이 我们呢 표주 낭된키 공부 요답 제네 표기 출루로 뉴슈 TV 수업도 점을 시 수대 높초비 지조수 변종의 조미 톱당을 성급 톱매배 눈주기 체진 치동 체내 장기기 표지 세출로 님의 체대 기지 지속이 변종을 소외 원진을 교시 제배 인연 장바시 등외토 지능에도 중립론에송 표랑교 정수 변조탕 망조 주루 직내지의 초용기 배경 문주 중심 지능에도 생으로 조용기 튕교 동보 고 동교 섬동 겸이 숨주 수지로 레위바탕 롱미 튕년바탕도나 야주 뒷파르디 변조기 동보 림바사바시도 레위브식 롱아첸 주시베징 신종 대만기 용법 로레 찬용기 파르세 야주구탕 정중 뒷세유베 개용기 찬용 추세당도나 야제창 니차숨레 토여브시 롭센 긴송기 개용기 니티디 사공 용수 로중의 슝준 롭소라다 제유징 릭소수의 망조기 추구남 지수강내 통칭 파르기 귀림 시볼 롭진 쥐미고탕 그섭차장 롱주시도구유 멍시 지구의 뒤마 림주 림바 제바탕 천벽 자람소 레드강진 서초 뉴제 중화탕 정대탕 종섭기 리수탕 면주 겐수 긴송마라 균퇴강 퇴장신대 직소수의 망소기 톤낭탕 디기 기낭 땜병강 제도 신유진 대주 추루기 개공소 랑배 점제니 군기 통주순 조류배 디니 변종기 조미 톱당킹 긴송탕 지조 폐지기 뒤숙시인 Timkyong Mala Cha Zang Xing, Chulu Tianmyo Rangwang Le Yingsong Topyue. Rangge Yi Zetim Nang, Jimang Le Chulu Tianmyo Rangwang Ki Kiwang Longsu Chujuyue Ba Dianbe Pkase Cheyue. Jilung Yedong Zeng Leung Dawa Tangbor Ngun Su Lata Chebe, Pyujuy Nang Tien Ki Gwantie Totam Chetab Ki Barishi Sabatang. Miri Sakung Rangkyong Chetim. Pyo Rangkyong Jong Ki Chulu Le Tuen Suyi Lata Chetab So, Tim Suy Ki Chetun Tang. 天地 망조 출루 제국 비위제를 캡에 팀경 기련기 제다 차장시 튜몽토 되어버지 민안 조용수 토구 제배 비주 능등기 제국 비위 제동 등기라삼 여바탕 제준 미장 치시탕 조동라삼 유진 로레 쇼든 퇴진탕 사가다오 소기 출루 망수기 제국 남장 동자 가시 록수신 비신 여바마세 권배 출루탕 최주 름내 바로와 민균기 조종소 수준기 초과차장 소샤제이바탕 정김투 최강레바탕 균등기 전등밀람대바소기 대묘기 제례라 태도제매 시중기 로다라 최둔중위당내 저준용라 민준견주탕 견수 마디초인견송 섬유련대변 견주제 차장구제제대 로초주연기 저준남라 다리견수총위랑내 럼루기토내 곰주기 샘제매바소유 게다리 관대 둔주 마도 라메바탕 출루라 뉴슈 파보시바 티다니 공매기 준담지 멍의 균퇴강 당내 릭내 쉬샤라 송경 원상 총유 뒤럽 공매 로럽 여준의 송 중국의 시송키 뒤마 최대 멍의 당내 보장보다라탕 조라강 사제군 경제배고를 권소 전에 나군기 릉의카지 냠수레자 카구기 리조 총대 출루 수준 송겹 세비 차진 균퇴강 제례소 당유 Dianchu Songkyong Tie, Gigabji Mungun Gochi Xiedong Lhasam Dangwa Tang, Rikji Kejin Mijalha Zizu Jede, Lo Nishu Lhasam Jing, Gajur Tang, Dinguru Shibdurgi, Bijun Likzhu Chungwa Tang. Zhonghua Puyi Rikzi Chimu Tie, Gigabjinbe Rignian Dugui Nang Xade, Tadi Jezong Kapa Tang, Sajya Kongma Nangwa So, Nguanjun Kiwang Ki Sumbun Pangbu, Niki Jumei Ji Bajun Chebaji. Chargui Tana, Jilung Yadong Zabye Leungwe La, Tadong Puyi Nang Dengki, 러주기진키 숨봄카 개주타삼탕 밤보동자삼 숨지탕 버준체주지 대다 뒤의증보 귀림정신키 멍외당와 대토하네 중국의세종키 도다바르솜투 표주난딘기직내라 송경체변 긴지 정구이기 고르디 변종기 표종직내탕 출루균진라 송경강례토유

이제 개 전부 쉬우지래. 제자 적배 장단 적배 총집도 이제 제야다. 총집도 밀라 가르스나 너바 메바다. 밀라 낙스 메바다. 뇌스 메바다. 밀라 이제 제야. 이제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거래. 러부스에 대해 너를 부르는 거 저거. 네 바지 가르서는 탁바스 거래. 탁바 넘이 나서 소거래. 가르서는 야 대두 야 다 거래. 라든지 강로 라 오만 저 거래. 라 오만 저 비는 라 강로 대 거래. 게 강로 냠보 대 거래. 라빈에 가르서는 라 참참 개자 망부지. 따르스레 될 따르 따르치 땅에 거래. 따르디지 규용도 저 봐. 라 강로 게 파자 소르제단 디 디절라 지 십중업주제 디절라 십중업주제 또 스케도 제제 지금 다샤제로와 딘데스 따르 규바스레 따르 규디 아니 딜라 타바고와레 아니 디 멘베 아니 카르체 거르선다 언덕바에 카르선다 소아지디 소체지 카르선다 망체지 카르선다 다 콘조 다 리간로 로초가 친지로와 원 리간로 로초가 친 디네 마 리디디야 니메 고네 마법 용거와 니메 고네 카르선다 야 아문 쇼가에 카르선다 리간에 야 섬제 야 땅거로 리간다 땅 디네 자동조세 니 인공절실 양 마법 용거로 섬제디게 마법지 원반 조거와 아 돈조 강할로라 덴치 탁과 돈조 강할로 어라게 르부레 다 디디 엄마디 카라스나 샘지 돈조 강까 디디 카라스나 초조여 마르와 가왔다고 와르스나 니멀 뜨고 와레 안에 소소 류기 딤날 뜨고 와레 안에 류기 딤날 떼지 다 류기 딤날 독 떼지 다 다나 가왈레샤 류기 딤날 떼려요나 어다 디가스 레샤 샘지 안에 소소 카라스나 강베 도스 지기여레 책이여레 강바 도스 지 강베 책이여레 강바치 니 숨시 어 숨 책가레샤 어다가 로렌샤스 디데 뜨그르만 코 추조여 마르와 안 삼삼 리간 따게브제 리기 간로 도지 다 니마데 도핀지 도피 간라 레소나 안 nga lo rin bari samji, yang ma samji dhe ma ku yung bari samji, dindze ki jik, tawa di jik, dindze ki jik, rwa, ane, so so jik, cha zang kora jik, so so, cho jia ya ka jik, gom jitan, cho jia ya ka jik, lak jia yin nindra, dindzu kanga lo, ta nanga mu, yomar, chuzo yomar, dindzang chuzo yuene ya karasin, dhoku mangu jik, chuzo di pecho tanga omar, ko, nanga mu jik, je dang di jik kanga lo, cha zang pecho tanga jik, ane, yang ma na nyeri kanga nima dhag re, yang ma na tabzo al dhag re, yang ma na so so trimna al dhe jik, ane, kante jik kudu, dindzu kanga lo, cha zang jik, cho jia dang cha zang jik yore, ane, dindzu karasana ma gu jik, ane, ruru suya tanga, dindzu kanga lo, raki karasana puti kachin bu shivu jire, raki kulu di da tang, 하장지 린단체부 쇼지 임바디 아데 고랑에 슈스네버와 아니 디 멘베 아니 카라스나 다 드럭베 아니 라디 지가스나 양라스레와 룰라 양루스다 양네시 양고분네시 다 강가로 중고보 강가로 디네 용고예스 진이지 교육업에 있는 자 롱주 제야 있는 자 빼도 롱주에 땅 강가로 용서도 가네 용어잖아 샘진 돈존 용고예자 아니 돈존라 카라스나 도난디 쇼심부 시에자 지여레라 아니 다 베나 차잖아 르잔다 땅베나 아니 가라스나 야 라소고와 라소비에나 간데소고에메 라이자고라 지 다르제로 아니 라이자고라 다르제 마르지 다르위네다 아니 지 자게위네다 다 지 다르존다 지 다위네다 돈주 강가로라 셰바 셰브지 게브요아레 셰바 돈주 강가로 다 강가로 카규리네라와 코 데브나로라 통하여 마레 배드 나올 통화 요만 강가로 커주르네 지지 미럽 미럽 지지 다 되어로 어 다 지금 디지도 아니 지 라주네 제제 말 저제 슈구 바르도제 제 아니 강라 강가로는 시에베 제 라주를 시에베 제 루를 시에베 제 짠 강데 주위네 주버지도 시에베 제 동주 강가로 저거 나올라 리네 푸즘 섬부 시에베 요레 아니 야레 다레 제 야 야데 소디로와 야 카레 요레서나 아니 야라 카레서나 몸버리들라 하비 루야 몸버스 루리스요라 루야 인스여라 까버리디 가르스나 하야 까르보스 야 까버리로 하야 까르보 누야 원보 아니 나쁘들라 곰보록보 곰보레스 곰보록보스 딘데 제제 아니 소영고아레라 아니 소단데 솔로 소단데 동수 강가로 믹스에게네 베데 체주 여바다 아니 소소 가르스나 제단다 동수 강가로 아니 지금 셰바디아죠로 야라는 야가 셰바디아요레 아니 라라는 라이 셰바디아요레 루는 루기 셰바디아요레 동수 강가로다 제르지 슈마고비지 나서 답변나 차샤변나 다 라주딜 다르변나 로 아니 라주딜 카르스나 틱 마르든 조케지 다르와 아니 변나 차스나 다르 다르 템바 다르 드리네 다르 생기네 다르 남이야 다르 남이 남도 다르셔 서디데세 딘제기 지 다리아다 들어와 아니 지금 마르다시 주변에 아니 아니 지금

0: 마티 카잠보다 마티 카즈나 루인잠보다 마티 아니 지금 말긴 잠디니 지 알아 아니 간간 미 지금 저 미리 상반대 말긴 지금 잠보는 신기 잠시 끼바다 디지 그 소환 된 바지 영화 쇼 디르는 신기 셰바 쇼 좀 셔다야요레 다로는 지금 된바 다르바 있는다 아니 지금 총례지 다르바 있는다 아니 지금 주 중어보다 롱주 다르바 있는다 도서 간가로 가르서나 다 아니 혹 지금 아니 당원에서는 단다지 랑고나라 대비나 추서 숨시지 줘야다 야만은 니비엘레 줘야지 갑디든 다와랑고는 다와 다가랑 레도와레 아니 가라서나 라디게다 루다 사과도 루디게 그치 케 지금 디지 그렇게 가서 다가서야지 오래 다가서지 주시 중주 지오래 기대를 지금 디제 대대죠지 쇼 디절레 살루 쇼 디절레 살루 디강알로 루칸레 게 아니 가르잖아 로그 딘데 제 주두 아니 데리 가르잖아 코 닌다라 대신 로와 말에 데리 진 갈라 강산시 데네 가르잖아 예수시 되버와 예수시 되 야마네 님만이 되지 되지 되거라 가르잖아 아니 수그다지 심지데 아니 디제 강가로 차이네다 가르네 디제 강가로 샤제 데 추게 데네 가르자 리간 초와치 안 가르 가 지금 심진 똑제야 당 심진 류도 야고 차서는 야마 고용제 양 못으니 안 사디게 게제 아니 못으니 말 아니 줘야다 디인도 가르서는 심진 디제 가과도 루든 저와 루동다 뭐부유디 루카치 가르서는 다 롱로만 줘요디 아니 디지게에서도 가르서는 차도도 개발은 잘제로와 개발게 지금 빡빡다 안에 부담데 차게 지 다가서야 동조 냥보 잘제로와 안에 말 롱레도 베테 코 거는 꼭 하고 지야 된대지 차되기요레스 디그점게 지 칼레지 겹제용데 안에 미 가라서나 로사베 간라 코스야 김제 가라서나 안에 콜레지 거딘 소야다로와 안에 다코 무트는 다 칼레지오레스 다 나라 셰지쇼레 나라 셴디쇼레 안에 캐랑을 거딘 셰요 말아 캐랑 메베나 안가 소데데 용고 말아 안가 총 총자가 롱을 지금 침배 있는데 로도 면초를 총자가 침배나 안가 주고 그 지금 땜배나 로 안가레 강바 접지 잘라디게 케베나 아니 칼레지 칼레 섬유는 되어 용거래 아니 얘네 다 섬진 디제게 나야 디지 아니 냠보지 친제로와 아니 나야 지금 도로 강가로 강 두고 요래 내 레와 강가로 두 두고 요래 내 제 거야 강가로 제 두고 요래 말 거야 두대 연구하래 소면의 거야 차대 연구하래 동서 강가로 항상 하게 지 개천부 인자 아니 뢰사 강나 인지 아니 안 당고데 아니 르로데 소고야로 아 르로 소야데 마시 신의 지 그 르네 신다 지냥고 지 삽제 신다 지 시에 고야지레데 에네 카레서나 코 송도디다 하장긴 저와 당부지 예디요레 너 드니 시에나 다 카레서나 로베 아니 소와데게 총제비 있는다 아니 장당 차레낸다 소명군 줄레낸다 아니 삽제 그리 가리레베네 아니 심진 고조 동조를 대고와래 고조 동조의 편도하시다 요래라 아니 가르에서나 소소 칼리지 마지막에 연구와 말해 아니 칼리지 제비나 가르에서나 아니 지금 돈다 가리는 주두고 레스 칼리 마지막에 대샤비나 돈다 가리는 주두고 말해스 가르에서나 지금 저번 크균질에 요래 크균에 가르스 그래서나 양만나 다 차린들와 장자린들 양만나 여우의 시용 양만나 장자들 용용 다디 가르에서나 다 내가도 제고래 에스요라 내가도 마제 위천에 마데 내가 지금 제사나 제우지 돈 그래서요다 간다시 내가도 마제 위나 아니 그 지금 라고답지 제우지 니에 대바다 지금 대도 니 니에나 전 제우촌 돈도 와 말았어 계속 지금 제샤 위나 나 랑제 변화 샤샤는 실로 돈지 메신지 두가 임비네 그 편도 옆에 내가 저러와 아니 가르서나 도와 지금 안에 로그 리마 돈도 야 마치 소야다 야가 야 주어 돈도 소마 두지 루루스 위네 그 가르서나 칼리스 제비네 제우지 돈 거 알아 변화 샤샤 위네 장장 저도 안에 요우서나 야게 가서 야 로숨 저거라 야 로숨 야 로숨 뒤에 전에 시도 그래 와 고장단 지금 계속 마시베나 안에 장차도 내용 거 와 장차도 내베나 안에 가서나 초대한테 유여자 초대 안에 표준 서고다 자기보다 렉부지 게도 거 와 뒤 능시 안에 저거 커진라 다 가서나 내가 제스 내가 마지 대 마셔 내가 제우르다 깔리 제우르다 깔리 마제나 제부 용구 마르다 깔리 제베나 제부 용구 레스야 갈랍자 제드 양만의 요시 양만의 장자들 용 그래 다 제우르다 다 대마쇼 내가 제우르스 딘데스 시 그래 딘데 인사 땅에 주야디 가르스나 안에 장당 로베 손에다 손에 리네디지 쉬비 엔타지나
1: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2: 안주 메브스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중네기 야게다 버와 네 슈유 니네 슈니디 네바르 두슬레도 가네 렘바도 첩규도 미리 르니기 니네 주리아티 하자 치케 쳐지 리샤스
3: 잠나 도조 인난자 나투 두바기 링기 살데포기 도미난다다 존데스 소소노노네 미나 마부친도 사진 드문다 사다니가 기능이 디디지 시도 제외이 구매디니가 기능이 당니 개디기 주족기 개중당 줄루당 준이당 벤저당다 무슨 아무지 정근도 미르디니가 기 정니기 무세기 제주지연 통근도
4: 여기 단단 안 한지 망주기 규제기 샤르디 여기 네네 대지니 디 로규디 링타저제 마세가 당 안 한지 셰 샤르디 하장 교송소 대딘 로바가 가져레스 디지도 잡았다 대역이 내디네 가라에서는 규율인 곳에 로규율인 곳 임바 피소 사고 임비다 디 땡치고
1: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체규 시베 리첸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기 두즈치
5: singenamcho kongtu linge ge sen chubidini gen sirge bla gi ngri jokbe chongle ringne gor ngujina we nang thindi ji thindi kangjun siri chepgyun le che shunsam tha she yi le chen di sipsi chenggo nang kyen ba san chla tha zumji zogyong sa gup chijun yi ngna sime le che na yangge je yu linge shudin jia wo

0: 직접 좀지 발친이 직티니 단대 내주 시바당자 랭이기 규르에 규르기 퇴딥토도 꾀네 강의 기급들을 로그램 차로 휴규 다 제비 제 자나자 남가 살바식 되버자 나 팀으로 삐좀기 초스 코네 처지 제바당 지진기 셀라미세웨 주미켄네용 ngayngwenla dhechib chibata, tene gyuruwewe bichar dhamba yin. Kangba bwebane sung bichar dhamma tupe, biche dhengdu tetyu ki kengdu, chukdar chingyi chiba yin. Nga techum ki chakir chune chidara chigweba hingi mindu, samlo tongxin kachir korne muramla dazam chidu, selami sewe chunwa ne yangyar gyonyam shiktong. Dide
1: 全大千次站起江落他确定寻不灭别自尊的举我前部顶着东卓瓦一来样可牛灭莫然你家里女女女穷西了求度地样托空西呢举我西可乐因铁外呢你心龙龙不求路不图听行脚别作为年里西的康千基坑虚难起听家的没了口 십도 따와 뒤투수 미글 통원니 사수기 전외시 유잠 거치 친이경 치 차로에 맞지 링부식 치베인 탕체베 나와식 경계주 나란이 찬네 니충실라 교류여바 당수 디네 대캡당 친이 니가 성이 튜냠도 계지 체바인 내니기 마추 직튜나 개바 얄라 계징 kame chakpa detyu. Ngayni la shumba mebe nyangdopi yueba tsuruyong la. Maung be rewe myoku byuishinba tongwa tangzu. Chine yungwe dongde teta ki ngayni ki nyangdop yong sugeba chesu. Lekun ki zowa ni chiusun gyakhen la ki chiutang jawar. Masi tsam ki jusen le gyakpa chakpe jusen tene dermisi. Tuzu rinpo gor chesu. Shokpa kwaqpul kyurdi semne dönayang purmetup. Tanda semne tarzam chungwe. Tanda purdan yonsu je mebe kukup didang dönne yangshin gyachewe namka sarpa shikdu shokzee ngombardu. Dekip chungchung ki ni lamsen nubu tön me siputang. Bechashik gyurgyu yang le labushik kalayin. Ngonche danyun yujin nang dönyang doayu samba teta gyurgu tsukdu 강에 강만다 체진 두배 교로와 신두 태나양 내 전바 덕규기 교로인 사람 인배 현재 명수대 다치 잠양 마고와 낙부 늙질 줄수 디코네 양 내 내가 진짜 제바 자주 차투 라왕기 촉부 시차외 직급 좀리배 그 퇴딥기 좀이 약부식 인체 낭미라 면조 코다 인시 시행용 이 교와 신이 나라 신자 인배 강바 식민도 지중야 년치 능신도 쿠스밀 면대발 나루에 조와 깨케발 줄배 강배 낭도 자라 망도 송카라 세 유배 두어이 딱발 캥발 줄외 샘 훌륭한네 이 줄 지득첼 왠디 백한 시경 소투 매배 랑키랑라 kāngrā chēpālē tēp xēnjī. Tē mā cē ā sēntā tētūng chātī tētā. Chātī tētā chēmbūr chākbē kīm cē wār gēwā sōwē gyūr gyūr. Cī jīn kī lēngkē nī nian rēr chāngmī tū sā gyūbē sāma sū gyū tīshē. Sāma sē jī ngū cē wātā ngū cē nē sāma sāwā. Tētūng ā sēntā chātī sōwē lēgā cēk cī chū nē 모란키 은제 심바 창마 용수 제 송화당 자신 사마사와리 연구 결구 제바이 내 지금 딱발 주기 여자 삼시 큐네 시기메 렌지 내 초념 시대나야 모란키 토나메 시발 마세 나르신 지미냠바라 소슈크 쳔부 사마 대바르치 내 레가르 퇴수 달 사마사급에 땡키키 각자 tip mingyanpa muranla xin su chukpar tuyun sakur ngatye gyo chung.

생애남서 남불행기의 원점 체미 루양 시베니 선생님 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쇼예 레젠디 케기니 명예 투세 투베 루와 유라 원점 체미 루양 시베니 선생님의 니로 쇼로나

0: 맹아 난라 나도 무여이디 투 탄다와 덴바 주베 골숭베 지간 통조 콤바 지간라 내유베 골라 모두 다 대시 슈버지인
1: 现在那么做公共商谈到天南村新新八天的平种龙井年轻列公配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种六大前面给人七木瓦七零多吉拉年平银大锤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先南有秀
0: 양아도 주배 아주 삼로 동유 27유의 카드에서나 차지 타 대바 임바 두숭발라 문주기 이게 찍코나레 슝메바 디레즈발라 디베준드 샤제 디문주기 신도모 머이티 딱시엔타 두숭제라 치다기 이와메바 냠바 죽바 인시베 튼다디레 알라 디 문주죽제 마레라 문주기 이게 슈바 강시 두숨나라 문주기 신도모 매이 찍코나레 중매바 디리디 마데 알라 차지 타디에바 임바 차지 타디에바 임바 머체 두숨과 로라 문주기 신도모 매이 슈베 남바 딘데지글이야 이나 미제 숨바데 디리디 카레 냠치 죽어데 로라 딘데지글 문지 제국이 와데 지강디 댄듄그 공바탕 뚜인제 맹아나라 야이나 튜숨 투부에 겁라 셰미디숨을 와라 강식 튜숨 치라 퓨미탕 유장 퓨이 찌레 구미탕스 지강디게 숨바데 강식 튜숨 치라 문죽이 이게 머슝나를 봐라 다 가르래 차지 타디에버 인바 강식 진주 코네 누베 워보 닥시엔탕 튜숨서 세월 체벌 와라 别去查下阿拉，俺这云店讲都不缺钱。云店讲是别，图书的，萨巴达白的讲啊讲，萨巴达白的讲啊啥讲。他可能是个，个人都不帮都不了呀，恰出的写不呢，萨巴达帮啊帮，萨巴达帮啊帮，萨巴达帮啊啥帮，写不都不完了。 铁大仓我咯，我就一个早晚的需要嘛的。被铁大了呀，拆出的些不一呢，拆起他爹不他，没爹不你个奶奶，拆起他爹不完了。到那拆起他爹不一呢，大仙给一娃，几月的，大仙给一娃几些空的嘞。到那被铁大了呀，大仙给一娃，俺这几百块钱那就完了，别拿。 帮着当，他可能是讲些些不得不，金柱给，我不可能，我不先点把酒给我完了。那样俺就没得别想那这个嘞，别那帮我不，中我不得不，金柱没，我一可能我不打，是要就不得不得。而且呢，新都没的娘们些的老些别吃干的，苦汤，我这人。 七度的呢，二十七岁，有的，吃起他爹把银吧，土松瓜落了，我就个一个几困难的，学妹呗，一个银吧，黄土，我今天这些松什么的，我今天吃过来，我们再看的是呢，俺在前边呢，穿衣服穿的这些钱的这个，唐伯。 推送个，我就个一个几困难的学妹呗，吃完吃一把康熙，吃起他没得不一呢。推送给南下来，大县给一娃老师也要买完了，一娃钱买不一呢，两把米就不得，两把米就不得的，用在看的。推送咱们来大县店都米就不用在个的，你那用在谈不得，用在你把看的是哪？

차지 타디에베 차와지 인바 강시 뒤송가로라 야 응주기 이기 직코난레 슈메베 지글라 시네 닥시엔탕 차지 레숨기 소기 요와디 치에요레 디치에유나 냠칠 주버레 제자 디급기 신도 머니 냠치로 숭예디 조삼로 동유디 자지 타디베 차와 인바 뒤송가 응주 이게 찍코라레 슝메베 리라 레스 문디 체오레스 콩아야 대시 치급에 내가 장 딜토버레 맹아 나라야 이나 유장 퓨이 찍레 군메바 세기 셴미디니 자지 타 데밀라 마드바 투송가로라야이나 응주기 신도 뭐 마이 슈게바 디리라 고구구레 공대 투송기 베티다 나라야이나 냠지 주바 요아레 냠치 머주바 지리 요아레 베지차샤 난도 머워 차나도 총아 총 머워 차나도 총아 총 머워 차나도 총아사 총 더블로 야이나 응주기 이게 찍코날레 주요마데데 총시베 차와디 차지 타미데베 인자 딜러 투숨기 이와짬레 당시엔기 이와치에 요마 제자 베디리글라 차촌이 시에베나 냠칠 미주바데 금대 가래 차지 타미데베 인베 투숨기 이와짬레 당시엔기 남샤 이와치에 메베 금대 디루와라 양배나 뭐워 다타제 뭐워 카에다 차도무 키나 키엔더블리야 이나 두숨가로 응주기 신도 뭐뭐이 코넬에 머슈버데데 다우나 차지 타 미데바르베스나 베디리기 차와디 차지 타 데바레 차지 타 데바 인자 닥생기 이와 제요레 제자 디급기 냠치 로시바티앙 응주기 신도 뭐뭐이 슈제기 냠치 죽베 시베 튼다디 마레르와라 주숨 강롱시라 응주기 신도 뭐뭐이 슈버 강시 차지 타 데바 이나 냠치 죽버 타 차지 타 미데바 이나 냠치 미죽버 인바 내가 네 신고해디 개점시라데 빼나 공도샤바 총더보 냠치 미죽버 타 제탕 킨더보 냠치 주버 인베 내가 네 신고해 개점시라데 타이네 뭐워 자타 제 뭐워 카이자 캬드무 킨나 킨더보 두숭가 숙티가 인자 숙디토아네 뭐부 닥시엔탕 두숭서 강탕 강야 미세워리 빼나 뭐워 자타 제세지 유버인나 어느 문주 신도 뭐뭐이디 뭐부 닥시엔탕 차지 레숭서 강탕 강세워드베스나 숙티게 토아네 세미투버리 게시 안주 세구나 제시베 차와 틸라 뭐부 닥 시엔탕 투숨소 소소 세지기 다 자제 세고바 냠마나 응구구데 베나 뭐워 자타 제타 뭐워 카야다 캬드무 키난 킹기 차와니라야이나 안주 닥 시엔탕 투숨소 소소 세지기 다 자제 응구 양마나 세쿠라지 제바이나 베나 뭐워 자타 제 제바보 다가는 신기 킴바보 더부 야와이나 제탕 킨소스 뭐부 다 세워 주버와라 이거 그 제탕 킨이 두기 단다와 임바디 세버와라 금제 카레스나 나도 콩랑고리 슈버능시 세지기 달라 두숨기나네 두 단다와 조구구레스 제시 슈버레 디이나 제바보탕 킴바보시베 제탕 킨이 두기 단다와 임바르와라 제바보탕 킴바보니게 내는 뭐부 닥생이스 이외 뭐부 다세워 주버와라 양아도 무티베샤나 디그레 뭐워 자타 제 제자 뭐워 카이다 캬둥 킨나이키 킨자 시버더블레야 차촌이 시버이나 뭐부 닥생이스 이외 시엔세워 제버와라 라디 두숨나네 두 마음버 도구구이나 제제탕 kinja shibe zetang kinyi tuigi maungba yinba di zebore. Tishin zebar gyur, kinbar gyur shiba dabu tuigi maungba. Zembar bala, ze shimba, kin shimba dabu tuigi tandawa. Zebora ju shibu yina chawa kangti chishin yinba dembar bala. Cheza digabgi shindu moni nyamchi ro shiba zawar sungba tigangdi mikje di chaje tadeba kona yinba jigla mikje sungba re tangshi tusum chigla pyu meba yu jang pyu yi jigla gyur meba

집에 지강디 고알린두자네 자제 타 대바 당 타 미대바 지리 두요레 나도 집에 27두자네 삼로 동조와 타 문지 치조장 개발 유바디 나도 문지 타 세세 치과디 개침부시라디 리젠디나라 맹아급 송베 지강 테다 자와 콤바직도 컨데스 내 유메골야이나 모두 당 대세 슈버인

0: 南无秋天的杨德女的那种，对着皮球的给多着女的那头，谈到听见你声音不听，主要弄点红白给听那么给声音有人念着的这是。 这个来过来别问你出，接近明年，主席习近平给中国共产党五年来龙，加到居民我哭了吧了，天天学会促进他党委松懈开进铁塔呢。中国共产党给迷茫空的过路边，都是他用七八寸八的。天天中国共产党给中国路国际前的军舰没把他冲着特别，刚才特别给拆卸银了，怎么能使得他空白天了呀？天天开进不等于解决于。
1: 十日连接空战党给集结书记为了请下伊，集结书记习近平去马克思人路中国间的退路间的俱乐部有个么事儿不对于，空给解释你迷茫的言行，迷茫的解释言行送那么的，空给中国迷茫给你车的，比如说团结女婿空白动么的，不对空白了规定动么，现在让大杀对，我们就是用我车有劲，铁道呢中国开局点别，几座人路冷路的开把人心，热追立把拖把的。 中国南北铁路建了点呢，铁路建铁，路桥建的，从大营设备上路，早晚的每不岁月接送于。我的说，西的家族前面建筑路边去给建起么吧？有嘞，怕给老佛爷。主席习近平给松懈开进来，中国空战党了，从这特别刚才拆行的，迷茫的车都早把出脚的人吧，三不路协同接送于。况且，中国空战党天日。 怎么能给使用党七的党部的局托办呢？迷茫给采取一级托办来全部解决。中国共产党给拖到派出所，迷茫给团队第一团队的解决的，没得给民兵团执行员。中国国际办团队，空白两句七八的，屯门特级的都是的，业绩这边提供是六星级的。怎么能给个卡的专业那边给绕的这个组局，他把团队捏的心不疼呢？没得给屯门给。 중교르 기 라레사식제 제송유 베팀기 부르스레 마크스징로 롭진기 쇠되바 개와 외르 메시이 조지 시진핑기 송셰라 콜라 시뷰릉 신기 튜닌 개치부 된유 중국 군대 당기 미망라 샴디 쇼주 타종 제바마세 단도 마크스징로기 시제 저외 리베테 중국 통외의 송지 제대 락린양 다리유 중국 군대 당기 고지보 중국 디니 신의 등의 위봉기 계급직리 단대 양의 다다르 콤비 조심배 계급직도 콤비 중배 중국 군대 당기 도시대 계급신기 제시를 진린 유바체를 제송유 계지민의 중국 군대 당기 중재 토배 냠용기 계급다 시단 신다라 로국 해진 제바다 제시 해진 코든체 유지송유 CRVS 용단 등규 당기 조시 오체지이 중국 군대 당 운인의 롱어자다 주민 응아 코르베 급수 나랑네 중국 중앙기 직접수지 계급기 주시 시진핑다 대신 당윤 용라 조심 큐비 제시 딜리 수주인 중국 군대 당기 중국 내치대 점린 용기 도난 집에 공비기 중재 토바다 라바도 의주가 도다 팅립젠조 중기 켜군라 안주 이민 친부 지기유 안주 중국 군대 당라 토베 중재 디다기 계급조기 가제 텁조라 롭종체 교시 송유 냠제 계조지 총지 슌바 수바 알라지이 조시 시진핑기 니지낭 외보 벤조다 첸제 링네소 캡군기 콤베테 중국디니 점링기 뚠제도 리바테니 럽진기 체제 식제 중국 군대 당기 망된도 쓰이 경화다 전주기 뉴바 대신 계제 직람라 송종 치바제 기태 상제 침봉은 바라 제유베 중국 도시 테레 예급 신다기 롭종 지린유 제송유
0: 这个来库内比维内次今年年乌尔斯总统期生就是中期皮斯基夫有人期乌尔斯用阿库南期孟俊美兵来结果切巴库内落期乌尔斯马期有人来几根机会库内落别东地大约巴他天南有人期莫斯基列他伯尔君女控期秋地马拉提醒孟俊南汤所自由不是 乌尔斯巧给母体内有人来东地东数七路东军营解决有事。七年年有人去长街本地急救求救不已有人马给您提了乌尔斯给共南去农作战给所的集团明明那么就最刚所密边来东地大约解决有事。三个那么错共产生有人研究学院到我有准了的人际问题营来前给共产党跟电子文件了日。
2: 지키 난주 락바르 주기지
3: 메미부 지키 난주 러버 주기지
2: 초초디 지키 난주 초주 렘바르치
3: 차도 유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주미 저완이 냠지 된데 양천시키
2: 서초 강시키 유티민남 경월치
3: 미리카기 중화미리기 속자내사당 독슈내사 여완내사 제2